0: 8월 8일 토요일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아침봉 오늘 첫 곡은요. One More Chance. 내 안의 하늘과 숲과 그대를 이었고요. 봉수루 저는 봉태규입니다. 오늘은 그냥 대충 시켜먹고 대충 집에서 영화 보면서 쉬자 이런 말을 배우자가 한다면 혹은 뭐 나의 애인이 한다면요. 다들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저는 대부분 배우자가 어떤 말을 하든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네 말이 맞아. 네. 뭐 날이 좋을 때는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있겠죠. 뭐? 이 좋은 주말에 대충? 하면서 살짝 울컥하기도 하겠지만 더운 여름에는 좀 다르지 않나 싶어요. 그래 뭐 더운데 기운 빼지 말고 대충 대충 쉬엄쉬엄 집에서 에너지나 충전하자 이런 마음이 들겠죠. 특히나 요즘처럼 이렇게 계속 날씨가 무더운 날에는 더욱더 그런 것 같아요. 뭐 물론 우리 아이들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는 말이겠죠. 네, 저희 아이들은 항상 그러더라고요. 놀아주거든요. 지치고 힘들지만 그럼 그 다음날 또 그래요. 놀아주질 않는데요. 그럼 놀아주거든요. 그럼 그 또 다음날 그래요. 아빠는 너무하대요. 제가 반성을 해야 되는 거겠죠. 네, 참 여러모로 이번 주는 내 자신을 많이 돌아보게 되는 네, 그런 한 주인 것 같아요. 네, 뭐 어쨌든 더위도 어떻게 하지 못하는 에너지들이 있으니까요. 각자의 상황에 맞게 주말도 잘 채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아침봉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77, 긴 문자는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저는 광고 먼저 듣고 돌아올게요.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알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3: 쇼리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최유라의 메디솔라 시대.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식사 하셨나요? 나를 위한 한 끼 챙기기 정말 어려우시죠? 전문가들이 만든 영양 밸런스 식단 메디솔라와 함께 해보세요. 저 최유라도 케어받는 똑똑한 맞춤 영양 식단은

0: 팡팡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1: 머리가 좀 비어 보이네.
2: 아, 탈모인가?
1: 에이 설마.
3: 할 때가 캐라시딜 할 때. 남자도
2: 여자도
3: 캐라시딜 캡슐. 설마 할 땐 캐라시딜로 오늘부터 지키세요.
2: 탈모 보조 치료제
3: 캐라시딜.
4: 엄마 손은 약손, 나도 쓰제야.
2: 약국에서 만나요.
5: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6: 케어 원해요?
7: 케어원 헤어.
6: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7: 케어원 헤어.
6: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7: 케어원 헤어.
6: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8: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9: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8: 비다샵!
9: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8: 비다이렉트샵!
9: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8: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10: 어디까지 가시나요?
11: 살아서 장까지요.
10: 혹시 닥터 캡슐 전?
11: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12: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교입니다.

미카의 그레이스 켈리 듣고 왔고요. 한때 이 미카를 좋아한다는 이유로 뭔가 약간 소통이 되던 시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아는 분이 미카 노래를 안 듣는데 소개팅에서 미카를 안다고 뻥을 쳤다가 아주 대망신을 당했던 네, 그런 기억이 있네요. 근데 왜냐면 한때 정말 그 이 미카를 듣는다는 게 뭔가 굉장히 모두에게 좀 먹히던 그런 시절이 갑자기 생각이 나고요.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침봉 청취자를 부르는 애칭이죠. 봉글에 여러분이 보내주신 메시지와 신청곡들 만나볼게요. 정예원님께서 남편한테 식탁 등을 바꿔달라고 했더니 천장에 구멍 10개를 뚫어놨네요. 깜짝 놀랐어요. 남은 벽지도 없는데 저걸 어쩌죠? 볼 때마다 화가 나요. 그러니까 이런 로망을 조금 버리셔도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전문가가 저는 이런 사연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같이 들어요. 전문가가 괜히 있는 게 아니다. 그리고 등 가는 거, 그러니까 전구 정도는 가는 게 간단하긴 한데 등 전체를 가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저희 집에는 장모님이 그런 거 굉장히 잘하시거든요. 집도 막 본인이 짓고 하셔서 그래서 장모님한테 부탁해요. 저는 4086님이 저희 부모님은 양산에서 저희는 파주에서 살고 있는데요. 함께 휴가를 보내기 위해 충청도로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뿐인 손주를 보기 위해 먼 길 달려오시고 계시는 시부모님께 안전운전 응원 부탁드릴게요. 신청곡은 도경수의 팝콘입니다. 네, 안전운전 어떻게 응원해드리면 될까요? 안전벨트 그리고 이제 그 속도 과속하시면 안 되고요. 속도 과속하지 마시고요. 안전벨트 짱! 네, 신승현님께서 대형 행사장에서 일주일 동안 일했는데요. 살이 3kg가 빠졌습니다. 근데 이걸 좋다고 해야 할지 애매하네요. 이클립스의 런던 들려주세요. 대다수는 이 사연을 들으면 부럽다라고 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좋아하기로 해요. 도경수의 팝콘에 이어서 이클립스의 런던이 아니죠? 런런 듣고 올게요.

이클립스의 런런 듣고 왔고요. 5732님께서 둘째 딸 생일이라 회사에서 받은 티켓으로 온 가족 주말 외출 나왔습니다. 사춘기 딸들이 안 따라다니려고 하는데 공짜 티켓이라고 하니 가자고 하더라고요. 오랜만에 하는 가족나들이라 너무 즐겁습니다. 저에게도 이런 날이 오겠죠. 네, 어디 가자고 하면 안 오고 뭔가 약간 어떤 명분이 있어야지 가고 그런 날이 오겠죠. 네, 그냥 잘한 줄 알아요? 벌써부터 약간 화가 나네. 4670님께서 19살 우리 아들이 헬스장 간다고 준비하고 있는데요. 너무 궁금한 게 있습니다. 우리 아들은 운동 가기 전에 샤워를 싹 하고 갔다 와서는 안 씻어요. 세수랑 손반만 씻고 땀 식힌 후에 침대에 올라가는데 이해할 수가 없네요. 진짜 이불 빨래는 지가 하나요? 내가 하는디? 너무 전형적인 어떤 아들의 모습이다. 약간 왜 쟤는 왜 저러는 거야? 라고 하는 그 어떤 전형적인 모습. 아니 야, 저렇게 샤워를 할 거면 갔다 와서 하지. 근데 약간 이게 뭐가 있냐면요, 운동 갔다, 그러니까 헬스 한창 하고 나면 귀찮잖아요. 힘들고 그러면은 이게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럼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회로가 귀찮으니까 샤워를 먼저 해야겠다. 되게 이해 안 되죠. 근데 이게 아드님은 회로가 되게 이해되는 방향인 거예요. 운동하면 힘들고 귀찮으니까 샤워를 미리 해야지. 그러니까 샤워를 해야 된다는 것만 있는 거예요. 네,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어요. 말을 해도 안 들을 거예요. 4023님이요. 강원도로 가는 고속도로 위입니다. 아침 일찍 출발했는데도 아직 도착 전이에요. 항상 남편이랑 둘이서 여행을 다니다가 아기와 함께하는 첫 여름휴가인데 신기하고 어색하기도 합니다. 혜리나 엄마 아빠랑 무사히 잘 다녀오자. 10cm의 그라데이션 부탁해요. 저도 아기랑 같이 갔던, 첫째 아이랑 같이 갔던 휴가는 아니고요. 뭐 저는 프리랜서니까 그 여행 떠오르는데 걱정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뭐 다른 걱정이 아니라 막 이것도 챙겨야 되고 저것도 챙겨야 되고 뭐 이런 걸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많았던 것 같은데 다녀와서 항상 느꼈던 건 가길 잘했다 였던 것 같네요. 10cm의 그라데이션 듣고요. 2부에 계속해서 봉글레들의 사연과 신청곡 만나볼게요.

0: 세종에서 온 3학년 박지효입니다. 엄마가 차에서 컬투쇼 틀어주시는데 실제로 와서 보니까 너무 신기해요. 컬투쇼가 저보다 형아네요. 20살 생일 축하해요. 저 20살 생일에도 컬투쇼 보러 올 테니까 축하해주세요. 컬투쇼 20살 축하해.
1: 20주년 컬투쇼.
2: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작품 같은 집. 시엘스톤을 선택한 당신의 안목이 확신이 되는 순간.
3: 내 아이,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함께 누리고 싶은 삶의 공간.
2: 흔들림 없는 프리미엄 주거의 새로운 기준.
3: 시엘스톤, 우암건설이 함께합니다.
4: 소사역 역세권과 예정된 GTX-B로 서울은 더 빠르게.
5: 49층 1728세대 대단지로 삶을 더 여유롭게.
4: 집이 바뀌면 시간이 달라집니다.
5: 하루가 다르게 기대되는 새 집. 두산 위브더제니스 부천 8월 오픈 예정. 032-327-2008 두산건설 쌍용건설.
6: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7: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FM이 9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삶의 여유를 갖는 방법 있으세요?
1: 이해하는 거요. 나랑 다른 거에 너무 마음을 쓰기보다는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해해보는 그런 태도에서 여유가 나오는 것 같아요.
2: 내 마음의 기준을 잘 정하는 거예요. 다 마음먹기에 달린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행복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불행한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0: 삶의 여유는 누군가 채워주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이해하고 보살필 때 비로소 찾아옵니다. 나를 아끼고 나를 사랑하는 데 시간을 더 내어주세요. 그 마음 하나만으로도 오늘 하루가 한결 가벼워질 거예요.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세상은 SBS와 함께합니다. 리포터 이지안이었습니다.

0: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1: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아침 토요일 2부 시작됐습니다. 사연과 신청곡 마구마구 보내주세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77, 긴 문자는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이어드릴게요. 8738님께서 놀이공원 고스트 하우스에서 저승사자 알바를 하는데요. 고객님들이 무섭다고 너무 때리고 꼬집어서 무척이나 힘듭니다. 11시부터 들어가야 하는데 벌써 떨려요. 하바드의 클린 앤 더티 듣고 싶습니다. 아, 너무 힘들겠다. 그러니까 때리는 건 좀 놀래서 그럴 수 있는데 꼬집는 건 왜 꼬집는 거죠? 너 놀랜 다음에 으이그 하면서 이렇게 꼬집는 건가?

오, 그러게요. 약간 뭐 모르겠습니다. 놀이공원의 그 고스트 하우스? 귀신의 집이죠? 이 느낌이 다르긴 한데요. 귀신의 집, 고스트 하우스. 어차피 같은 말이긴 한데 유령의 집인가? 좀 풀이하면은 그 놀러 가시는 분들이 있다라면 어쨌든 거기에 있는 분들은 실제 악령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 뭐 일을 하고 있는 거니까 저희가 조금 배려하면서 그렇게 즐기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네요. 네. 한여름에 정말 고생이 많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바드의 클린 앤 더티에 이어서요. 페퍼톤스의 슈퍼 판타스틱 듣고 올게요.

페퍼톤스의 슈퍼 판타스틱 듣고 왔고요. 계속해서 봉그레들의 사용과 신청곡 만나볼게요. 이창수님께서 아내 차에는 수영 용품이 한가득입니다. 수영하는데 뭐가 그렇게 많이 필요한지 샤워 용품부터 수건까지 다양하네요. 윤미래의 원데이 듣고 싶어요. 이게 여성분들이 어쨌든 수영을 하게 되면

사실 뭐 수건이 구비되어 있거나 그렇지를 않더라고요. 좀 남자 헬스장 혹은 뭐 그런 데가 좀 많이 차이가 있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남자 헬스장은 샤워하는데 뭐 바디 클렌저 이런 것도 있긴 한데 여성분들은 챙기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아서 또 실제로 뭐 자기 거 외에는 좀 예민하시니까 쓰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것들은 제가 생각할 때 남편 입장에서는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윤미래의 원데이에 이어서요. 강타의 그의 여름 두 곡 이어서 듣고 올게요.

0: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1: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2: 세라하임.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3: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4: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0: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명의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3: 언제 어디서나
4: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5: 안전화.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6: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7: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8: 아휴, 애써 뽑은 인재가 금방 떠난다면?
9: 첫날은 환영, 그 다음은 알아서.
10: 온보딩으로 인재가 머물고 성장하도록 에버 웰커밍. AI로 준비하고 모바일로 관리하는 간편한 온보딩. 온보딩이 잘 돼야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에버 웰커밍. 영리만 소프트랩.
11: 르노 그랑콜레오스 하이브리드 이텍. 리터당 15.7km 동급 최고 수준 복합 연비. 8월 한정 60일 반납 보장 프로그램으로 만나보세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구매 후 최소 30일부터 최대 60일 이내 반납 가능. 차량 반납 기본 조건 및 자격 운행 기간 등 자세한 사항은 르노 코리아 홈페이지 참조. 르노.
12: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아침봉 2부 끝곡으로는 더 스크립트 홀 오브 페임 듣고요. 저는 잠시 후 3부 뮤직 키워드 추천곡을 듣는 시간입니다. 봉보도 차트로 돌아올게요.

0: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1: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0: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2: 하이 올리디아. 나다운 게 좋으니까, 자연스러운 게 좋으니까, 자연스러움을 바라는 당신을 위해 코 입술 주름 개선을 위한 PLLA 성분 필러 올리디아. 나답게 자연스럽게 올리디아.
3: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4: 신차 선택할 땐 어디

0: 닥터피에 닥터피에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에 닥터피에
1: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의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2: 세라하임 안녕하세요.
3: 이세영,
4: 정용화,
5: 도겸,
6: 최애나입니다.
3: 죽음의 문턱 앞에서 평범한 연애를 포기해야 했던 청춘들.
4: 다시 주어진 오늘, 청춘들은 어떤 사랑을 꿈꾸고 있을까요?
5: 삶의 끝을 마주했던 청춘들의 세상에서 가장 간절한 연애 기록.
6: SBS 내 남은 연애는 매주 월요일 밤 10시에 방송됩니다.
7: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탁구 국가대표 신유빈입니다. 경기에서 졌다고 생각한 순간 제가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이 된 국민들의 응원처럼 과중한 부채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세출배기금이 응원합니다. 원금과 이자 감면, 상환 연장과 추심 중단 등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을 지원하고 취업, 재창업 교육을 이수한 분들에겐 추가 원금 감면까지 끝이 아닌 시작, 세출배기금 1660-1378로 지금 신청하세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8: 봄다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9: 샤브샤브 봄다마, 샤브샤브 봄다마,
8: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다마
10: 건강한 한 끼 샤브샤브 봄다마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1: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아침 봉 토요일 3부 시작했고요. 잠시 후에는 매주 다른 뮤직 키워드와 함께하는 봉보도 차트 함께 할 건데요. 듣고 싶은 장르, 가수, 뮤직 키워드가 있다면요. 아침봉 홈페이지 토요일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77, 긴 문자는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0: 추천해 주신 키워드가 방송이 되면요. 아이스크림 쿠폰을 드릴게요. 광고 듣고 올게요.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3: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3: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현대.

0: 먹기 하면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3: 케어 원해요?
4: 케어 원해요.
3: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4: 케어 원해요.
3: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4: 케어 원해요.
3: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5: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6: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5: 비다샵!
6: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5: 비다이렉트샵!
6: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5: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7: 맞닥!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천?
3: 써서 간다 장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0: 최초 동물복지닭고기 참프레.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2: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이 맥주에 우리 오크 소주를 잘 말아서 한 캔에 담았습니다. 탁 따기만 해서 오크 소맥. 부드럽고 깔끔하게 넘어가면서 굉장히 풍미가 있어요. 전국 편의점에 오크 소맥, 오크 소맥.

음악은 그냥 느끼는 거야. 매주 새로운 키워드로 음미하는 명곡 퍼레이드. 봉디와 함께 들으실래요? 봉보드 차트 이힛. 주말 아침에는 복잡한 설명보다 좋은 노래 한 곡이 더 힐링이 되잖아요. 제가 음악 전문가는 아니지만요, 전문 리스너로서 매주 다른 뮤직 키워드로 노래를 추천해드립니다. 지난주 세기말 힙합클럽 노래들 봉그레들 반응이 뜨거웠어요. 어? 까졌어. 뭐 추억을 자극한다. 역시 봉디는 세기말 감성이 찰떡이다. 그래서 준비한 이번 주 뮤직 키워드는 바로 세기말 락 발라드입니다. 이힛! 네, 이 키워드는요, 박민수, 한유나님을 비롯해서 많은 봉그레들이 신청했습니다.

작평을 해주셨는데요. 아이스크림 보내드릴게요. 히히. 네, 90년대 락발라드는 가슴을 자극하는 게 있잖아요. 긴 머리에 가죽 자켓, 폭발하는 고음, 그리고 강렬한 눈빛. 말하고 보니까 자기소개가 됐네요. 누구 자기냐고요? 저요. 나 자기. 네. 카리스마 눈빛 찌릿. 뭐라고요? 찌릿이 아니라 지금 머리가 아프다고요? 너무 많이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오늘? 네, 넘어갈게요. 김종서 씨는요, 한국 락 보컬의 상징 같은 분이에요. 한국의 전설적인 록밴드죠. 신하위, 부활에서 보컬로 활동을 하다가 솔로 데뷔곡 대답 없는 너부터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이때부터 잠수 이별이 있었던 걸까요? 뭐라고요? 왜 대답을 안 하죠? 봉그레들, 듣고 있어요? 잠수 이별, 잠수 이별. 네, 이 곡 이따가 들어보시고요. 이어서 락 발라드에 빼놓을 수 없는 그룹 부활입니다. 이 곡은 조금 마음 아픈 사연이 있는데요. 보컬인 김재기 씨가 정식 녹음 전에요, 불의의 교통사고로 숨을 거두면서 데모 형식으로 불러놓은 녹음을 발매했다라고 하네요. 부활의 사랑할수록 듣고요. 원조 테리오스 하면 바로 이분이 떠오르죠. 신성우 씨입니다. 만화에서 튀어나온 듯한 조각 같은 외모에 감성을 자극하는 허스키한 목소리, 그리고 작곡 작사까지. 아, 이 정도면 거의 반칙인데요. 신성우의 서시까지 듣고 올게요.

김종서의 대답 없는 너, 부활의 사랑할수록, 신성호의 서시까지 듣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세기말 락 발라드와 함께하는 봉보드 차트 이어가 볼게요. 락 발라드 하면은 듣기만 해도 속이 빵 뚫리는 고음이 포인트잖아요. 김경호 씨의 금지된 사랑이 대표적이죠. 이 노래는 노래방에서 예약하는 거 금지예요. 네, 부르는 사람도 목이 나가고 듣는 사람도 귀가 나가거든요. 김경호 씨의 금지된 사랑 듣고요. 폭발적인 고음을 이어나가야겠죠. 플라워의 엔들리스입니다. 저 봉대의 주제곡이에요. 제 매력은 끝이었고요. 뚜루러브는 아직도 쭉쭉 끝을 모르고 뻗어나가고 있거든요. 청취율만 조금 더 쭉쭉 뻗어나가면 좋을 텐데 말이죠. 네. 플라워의 엔들리스까지 듣고요. 저는 4부에서 계속해서 봉보더 차트 이어드릴게요.

0: 두피부터 복부까지 스트레스 리셋.
1: 자비니 스파, 국민 스파 자비니, 모두의 스파. 두피 탈모 복부 관리 자비니 스파, 부담 없는 헤드 스파.
0: 싹 관리했더니 자비니. 혈색이 싹 도네.
1: 스파 자비니 스파.
2: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3: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2: 디자인도 예쁜데?
3: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4: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3: 필립스 멀티탭.

0: 퍼플렉스. 변색, 곰팡이 걱정 덜어주는 인테리어의 완성. 퍼플렉스. 프리미엄 타일 줄눈 퍼플렉스가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SBS
2: 생활정보.
3: 강원도 삼척에 호우경보가 발효됐습니다. 속도를 줄이는 등 빗길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우리 수산물 가운데 부동의 수출 1위는 검은 반도체로 불리는 김이죠. 그런데 김에 이어 고등어가 새로운 수출 효자로 떠올랐습니다. 올 상반기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6%나 늘었는데요. 한국산 고등어가 왜 갑자기 수출 효자로 떠올랐을까요? 세계 최대 고등어 수출국인 노르웨이가 어자원 보호를 위해 어획량을 크게 줄이면서 한국산을 찾는 나라가 늘었기 때문인데요. 특히 중국의 구매가 크게 늘었습니다. 반가운 소식이지만 국내 고등어 가격이 오를까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4: 이 캠페인은 농업

0: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1: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아침 봉토요일 4부 시작됐고요. 매주 다른 뮤직 키워드와 함께하는 봉보드 차트 함께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장르 가수 뮤직 키워드가 있다면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77, 긴 문자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세요. 추천해 주신 키워드가 방송이 되면 아이스크림 쿠폰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세기만 락 발라드 노래 만나볼게요. 카리스마 있는 여성 락 보컬도 굉장히 많았는데요. 시원한 샤우팅과 샤우팅이라는 말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네, 중간중간 속삭이는 듯한 창법이 세기말 감성을 확 느낄 수 있는 그런 곡입니다. 정경화의 나에게로 초대해인데요. 저 봉대도들 아침마다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어디로요? 제 매력 속으로요. 네, 아, 한번 빠져서 못 나가고 있는 중이라고요? 거짓말하지 마! 왔다 갔으면서! 정경화의 나에게로 초대 이따가 들어보시고요. 도원경 씨 역시 독특한 음색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죠. 특히 부활의 김태원 씨가 작곡해준 다시 사랑한다면이 메가 히트를 쳤어요. 도입부에 낮게 읊조리는 나레이션이 확 몰입을 시켜주죠. 우리 사랑아 서로에게 다가설수록 상처를 피는 서른장과 똑같은 봉글의 저와 사이는 뭐라 할까요? 네, 제가 선인장인가요? 네, 저 가시 없어요. 네. 도원경의 다시 사랑한다면까지 두 곡 이어서 듣고 올게요.

정경화의 나에게로의 초대, 도원경의 다시 사랑한다면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이번에는요, 가수 이름은 순간 낯설 수 있어도 반주가 나오는 순간 아! 이 노래 하게 되는 곡들입니다. 90년대 록밴드 앨범을 보면요, 하드락들 사이에서 발라드 딱 한 곡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그 락 발라드 곡이 대중적으로 가장 많이 사랑을 받을 때가 빈번하게 있었다라고 합니다. 먼저 들어보실 곡은 보컬, 기타, 베이스까지 전원 여성으로 구성된 3인조 록밴드 미스 미스터의 노래인데요. 박경서 씨의 중성적인 보컬을 기억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널 위한 거야 들어보실 거예요. 저도 뭐 다 봉골의 여러분들을 위한 거예요. 어떤 거가요? 제 응원성도 가끔 엉뚱한 농담도 네, 다 여러분을 위해 준비했는데 네. 이해해요. 이번 주까지만 이해해. 어쩌면 다음 주도? 네. 미스 미스터의 널 위한 거야 듣고요. 90년대 락 발라드 감성을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는 노래죠. 비우길리의 나만의 그대 모습입니다. 어린 왕자에 나오는 소행성의 이름이 비우길리죠. 어린 왕자면 사실 저 봉디거든요. 107.7의 어린 왕자. 네. 참 그랬는데. 장미랑 여우는 어디 갔냐고요? 황 PD가 장미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꺾게요. 비유길 예나만의 그대 모습은요. 광고 듣고 와서 듣고요. 미스 미스터의 널 위한 거야 먼저 듣고 올게요.

0: 케어 원해요?
1: 케어원 헤어
0: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1: 케어원 헤어
0: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1: 케어원 헤어
0: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2: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 1533-1566 세라하임.
3: 충청 캠퍼스와 고향 캠퍼스로 어디서나 가까운 중부대학교.
4: 캠퍼스가 두 개, 꿈도 두 배.
3: 모든 학생이 성장하고
4: 학생과 함께 성장하는
5: 중부대학교!
3: 중부대학교와 함께
4: 여러분의 꿈을 키우세요.
6: 화사도 찾는 유산균은 CJ 유산균이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니까 장 건강, 피부 건강, 다이어트까지 이제 원하는 기능성 유산균을 선택해 바이오 CJ 바이오코어 건강기능식품 적절한 운동 식이조절과 함께 섭취하세요.
7: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8: 아휴 애써 뽑은 인재가 금방 떠난다면?
9: 첫날은 환영 그 다음은 알아서
10: 온보딩으로 인재가 머물고 성장하도록 에버 웰커밍 AI로 준비하고 모바일로 관리하는 간편한 온보딩

0: 코딩이 잘 돼야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에버웰커밍 영리만 소프트랩.
1: 광고까지 듣고 왔습니다.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아침복 마칠 시간이 되었고요. 락발라드에 워낙 명곡이 많아서 오늘 다 소개해드리지 못했고요. 아, 이 노래가 빠지다니 하고 아쉬운 분들 계실 텐데요. 저희한테 제보를 해주세요. 다음에 꼭 소개해드릴게요. 그럼 끝곡으로 비유길리의 나만의 그대 모습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내일 아침 9시에도 함께해주세요. 오늘도 괜찮은 하루가 될 겁니다.

0: 이마지킴이
1: 친구랑 한강 고수부지에서 만나기로 했어. 습관적으로 쓰는 고수부지라는 말은 대표적인 일본식 한자어입니다. 올바른 표현은 둔치인데요. 고수부지는 일본에서 하천의 제방과 물길 사이

0: 근처에서 조깅도 하고 맛있는 한강 라면까지 먹어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현경이었습니다.
1: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2: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역함?
3: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아?
2: 이응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3: 그럼 몽잘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탄력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대.
2: 헐, 몽잘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4: 근거중심 라이프케어 몽잘.
5: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프레스 와우 스티커 전단지 명함 다 있어.
6: Yeah.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5: 요즘 덕질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7: 인쇄는 와우프레스.
8: 네가 좋아, 네가 좋아, 네가 예뻐서 좋아.
9: 사실은 말이야, 그냥 뮤직 투나잇는 너라서 좋아.
8: 좋아 죽겠어.
9: 오늘 밤에도 놀러 올 거지? 8시 5분 매일 기다릴 거야. 좋아해.

0: 안내하고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2: 어제는 비가 오더니 오늘은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이 중요한데.
3: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자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배수구, 시설물, 기계장비 결속 상태 등 안전점검 실시. 침수 붕괴 위험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2: 여름철 재해 예방 수칙으로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산재 위험 상황은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세요.
3: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0: 취업이 잘 되는
1: 경북
0: 잠재력을 전부 깔아
1: 경북
0: 4호선 캠퍼스
2: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북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1: 경북대학교
2: 수도권 대학 취업률 1위 경북대학교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영화 폭풍의 언덕에서 한 부분. 시골 마을 광장에 사람들이 빽빽하게 모여듭니다. 그들은 마치 축제를 즐기듯 잔혹한 교수형의 현장을 바라보죠.

에머랄드 펜넬 감독은 작품 초반 이 장면을 통해서 이 영화가 아름다운 시대극이 아니라 위험하고 폭력적인 세계라는 걸 처음부터 보여주고 싶었다고 하는데요. 감독의 의도가 아주 적중했죠. 저도 이 폭풍의 언덕을 보고 그 시대의 잔혹함에 놀랐고 지금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게 새삼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좋은 영화의 시작에는 관객을 단숨에 끌어들이는 강력한 훅이 있죠. 그럼 오늘 박하사는 시네타운 시작은 이 음악으로 영화의 세계의 문을 열어볼게요.

0: 8월 8일 토요일 박하선의 시네타운 첫 곡은 영화 폭풍의 언덕에서 찰리 XCX의 체인스 오브 러브 듣고 왔습니다. 올해 초 개봉한 마고 로비, 제이콥 엘로디 주연의 영화 폭풍의 언덕, 영국 문화 가운데 가장 강렬한 사랑 이야기이자 파괴적인 복수극으로 평가받는 에밀리 브론테의 소설 폭풍의 언덕이 원작이고요. 어릴 때부터 서로에게 강렬하게 끌렸던 캐서린과 히스클립. 하지만 캐서린이 사회적인 욕망 때문에 부유한 에드거 린튼을 선택하고 상심한 히스클리프가 복수를 계획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 어렸을 때 이 소설을 봤을 때는 잘 이렇게 못 읽었었는데 영화로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근데 조금 뭔가 심심하기도 한데 복수를 하다 마는 것 같아서. 그래도 뭔가 마고로비 뭐 연기 너무 좋고 저는 되게 재밌게 좋게 봤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 휴가지에서 그 비행기 안에서 있길래 봤는데 재밌더라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음악 퀴즈 귀를 기울이면으로 함께합니다. 좋은 영화 음악과 재밌는 퀴즈 한가득한 선물까지 알차게 누리십시오. 이렇게 하고 싶은 이야기 뭐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 그럼 무료인 고릴라나 샵1077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세요. 그럼 우리 광고 듣고 다시 만나요.
1: 클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왕,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3: 최유라의 메디솔라 시대.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식사 하셨나요? 나를 위한 한 끼 챙기기 정말 어려우시죠? 전문가들이 만든 영양 밸런스 식단 메디솔라와 함께해보세요. 저 최유라도 케어받는 똑똑한 맞춤 영양 식단은

0: 장판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국 벨리미트.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3: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4: 케어. 원해요?
5: 케어원 헤어.
4: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5: 케어원 헤어.
4: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5: 케어원 헤어.
4: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6: 어디까지 가시나요?
7: 살아서 장까지요.
6: 혹시 닥터 캡슐 천?
8: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7: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8: 닥터 캡슐.
7: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9: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10: 르노 그랑콜레오스 하이브리드 이텍 리터당 15.7km 동급 최고 수준 복합연비 8월 한정 60일 반납 보장 프로그램으로 만나보세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구매 후 최소 30일부터 최대 60일 이내 반납 가능. 차량 반납 기본 조건 및 자격 운행 기간 등 자세한 사항은 르노코리아 홈페이지 참조.
11: 르노.
12: 여러분, 매일 오전 11시에는 배우 강말금이 사랑하고
13: 이동희가 사랑하는
14: 이은지가 좋아하고
15: 배우 이종혁이 사랑하는
12: 배우 염혜란이 사랑하는 박하선의 시네타운과 함께하세요.
13: 하선아 어디니? 시네타운 듣고 있니?

애니메이션 싱2에서 빌리 아일리시의 Bad Guy 듣고 왔습니다. 정숙님이 27살에 결혼하기 전에는 영화를 참 많이 봤어요. 그 당시 영화관에 가면 항상 있었던 영화 팜플릿. 영화표와 함께 모으는 게 취미였죠. 맞아요. 저도 그랬는데. 근데 결혼 후에 이사하면서 다 버렸는지 안 보이네요. 지금은 47이에요. 영화 보고 싶긴 한데요. 차분하게 앉아서 볼 마음의 여유가 사라진 것 같아 아쉬워요. 뭐 많이 바쁘신가요? 아니면 뭐 육아하시느라 그런가? 아니면 그럴 수 있죠. 요즘 마음이 좀 복잡하신가 보다. 저는 그 나이가 들수록 뭔가 마음의 여유는 생긴 것 같아서 돈의 여유도 그렇고 뭐 20대 때에 비하면 그런 건 참 좋던데 이럴 때도 있나 봐요. 승현님은요. 캔디 영화 호프 보는데 너무 반가웠어요. 호프 촬영지가 전남 해남 남창리래요. 아 그래요? 너무 예쁘던데. 저희 할머니 댁 가는 길이거든요. 어릴 때 자주 갔던 슈퍼 터미널이 나와서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엄청 시골인데 많은 분들이 영화를 통해 알게 돼서 기쁘다고. 그러게요. 거기 참 저는 약간 비무장지대 쪽인가? 그랬어요. 왜냐면은 그렇게 자연이 예쁜 데가 있나 싶어가지고 아 해남이었구나. 이번 명절에 내려가면 기념으로 사진 찍고 오려고요 하셨습니다. 영화 마이걸에서 시카고의 Saturday in the Park 그리고 영화 실버라이닝 플레이북에서 스티비 원더의 마이 쉐리 아모르 듣고 오겠습니다.

영화 마이걸에서 세레데이 인더 파크, 영화 실버 라이닝 플레이북에서 마이쉐리 아모르 듣고 왔습니다. 미선님이요? 저 내일 모레 첫 출근합니다. 잘할 수 있겠죠? 아이, 그럼요. 딱 100일 쉬고 출근이에요. 근데 캔디도 알겠지만 엄마들은 쉬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 집 앞에 할머니 두 분이 나와서 호박잎이랑 고구마순 손질해서 파시거든요. 그걸 사다가 들깨볶음 했는데 어찌나 연하고 맛있던지, 으아, 맛있겠다. 오늘도 사다가 출근하기 전에 반찬 만들어두려고요 하셨고요. 그러게요. 쉬는 게 집에 있으면 쉬는 게 아니지. 4130님이 캔디 전라도 전주로 여행 다녀왔어요. 운전만 무려 3시간 했네요. 아, 저도 얼마 전에 아기 때문에 운전만 3시간 했는데 아, 너무 피곤해. 종합 한 10시간은

냈더라고요. 너무 지루해서 고릴라의 시내타운 다시 듣기 무한 반복하면서 다녀왔다고. 캔디 덕분에 졸지 않고 안전운전했습니다 하셨어요. 오, 다행이네요. 캔디는 운전하면서 너무 졸릴 땐 어떻게 하냐고. 아, 저 이번에 그거 뭐지? 돔? 야돔. 그 허브향 뭐 맡으면 잠이 깬다 그래서 그거 계속 이렇게 맡으면서 갔어요. 아니면 뭐 평소에는 껌 씹고 그러죠. 아, 그리고 아, 맞다. 육포랑 저는 뭐 씹으면 잠이 좀 안 오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너무 피곤할 땐 침대맡에 뭘 둬요. 그리고 그걸 먹으면서 씹으면 잠이 깨더라고요. 그렇게 견디는 편입니다. 꿀팁이죠? 영화 보디가드에서 위트니 휴스턴의 I have nothing 듣고 우리는 2부에서 다시 만나요.

0: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하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인플루언서나 브랜드의 철학을 따라서 물건을 구매하는 디토 소비가 유행입니다. 물환경 보호라는 다소 무거운 의무감보다는 물과 환경을 사랑하는 그들의 친환경 라이프를 내 일상에도 가져와 보는 건 어떨까요? 나만의 감각적인 취향과 만족감으로 친환경 소비를 가볍게 시작해보는 거죠. 닮고 싶은 이들의 멋진 발자국을 가볍게 따라서 걸어보세요. 취향과 환경까지 모두 챙기는 하루, 정말 근사하지 않을까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합니다.
1: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작품 같은 집. CL스톤을 선택한 당신의 안목이 확신이 되는 순간.
2: 내 아이,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함께 누리고 싶은 삶의 공간.
1: 흔들림 없는 프리미엄 주거의 새로운 기준.
2: CL스톤, 우암건설이 함께합니다.
3: 가구 사려면 어디? 당연히 남양주 마석 가구단지죠. 왜? 맘에 쏙 드는 가구를 언제나 저렴하게 살 수 있으니까요. 와우! 남양주 마석 가구단지 당장 가야겠어요. 가구의 모든 것 남양주 마석 가구단지.
4: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5: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알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6: 소사역 역세권과 예정된 GTX-B로 서울은 더 빠르게.
7: 49층 1728세대 대단지로 삶을 더 여유롭게.
6: 집이 바뀌면 시간이 달라집니다.
7: 하루가 다르게 기대되는 새 집. 두산 위브더제니스 부천. 8월 오픈 예정. 032-327-2008. 두산건설 쌍용건설.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8: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1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9: SBS
10: 생활정보.
11: 휴가철을 맞아 여행을 나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삼척과 동해 강릉에 호우경보가, 경북 울진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내일까지 강원 동해안과 산지에 50에서 100, 많게는 150mm가 넘게 쏟아지겠고요. 경북 동해안으로 많게는 120mm 이상 예상됩니다. 짧은 시간에 강한 비가 쏟아지면서 하천의 물이 갑자기 불어날 수 있습니다. 하천 주변의 접근이나 야영은 자제하셔야겠습니다. 현재 폭염중대경보는 모두 해제됐습니다. 다만 여전히 폭염특보 수준의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 서울 36도, 더위 심하겠고요. 내륙 곳곳으로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0: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성수님이 영화 와일드싱에서 오정세님의 네가 좋아 신청합니다. 이 노래 듣고 있으면 기분이 너무 좋아진다고. 그러게요. 다시 들어도 그러네. 자, 우리는 음악 퀴즈, 선물이 쏟아지는 음악 퀴즈로 넘어가 볼게요. 음악 퀴즈, 귀를 기울이면 우리가 사랑하는 OST 그리고 선물 가득한 퀴즈로 꽉꽉 채웠습니다. 손가락을 풀고 귀를 기울여 주세요. 첫 번째 퀴즈는 익숙한 음악으로 도파민 충전하는 오리지널 스코어 퀴즈.
1: 빠밤.
0: 영화나 드라마 속 오리지널 스코어, 가사는 없어도 들으면 장면이 딱 떠오르는 음악을 들려드릴 거예요. 어떤 작품의 음악일지 귀 기울여 주시고 음악 주세요.

시골 청년 귀도는 운명처럼 돌아와 사랑에 빠지고 아들 조슈에까지 얻으며 행복한 나날을 보낸다. 하지만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고 귀도와 어린아들은 강제수용소로 끌려갔으니 아들에게 잔혹한 현실을 숨기기 위해 거짓말을 하는 귀도. 자, 지금부터 게임을 시작하는 거야. 1등하면 상품이 기다리고 있어. 그리고 총살을 앞둔 그 순간에도 아들에게 끝까지 웃는 얼굴을 보여준다. 과연 아버지의 사랑은 아들의 세상을 아름답게 지켜줄 수

이 음악은 과연 어떤 영화에서 흘렀을까요? 샵1077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유료 문자와 고릴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5번 뽑아서 선물 쏠 거예요. 그럼 이 음악 계속해서 들어볼게요.

0: 오리지널 스코어 퀴즈, 지금 들으시는 음악이 어떤 영화에 나온 곡이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정답은 영화 인생은 아름다워. 들려드린 곡은 영화 인생은 아름다워에서 니콜라 피오바니의 라비타 에벨라, 71회 아카데미 음악상 수상작입니다. 근데 듣다 보니까 약간 박찬욱 감독님 영화에 나올 것 같지 않아요? 선물 받을 다섯 분은요, 시네타운 홈페이지 선곡표 하단에 올려두겠습니다. 갑자기 너무 짠하다. 인생은 아름다워에서 그 마지막 장면. 실제였으면 진짜 너무 얼마나 슬펐을까. 그래도 그 아들이라도 잘 살겠죠? 두 번째 퀴즈는 슬라임 음악 퀴즈.
1: 빠밤.
0: 슬라임처럼 음악을 느렸다 줄였다 들려드릴 겁니다. 귀가 좋은 우리 테리우스 여러분, 과연 이 음악 어떤 작품에 나온 음악인지 맞춰주시면 됩니다. 우선 느려서 들어볼까요?

이번엔 줄여서 들어볼게요. 너무 좋은데요? 네. 원곡보다 좋은 것 같은데, 원곡도 좋지만. 이 곡은 어떤 작품에 나왔을까요? 느렸다 줄였다 하면서 들으신 곡이 어떤 작품의 음악일지 맞춰주세요. 중요 포인트는 노래가 아니라 영화 제목을 보내주셔야 합니다. 정답 아시는 분은 샵1077,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유료 문자와 고릴라로 보내주세요. 다섯 번을 뽑아서 선물 쏩니다. 아우, 좀 어렵나요? 약간 황야의 무법자 같은 스타일 노래 같기도 하고 전혀 아닌데. 자, 힌트.

마지막 슬라임 음악 퀴즈, 슬라임처럼 느렸다 줄였다 하면서 들려드린 그 곡은 바로 이 작품에 나왔습니다. 정답은 영화 슬럼독 밀리어네요. 2009년에 개봉한 영화 슬럼독 밀리어네요. 데니 보일 감독의 작품이고 데브 파텔이 주연을 맡았어요. 인도 빈민촌가에서 어렵게 살아온 청년 자말이 상금 6억 원이 걸린 인기 퀴즈 프로그램에 출연을 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렸죠. 퀴즈쇼라는 독특한 형식을 통해 인도 사회의 현실과 한 청년의 파란만장한 삶을 감동적으로 풀어냈습니다. 오늘 퀴즈로 들려드린 A.R. 라흐만의 자이호가 바로 81회 아카데미 주제가상을 수상했고 더해서 작품상, 감독상까지 총 8관왕 차지했습니다. 선물 받으실 분들 명단은 시네타운 홈페이지 선곡표 하단에 올려두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선물을 한아름 들고 올 테니까 함께 귀 기울여주세요. 그럼 슬라임 음악 퀴즈에서 들려드렸던 곡 정석도의 원곡으로 즐겨볼 텐데 아 맞추신 분 오늘 아 진정한 영화 매니아 존경합니다. 오늘은 좀 역대급으로 어려웠던 것 같아요. 영화 슬럼독 밀리어네어에서 A.R. 라흐만의 자이호

0: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1: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0: 비다샵!
1: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0: 비다이렉트샵!
1: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0: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2: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의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3: 세라하임. 도시 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4: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3: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5: 화사도 찾는 유산균은 CJ 유산균이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니까 장 건강, 피부 건강, 다이어트까지. 이제 원하는 기능성 유산균을 선택해 바이오. CJ 바이오코어. 건강기능식품 적절한 운동, 식이조절과 함께 섭취하세요. Walk it, walk it. 언제
6: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7: 안전화. 아휴, 애써 뽑은 인재가 금방 떠난다면?
8: 첫날은 환영, 그 다음은 알아서.
9: 온보딩으로 인재가 머물고 성장하도록 에버 웰커밍. AI로 준비하고 모바일로 관리하는 간편한 온보딩. 온보딩이 잘 돼야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에버 웰커밍. 영리만 소프트랩.
10: 대한민국이 가장 좋아하는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12시부터 즐거운 오후의 시작, 12시엔 주현영이 방송됩니다.
11: 상식님이요. 저는 진주우체국 집배원입니다. 어머나, 무더위와 싸우면서 시내타운 듣고 있어요. 진짜요, 많이 더우시겠어요 요즘에. 오늘도 무사히 하셨습니다. 그러게요, 안전운전 하시고요. 여러분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상민님이 신청하셨습니다. 영화 어바웃타임에서 지미 폰타나의 일몬도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영화처럼.

0: 하이 올리디아. 자연스러움을 바라는 당신을 위해 코 입술 주름 개선을 위한 PLLA 성분 필러 올리디아. 지극히 나답게, 지극히 자연스럽게, 나답게 자연스럽게 올리디아.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1: 신차 선팅할 땐 어디?
2: 선팅은 어버브
1: 선팅. 열차단은 확실하게, 신성은 탁월하게.
2: 어버브 선팅 할 때는
1: 프리미엄 선팅 필름 시공 시 2년 후 무료 재시공. 프리미엄 선팅
2: 어버브 선팅.
3: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에 닥터피에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에 닥터피에
1: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2: 세라하임 안녕하세요.
3: 이세영,
4: 정용화,
5: 도겸,
6: 최애나입니다.
3: 죽음의 문턱 앞에서 평범한 연애를 포기해야 했던 청춘들.
4: 다시 주어진 오늘, 청춘들은 어떤 사랑을 꿈꾸고 있을까요?
5: 삶의 끝을 마주했던 청춘들의 세상에서 가장 간절한 연애 기록.
6: SBS 내 남은 연애는 매주 월요일 밤 10시에 방송됩니다.
7: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탁구 국가대표 신유빈입니다. 경기에서 졌다고 생각한 순간 제가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이 된 국민들의 응원처럼 과중한 부채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세출배기금이 응원합니다. 원금과 이자 감면, 상환 연장과 추심 중단 등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을 지원하고 취업, 재창업 교육을 이수한 분들에겐 추가 원금 감면까지 끝이 아닌 시작 세출배기금 1660-1378로 지금 신청하세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8: 봄나마에 가면 다섯 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9: 샤브샤브 봄나마, 샤브샤브 봄나마,
8: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나마
10: 건강한 한 끼 샤브샤브 봄나마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말에도 피곤이 가시지 않는 분들 계실 텐데요. 그래도 오늘이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앞으로 세월 따라 도망갈 내 체력을 생각해보면 정말 오늘이 내 인생에서 가장 젊고 건강한 날일 수도 있다고요. 게다가 갈수록 뜨거워지는 지구 때문에 올 여름이 앞으로 겪게 될 여름 중 가장 시원한 거라고 하던데, 그럼 우리 가장 시원한 여름 그리고 가장 젊은 오늘 추욱 처져 있지만 말고 으쌰쌰 다 같이 기운 한번 차려볼까요? 한여름에도 열정 넘치는 이곳 12시엔 주현영입니다.

12시엔 주현영 시작했습니다. 저는 DJ 주현영이고요. 첫 곡으로 신화의 으쌰으쌰 듣고 왔습니다. 오늘이 내 인생 가장 젊은 날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하루하루 깎이는 체력을 생각해보면 정말 오늘이 가장 젊고 건강한 날일 수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막 30대에 들어섰잖아요. 그러다 보니 체력이 뭔가 나이를 먹어서 체력이 떨어졌다라고 얘기, 그 체감이 사실 잘 안 되는 나이긴 한 것 같아요. 오히려 저희 언니들이나 제 주변 이제 언니 오빠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30살까지도 그래도 뭐 팔팔한 것 같다. 그거는 뭐 너무 애기다. 근데 이제 35살부터 그때부터 조금씩 뭔가 그 신체적으로 그게 느껴진다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제가 운동을 좀 덜 해가지고 피곤한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20대 때는 사실 뭐 이런 걱정 자체를 안 했던 것 같고요. 뭔가 체력이 딸린다라는 생각? 그런 것 자체가 그냥 없었던 것 같아요. 확실히 그래도 뭐 다르기는 다르네요. 우리 7961님은요. 주디 친구 어머니 댁에 1박 2일로 놀러가게 됐어요. 빈손으로 가면 안 될 것 같아 선물을 준비하려는데 뭐가 좋을까요? 주디라면 어떤 선물 고를 건지 추천 부탁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야, 친구 어머니 댁에 저는 어떤 선물을 고르는 편이냐면 그 올땡땡영에 가요. 가가지고 뭐 왜냐면 우리 어머님들도 그런 거 관심 없으신 것 같아도 다 있으세요. 뭐 좋은 거라고 하면 한 번씩 이렇게 살펴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간 뭐 주름 개선이라든지 미백 개선, 뭐 황산화 성분이 들어있는 뭐 그런 거, 영양제랑 이제 좀 그런 기초 케어, 크림 같은 거 이런 거를 사서 좀 갖고 가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거 주름 개선이랑 뭐 항산화 뭐 성분 들어있어가지고 뭐 되게 염증 뭐 조절에 좋고 막 그렇대요 하면은 대부분 다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좀 드럭스토어 같은데 그런 데 가서 좀 화장품을 저는 사는 편이에요. 아니면 조금 뭐랄까 튀지 않는 그런 립밤? 색이 있는 립밤인데 어머님들이 이제 튀는 색을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

0: 분들이 많으시니까 약간 코랄색이나 약간 그런 로즈빛 나는 그런 립밤 같은 걸 같이 좀 사가는 편이에요. 자,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 사연과 신청곡 함께 보내주시고요.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그리고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 이용해 주시면 되고요. 오늘 1부는 주피티 주크박스, 주주박스! 주피티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다는 소문이 있는데요. 발전한 주피티의 선곡 센스와 주디의 AI 연기 곧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2, 3부는 선 넘는 참견! 드디어 오리지널 선참즈 해리포터 그리고 키썸 씨가 뭉칩니다. 원조 참견로의 품격이 뭔지 보여드릴게요. 그럼 저는 광고 먼저 듣고 올게요.
1: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2: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3: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0: 장판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1: 머리가 좀 비어 보이네.
2: 아, 탈모인가?
1: 에이 설마.
3: 할 때가 캐라시딜 할 때. 남자도
2: 여자도
3: 캐라시딜 캡슐. 설마 할 땐 캐라시딜로 오늘부터 지키세요.
2: 탈모 보조 치료제
3: 캐라시딜. 엄마 손은 약손,
2: 나도 쓰제야. 약국에서 만나요.
4: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맞다. 개봉.

0: 통증을 넘어 일상 회복까지 메이드 인 케이보린 개보린정 삼진제야.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천?
3: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깨끗.

0: 닥터피엘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엘 닥터피엘
1: 레노 르노 그랑콜레오스 하이브리드 이텍 리터당 15.7km 동급 최고 수준 복합 연비 8월 한정 60일 반납 보장 프로그램으로 만나보세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구매 후 최소 30일부터 최대 60일 이내 반납 가능 차량 반납 기본 조건 및 자격 운행 기간 등 자세한 사항은 르노 코리아 홈페이지 참조.
2: 레노 입력하면 12시엔 주현영의 프리미엄 하이테크놀로지 최첨단 초과몰입 AI GPT가 혼신의 알고리즘을 갈아넣어 선곡해드립니다. GPT 축구박스 쭈쭈박스. 12시엔 주현영의 최첨단 AI 주PT가 우리 주주님들의 사연에 아주 찰떡인 노래를 선곡해드리는 시간이죠. GPT 축구박스 쭈쭈박스. 12시엔 제작진이 주주님들의 사연에 안성맞춤인 노래를 찾아드리기 위해서 주PT에게 특훈을 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오늘은 어떤 선곡을 해줄지 한번 기대해보면서 주주박스의 노래 의뢰하고 싶은 분들은 지금 바로 사연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그리고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고요. 사연 소개되신 모든 분들께 진짜 닭가슴살로 만든 면 JCDM에서 고다면 세트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주주박스 앞으로 도착한 첫 번째 사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우리 5438님께서 주피티 나는 요즘 잔소리 안 하기 챌린지 중이야. 대학생 아들 딸이 방학해서 본가에 온 지도 벌써 한 달이 훌쩍 넘었거든. 근데 같이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잔소리하고 싶은 순간이 하루에 몇 번씩 찾아와. 아우 방 좀 치워 이 말이 목 끝까지 차오.

부르는데 그래도 꾹 참고 3일째 잔소리 안 하기 성공 중이야. 잔소리하고 싶은 마음이 스멀스멀 올라올 때마다 내 입을 막아줄 노래 추천해 줄래? 3일이나 참은 거면 이미 인내심 만렙 달성했어. 무조건 참는 것만이 정답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이 노래들을 추천할게. 마마무 힙. 솔직히 말해보자. 대학생 자녀들이 한달 넘게 집에 있고 눈앞에 치워지지 않은 방이 있는데 엄마가 왜 참아야 하지? 참는 엄마보다 할 말하고 마음 편한 엄마가 더 건강하다. 여자친구, 오늘부터 우리는 잔소리 참기 챌린지 3일차? 축하해. 그런데 주피티는 새로운 챌린지를 제안한다. 잔소리 안 하기 말고 필요한 말은 건강하게 하기. 오늘부터 우리는 참는 엄마가 아니라 말할 건 말하는 엄마로 다시 태어난다.

마마무의 힙 그리고 여자친구의 오늘부터 우리는 듣고 오셨습니다. 주피티가 오히려 잔소리를 참지 말고 할 말은 하라면서 선곡을 지금 해줬는데요. 확실히 우리 작가님들께서 주피티를 좀 특훈을 해서인지 뭐랄까 뜬구름 잡는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아. 이 친구가 확실하게 아니 너무 그렇게 지고 들어가지 마. 약간 말할 거 확실하게 말해야지라고 또 얘기를 해주는 게 또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 우리 주주님들은 또 어떠실까요? 자 그러면 또 주주박스로 접수된 두 번째 사연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우리 김아연님께서 주피티 나는 세상에서 운동이 제일 싫어. 그래도 요즘은 건강 생각해서 집에서 홈트레이닝을 조금씩 해보고 있어. 그런데 혼자 반복해서 하다 보니까 금방 지루해지고 익숙하지 않은 자세를 따라하는 것도 괜히 어색하더라고. 운동 초보인 나도 신나게 따라할 수 있고 홈트 욕구를 확 끌어올려줄 노래 추천해줘. 넌 운동 회피 성향이 있지만 건강 개선 의지는 높은 상태네. 이럴 때 필요한 건 강한 의지가 아니라 일단 몸을 움직이게 만드는 음악이야. 싸이의 챔피언. 이 노래는 리듬 자체가 몸을 계속 움직이게 만들어서 홈트 초반 워밍 음역으로 제일 효율적이야. 몸이 안 움직일 때 일단 이 노래부터 틀어. 그러면 리듬이 알아서 몸을 끌고 간다. 코요테의 순정. 신나는 비트 덕분에 하나만 더 해볼까? 라는 마음을 만들어주는 곡이라 마지막 운동 마무리용으로 추천할게. 오늘도 노래의 힘을 빌려 홈트 성공해보자. 응원한다.

0: 두피부터 복부까지 스트레스 리셋.
1: 자비니 스파, 국민 스파 자비니, 모두의 스파. 두피 탈모 복부 관리 자비니 스파, 부담 없는 헤드 스파.
0: 싹 관리했더니 자비니. 혈색이 싹 도네.
1: 스파 자비니 스파.
2: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3: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2: 디자인도 예쁜데?
3: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4: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3: 필립스 멀티탭.

0: 퍼플렉스. 변색, 곰팡이 걱정 덜어주는 인테리어의 완성. 퍼플렉스. 프리미엄 타일 줄눈 퍼플렉스가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세상.
2: 안녕하세요. 뮤지컬 배우 김소연입니다. 첫 무대에 섰던 날 커튼콜의 박수 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공연을 마치고 나면 SNS 댓글도 직접 읽고 팬분들께 메시지도 건네는데 그 소통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되더라고요. 공연을 마치고 마음이 텅 빈 것 같을 때도 후기 한 줄이 다시 저를 무대로 이끌어주니까요. 결국 사람은 사랑으로 채워지는 것 같습니다. 힘들고 지칠 때일수록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보세요. 그 온기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되어줄 테니까요. 지금까지 김소연이었습니다.
3: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세상은 SBS와 함께합니다.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현대.

0: 하하.
1: 케어 원에어
2: 케어원 헤어
1: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2: 케어원 헤어
1: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2: 케어원 헤어
1: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3: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4: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3: 비다샵
4: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3: 비다이렉트샵
4: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3: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5: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6: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7: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8: 언제 어디서나 Walk it.
9: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10: 워킷 워킷 안전화.
11: 아휴, 애써 뽑은 인재가 금방 떠난다면?
12: 첫날은 환영, 그 다음은 알아서.
13: 온보딩으로 인재가 머물고 성장하도록 에버 웰커밍. AI로 준비하고 모바일로 관리하는 간편한 온보딩. 온보딩이 잘 돼야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에버 웰커밍. 영리만 소프트랩.
14: 이 맥주에 우리 오크 소주를 잘 말아서 한 캔에 담았습니다. 탁 딱이만 해서 오크 소맥. 부드럽고 깔끔하게 넘어가면서 굉장히 풍미가 있어요. 전국 편의점에 오크 소맥, 오크 소맥.
15: 라디오에서 이렇게까지 한다고? 대놓고 선 넘고 참견하고 오지랖 부려보는 시간, 선 넘는 참견! 8월 8일 아주 그냥 팔팔하게 기운차게 다시 뭉친 선참즈 소개합니다. 수식어가 따로 필요 없는 라베 라디오 베테랑 키싸! 그리고 올라 포르투갈 순찰까지 성공리에 마치고 귀국한 금호 옥수 보안관 해리포터 씨, 어서 오세요.
16: 올라 무초 구스토 세뇨레 오브리가도.
17: 되게 한번 갔다 와가지고 여러 네. 단어들이 좀 이렇게 습득이 돼서 왔네요.
16: 감사합니다 정도는 제가 많이 썼으니까 남자는 오브리가도, 여성분들 오브리가다 이렇게
17: 오브리가다 오브리가다
15: 이렇게 막간으로 배우고 가네.
16: 그럼
15: 키썸 씨랑 저는 오브리가다 오브리가다 이런 느낌이고, 포터 씨는
16: 오브리가도.
15: 오브리가도.
16: 감사합니다.
15: 이렇게 배워가네요.
16: 보고 싶었어요. 너무 보고 싶었어요, 진짜로.
18: 지금 굉장히 좋아 보여요.
16: 그러니까요.
18: 엄청나게 토스팅이 잘 되셨어요.
16: 새까맣게 탔고.
18: 아니, 약간 근데 되게 보기 좋게.
16: 아, 그래요?
18: 네. 태닝을 마치 한 것처럼.
16: 맞아, 맞아. 자연 태닝이 너무 좋고, 바람이 조금 시원하게 많이 부니까 정말 태닝 기계에서 하는 것보다 더 효과가 좋더라고요.
18: 아, 정말.
15: 아니, 그 포르투갈 해가 너무 좋은가 봐.
16: 광질이라고 하죠.
18: 아, 그 광질.
16: 질 자체가 굉장히 유럽 느낌이 나면서 몸으로 바로 들어오더라고요. 와.
15: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포터 씨의 어떤 남자다운 이 테토스러움이 이야, 배가 됐다.
18: 아니, 뭔가 근육도 되게 커지신 것 같아요.
15: 그러니까 왜 몸은 더 커진 거죠?
18: 뭐지?
15: 이게 삭신가?
16: 많이 먹었어요.
15: 아,
16: 사는 재미가 많으니까 또 많이 먹다 보니까 조금 불었습니다 이번에. 네.
18: 아, 근데 얼굴은 또 괜찮은데.
15: 그러니까요.
16: 칭찬이 난무하는 또 우리 가족들 만나니까 그럼요, 힘이 그럼요. 되네요 정말로.
15: 네네. 아, 네. 맞아요. 아니 우리 호리 뭐
18: 호리요? 호리포터?
15: 우리 호리포터 씨가 호리호리지만 지금 이제 완전히 테토가 된 우리 해리포터 씨가 포르투갈에 이제 2주 살기를 가족분들과 다녀오셨는데요. 그래도 좀 출장으로 갔을 때랑 느낌이 좀 많이 달랐겠죠 아무래도.
16: 일단 출장을 갔다가 너무 풍경이 좋고 맛있는 게 많아가지고 가족이 생각나서 이번에 같이 간 건데 확실히 이제 같이 즐기고 같이 보니까 너무 좋았고 꼭 뭘 하려고 안 했었던 것 같아요. 가서 이제 진짜 좀 쉬고 생각.

0: 생각도 좀 줄이고 좀 릴스도 덜 찍고 하면서 좀 완벽한 좀 휴가를 즐긴 것 같습니다.
1: 저는 진짜 좀 계속 기다렸거든요.
2: 어떤 콘텐츠들이 또 올라오나.
1: 근데 2주 계셨는데 두 개밖에 안 올라와서 정말 휴식을 취하고 있구나.
0: 그리고 해리가 또 이제 또 파업
1: 그런 이슈가 있었군요.
2: 파업 선언을 하셨군요.
0: 외국에서는 안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1: 그렇다면
0: 뾰족한 수가 없었어요.
2: 네. 최근 콘텐츠에서 그렇죠. 축구 선수 누구
0: 황인범 선수.
2: 황인범 선수를 막 자만추한 건가요?
0: 아니 황인범 선수가 인성이 대단한 게
2: 왜요?
0: 그 우리 아들이 황인범 선수 유니폼을 이제 그 마킹을 해가지고 입었는데 그걸 보고 연락이 오신 거예요. 제가
2: 인스타그램으로
0: 근처에 있는데 사진 한번 찍어드리고 싶다 이래서
2: 어머 그것도 그렇게 된 거구나.
0: 바로 제가 식사를 샀죠. 저녁을 하고. 근데 그것도 자기가 사겠다. 여기는 지금 내가 뛰고 있는 나라니까. 근데 제가 그거는 내가 형으로서 좀 비난받을 것 같다 사람들한테 그래가지고
2: 또 형으로서
0: 또 너무 그다음에 제가 경기도 보러 갔거든요. 제 돈 주고 제 돈 재산으로 갔는데 너무 그날 경기를 잘해서 또 이슈였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엄청난 추억을 남기고 우리 아들 그래서 저기 평일날 황인범 선수 유니폼 입고 유치원 다니잖아요.
1: 와 진짜 좋은 추억.
0: 너무 정말 선수가 대단하다.
2: 우리 아드님한테도 너무 좋은 추억. 평생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됐겠다.
0: 열심히 살아야 돼요 저는 진짜.
2: 그러니까 우리 아드님 좋겠어요. 우리 포터 씨가 이렇게 열심히 벌고 열심히 살아내서.
1: 그럼요 그럼요.
2: 우리
1: 휴식을.
2: 우리 황인범 선수도 같이 만나고.
1: 맞아요.
2: 아니 우리 키썸 씨는 이제 저번에 이제 호주의 그 골드코스트 기운을 가득 안고 컴백했었잖아요.
3: 아이고 이제 그만 얘기할 때 됐잖아 지금. 진짜 지금.
2: 그러니까 내가 안 그래도 그 골드키스트 기운이 지금은 골드코스트의 기운이 지금 약간 매주 뵐수록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1: 지금 약간 싹 빠지고 있어.
2: 빠지고 있구나.
1: 다시 세우러 어디 가야 돼요 지금. 다른 데로.
0: 그래서 여행이 중요한 것 같아요.
1: 맞아요.
0: 에너지 충전.
2: 그러니까요. 호주가 날씨 좋죠 지금. 어때요?
0: 날씨가 뭐 한 25도 최고 기온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2: 너무 완벽하다.
0: 습하지가 않아요. 습하지가 않으니까 그늘만 들어가면 또 너무 좋고 좋은 와인들도 많고 하니까 잘 갔다 온 것 같아요.
1: 진짜 좋은 와인 좋은
2: 그러게요.
1: 시간.
2: 해외로도 여름휴가 생각하시는 분들 한번 또 포르투갈 생각해 보시는
1: 진짜?
2: 것도
1: 진짜 가보고 싶어요.
2: 우리 4982님이 포터행님 너튜브 구독자 1만 돌파하신 거 축하드립니다.
0: 감사합니다.
2: 저도 구독 눌렀습니다. 근데 솔직히 아직 영상은 안 봤어요.
0: 어떤 심리인 거죠?
2: 잠시만요. 그래도 구독은 누르셨대요.
0: 너무 감사한데 그냥 자기 전에 한번 보시면은 조금 우울감도 치료가 되고 여러 가지로 좀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한번 봐주세요. 좀 재밌어요 이번에.
1: 영포터. 네.
2: 영포터라는 채널인데 한번 이 채널이 또 어떤 채널인지 한번 가볍게 소개 좀 해주세요. 주님들한테.
0: 자연스럽게 나이가 들면서 유행에 조금 둔탁해지고 뭔가 조금 촌스러워지는 아저씨의 솔직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채널이고요. 그래서 뭐 좌충우돌 성장기도 좀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오디션 같은 데도 나갈 예정이고요. 뭔가 그냥 자연스러운 삶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1: 어떤 오디션?
2: 여러 가지 도전을 하는 느낌이네.
0: 맞아요. 그래서 전국 노래자랑 같은데
1: 좋다. 재밌겠는데요?
0: 그런 것들을 좀 준비하고 있어서
2: 아이디어가 너무 좋다.
0: 네네.
1: 진짜 발로 뛰는.
0: 맞아요. 정해져 있는 컨텐츠가 아니라 그냥 갑자기 생각나는 거 하고 싶은 그런 거 하고 싶어가지고 하니까 뭐 천천히 늘지언정 조금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2: 같이 응원하는 마음으로
1: 파이팅하는 마음으로
2: 재미는 보장돼 있잖아요.
1: 네. 그럼요.
2: 그렇죠. 1만 축하드립니다.
0: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 또 우리 0042님 문자 한번만 소개해 주세요.
0: 최근에 키썸이 희밥님이랑 같이 찍은 먹방 릴스 봤는데요. 우리 키썸이 제일 잘 먹는다 생각했는데 역시 희밥님은 클래스가 그러니까요. 다르더라고요.
1: 봤어요.
0: 막 음식을 흡입하시던데.
1: 그 먹방 크리에이터 분이
2: 너무 유명한
0: 분이죠.
1: 그러니까 희밥이 희밥했다. 저희가 또 그 골 때리는 그녀들을 같이 출연하면서 친해졌거든요. 또 이제 개인적으로도 축구도 많이 하고 이제 밥도 많이 먹어서 한번 이제 같이 왜냐면 희밥 씨가 저희가 이 계정을 만들었을 때부터 아예 초창기 처음 영상부터 나도 같이 할래 이렇게
2: 나 언제 불러줘 했구나
1: 나 언제 불러줘 했는데 드디어 시간이 맞아서 같이 찍게 됐는데 이게 그 올리자마자 반응이 너무 좋아가지고
0: 좋아요가 한 17만 개가 넘었어요.
2: 어머,
0: 좋아요가
2: 웬일이야.
1: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도 이제 우리 영포터가 1만 구독자를 돌파했듯이 이번에 2만이 넘었더라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0: 너무 빠르다 근데.
2: 아니
0: 빠르다.
2: 키썸씨 이거 지금 먹방으로 글로벌로 진출하게 생겼어.
1: 사실 본업보다 더 잘 되고 있어서 지금 이제 같이 하는 정혜인씨와 이거는 사실 본업을 뭘 그렇게 SNS 올리면 오히려 팔로워가 떨어지는데 네. 먹으면 느는 거는 조금 신기하다.
0: 아, 근데 그런 거 경계 두지 마시고요. 맞아. 잘 되는 게 본업이라고.

0: 그럼요. 그럼. 아니 씨, 본업이 먹는 사람이
1: 그거면 돼요.
2: 오다 씨 이제 사진작가 일도.
0: 아니 그럼요. 그럼.
2: 네. 부업이잖아요.
1: 부업이라니요. 전 그냥 추억인데요.
2: 아 취미인데요.
0: 네, 취미요.
2: 취미로 네. 사진하고 아, 계시는 네, 네. 인플루언서.
0: 아, 열렬히 먹겠습니다.
1: 맞아.
2: 아, 진짜 너무 너무 응원하고.
0: 그러니까 제가 한번 나오라고 했잖아요.
2: 아니
0: 선생님.
2: 근데 그거 어떻게 뭐 어떻게 해요?
0: 그냥 나오시면 돼요. 그냥
2: 어떻게 나 그냥 촬영하는데 가요 그냥.
1: 각자 너무 바빠 지금 우리 주디도 또 지금 연극도 있고 하니까. 각자 좀 바쁜 것 같더라고.
0: 한번 해주셔야죠.
1: 아, 저는 아이디어랑 다 있으니까요. 아, 그러니까 시간만 잡아주시면은.
0: 지금 아까 그 밖에서 잠깐 얘기했는데 네. 와 확실히 크리에이터 달라.
2: 왜요?
0: 되게 재밌는 컨텐츠를 네.
2: 아이디어를 줬구나.
0: 아, 아이디어 아 같이 하는 거를 했는데 네. 꼭 하자 이랬거든요.
1: 그러니까 별로 그냥 큰 목적은 없고요. 네. 그냥 힙합의 아성을 좀 넘어보고 싶다. 뭐 이 정도.
2: 근데 나는 조금 자신 없다.
0: 왜요?
2: 사실 뭔지 알아요? 제가 입이 좀 작아요.
0: 아유 전혀 괜찮아요. 그런 룰도 있는 그런 룰도 있는 거예요.
2: 아 그래요?
0: 네 그런 룰도 있는 거예요.
1: 변수에서 나오는 또 재미가 그럼요, 있을 그럼요. 수 있죠.
2: 네. 그러면 아 또 이렇게 얘기를 또 이렇게 잘해주시는
0: 네.
2: 용기 내서 한번 네. 그 찾아오세요. 같이 하는 그 날을 네, 제가 한번 기다려보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선넘는 참견.
1: 오늘도 깃털처럼 가벼운 고민부터 중대한 고민까지 모두 환영합니다. 선물 푸짐하게 준비했으니까 많이 참여해주세요.
0: 12시엔 주연영 홈페이지를 통해서 고민사연 접수하실 수 있고요. 고민 소개되신 모든 분께 푸짐한 선물 보내드릴게요.
2: 좋습니다. 자 첫 번째 사연은요. 잡돌이 강하게 부탁드려요 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키썸씨가 소개해주세요.
0: 네. 저는 3남매를 키우고 있는 엄마고요. 오늘 정말 세 분의 대놓고 하는 섬 넘는 참견이 필요합니다.
2: 뭘까?
0: 우리 남편이 정작 외워야 할 건 다 까먹으면서 이상한 데서는 기억력이 무슨 국가대표예요.
1: 아 오늘 생일 기념 라방하는데 얼른 켜야지.
3: 우리 주주들 오늘도 와줘서 너무너무 고마워요. 아 저 오늘 뭐 먹었냐고요? 저는 우리 주주들 사랑? 아 저 잠 못 자고 밥 못 먹어도 저는 진짜 배 하나도 안 고파요.
1: 아이고 얼굴이 반쪽이 됐네. 아유 생일날 밥도 못 먹고 스케줄 하나 봐. 어 짠하다 짠해.
0: 저 친구 오늘 생일이야? 그런데 저 친구 생일을 어떻게 알아? 당신처럼 기억력 안 좋은 사람이?
1: 어허이 그 팬이면 생일 MBTI 좋아하는 음식 정도는 기본이지.
0: 아니 우리 집 대소사도 기억 못하는 양반이. 아이고 참 지극정성이다.
3: 우리 주주들 우리 얼른 또 만나요. 사랑해요 많이 많이 뿅.
1: 이번 주말은 음방 두 개 수요일 산옥이니까 아, 직캠 뜨면 바로 챙겨봐야겠네.
0: 정작 이래놓고 우리 남편 우리가 처음 만난 날부터 결혼 기념일 그리고 제 생일까지 숱하게 까먹었거든요. 아 저는 그냥 남자들이 원래 기념일에 약한가 보다 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얼마 전 제 생일날에도
4: 엄마 사랑해요 이거 희준이가 유치원에서 엄마 주려고 만들어 왔다요.
0: 아이들은 아침부터 편지에 선물까지 꺼내놓고 축하해줬고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 그래도 남편은 마지막에 뭐가 있겠지. 근데요
1: 아니 근데 오늘 뭐 특별한 날이야? 아니면 애들이 단체로 사고 쳤어? 왜 아침부터 저렇게 착하지?
0: 아우
1: 왜 그래? 아우.
0: 좋아하는 아이돌 생일은 자정 땡 하면 축하하면서 왜 그동안 같이 산 제 생일은 매년 초면인 걸까요? 아이돌 최애 음식은 줄줄 외우면서 제가 좋아하는 음식은 헷갈리고요. 이 간큰 남편 세 분이 제발 제대로 잡돌이 좀 해주세요.
2: 네 사연 보내주신 우리 주주님께 기능성 베개를 선물로 챙겨드리고요. 네.
0: 이거 사실 아내분이 정말 정말 정말 아량이 넓으신 것 같아요.
1: 그렇죠.
2: 보살님이세요.
0: 진짜로
1: 이걸 무서워. 사연으로 물어볼 정도면
0: 눈이 너무 무서워요 슈디.
2: 보살님이
1: 용납할 수 없죠.
2: 용납할 수 없죠. 지금 기억력이 나쁜 사람은 없어요.
0: 아, 그러니까 그럼요.
2: 어떤 이슈가 있지 않은 이상
0: 그럼요.
2: 어떤 이거는요 선택적으로 사실 선택적. 기억을 한다라는 게 이게 진짜 본인 이런 게 있어요. 아 내가 원래 기억을 잘 못해라는 말은 사실 좀 핑계긴 해요.
1: 기억도 노력이에요.
2: 기억 맞아. 기억 박노력이고요. 내가 관심 있는 거는 사실은 기억을 무조건 하게 돼요. 있어요. 그래서 저도 많이 반성하거든요. 네. 그래서 괘씸죄가 좀
0: 추가가
2: 되는 것 같은데 키썸 씨는 어때요? 만약에 상대방이 저러면 또 엄청 서운할 것 같지 않아요?
0: 서운이 아니고 사실 남편이 아니었더라면 바로 사실 이별 사유예요.
2: 네. 남자친구 정도였다면?
0: 아니 왜냐면 제 생일도 기억 못해. 만난 기념일도 기억 못해. 내가 좋아하는 음식도 모르는데 그 이제 팬 그 아이돌 분은 뭐 음식부터 뭐
2: 다 뭐 챙기고
0: 바로 이별 사유죠 사실.
2: 그렇죠. 사실 이건 난 더 고민할 이유도 없어요. 사실 포터 씨라면 어떨 것 같아요?
1: 저도 요즘에 옛날엔 안 그랬는데 이제 와이프가 얼마 전에 저 결혼기념일이었는데 그걸 전날에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2: 우리 아내분께서
1: 뭐 요즘 너무 바쁘고 사업도 뭐 이것저것 해야 될 게 많아가지고 하는데 혼자 거실에서 눈물을 좀 훔쳤던 기억이 있네. 왜 이렇게 변했지? 진짜. 아니, 눈물은 농담인데
0: 왜 이렇게 변했지?
1: 정신이 없어지니까 그런 걸 기억을 못하는 거야. 근데 기억을 못할 순 있지만 기억을 하면 조금 서로 중요하게 생각하면 좋잖아요.
0: 그럼요,
1: 좋은 날인데.
0: 그럼요.
1: 근데 그것조차 조금 희석된 것 같아서 제가 그래서 조금 선물로 보여줬어요. 좀 각성했으면 좋겠다. 우리 결혼기념일 6월 30일이다. 그걸 보여주려고 제가 그래서 그런 걸 컨텐츠로 한번 녹였던 적이 있거든요.
0: 네네네.
2: 그러면 또 기억이 오래 남지.
1: 그래서 이제 내년에는 조금 그래도 한번 생각을 해봐라.
0: 저도 기억할 것 같은데요?
1: 메시지를 던져.
0: 6월 30일 저도 기억할 것 같아요.
1: 다 같이 밥 먹자. 내년 다 같이 밥 먹어요.
0: 저도 기억할 것 같은데요?
2: 맞아요. 이게 아까 뭐 사연자분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남자들이 이렇게 좀 기억을 못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 아까 하셨잖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0: 핑계예요.
2: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약간 오히려 뭐 여성분이 기억을 잘 못할 수도 있는 거고 이거는 그냥 사람에 따라서 다른 거라서 자 일단은 우리 포터 씨께서 충분히 지금 이 남편분이 지금 잘못한 거라고 생각은 하시잖아요.
1: 아 근데
2: 어때요? 변호 가능해요?
1: 이게 변호가 조금 힘든 게 뭐냐면
0: 네. 변호 포기.
1: 아이돌에 대한 어떤 날짜를 기억하고 있지 않다라고 했을 때는 원래 좀 무딘 사람이구나라고 제가 좀 변호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이돌의 음식부터 뭐
0: 그러니까,
1: 라방하는 시간, 취향 뭐 다 알고 있는 거 보니까 이거는 그것은... 변호가 불가능해요.
2: 생일 기념으로 라방하는 시간까지 알람 맞춰 오신 분이에요.
1: 요거는 제가 봤을 때 김앤땡도 힘듭니다. 네, 땡앤장도 힘들고요. 네, 다 힘들어요.
2: 그러면은 만약에 포터 씨가 예를 들면 너무 바빴어요.
1: 네네.
2: 그래서 아내 생일을 까먹은 걸 뒤늦게 하는 거죠. 예를 들면은 한 이틀 뒤에
0: 아이고. 잠깐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2: 이틀 뒤에 알았는데 아내분도 티를 안 냈던 거야?
0: 어머어머.
2: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할 행동은 무엇일까요?
1: 일단은 바로 이제 바로 보여줄 수 있는 이제 꽃다발 같은 데 업체에 전화를 해가지고 집으로 보내고 한번 이제 식은땀을 한번 흘리겠죠.
0: 그럼요.
1: 꽃을 먼저 보내고 저녁을 빨리 예약을 해가지고 데리고 가야죠. 그날이라도 그냥 사죄를 해야죠.
2: 사죄를
1: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2: 솔직하게
1: 저는.
2: 내가 정신없어서 까먹었고 이렇게라도 받아달라.
1: 그리고 여기 사연자분은 그래도 나름 기대를 하는 분이잖아요. 이런 기념일에 대한. 그러면은 사실 이렇게 해야죠. 근데 둘 다 만약에 무디고 이러면 그냥 웃어 넘길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닌 상황인 것 같아요. 보니까.
2: 포터 씨 기념일 잘 같은 거 잘 챙기는 편이죠?
1: 저도 엄청 잘 챙기는 건 아닌데 눈치를 봐요. 한 2년 주기로 한 번씩은 제대로 가야겠다라고 제대로 하는데 뭐 매년마다 이렇게 잘해줄 수는 없는 거고 하니까 저만의 또 이제 공식이 있는 거죠.
0: 그렇죠, 그렇죠.
2: 만약에 키썸 씨라면 우리 키썸 씨가 이제 남편분이 이렇게 좀 기억을 잘 못한다.
0: 남편이에요?
2: 남편이에요. 그런 상황이랑 키썸 씨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0: 바로 일단 눈을 뒤집어 깔 것 같고요.
2: 바로 눈 뒤집어 까면은 눈치 챌 것 같긴
0: 나가
2: 한데
0: 나가 살아 바로 나오는 거죠. 나가 살아.
2: 어머.
1: 또 그런 거에 또 약간 서운한 편이구나 그러면.
0: 아니 일단 저는 그 결혼 기념일부터 까먹었으면 잃어버렸으면 잊어버렸으면 저는 그때부터 이미 좀 잡돌이를 많이 했을 것 같아요.
2: 어떤 식으로?
0: 지금
2: 어떤 식으로?
0: 이게 너가 삶에 있어서 뭐가 중요하니? 내가 중요하니? 뭐가 중요하니? 결혼을 왜 나랑 했니?
2: 잡돌이 제대로 한다?
0: 그럼요.
2: 그러니까.
0: 이제 기념일을 무조건 뭔가
1: 내 생일은 좀 세긴 사다.
0: 생일은 진짜 생일은 좀 심해요.
2: 맞아. 근데 결혼 기념일은 까먹을 수도 있죠. 그럼 어때요? 포터식이 유부남이시니까.
1: 그럴 수 있어요.
2: 너무 바쁘면
1: 결혼 기념일은 까먹을 수 있어요.
0: 근데 생일은
1: 처음 만난 날 이런 거는 사실 우리 같은 이제 뭐 8년 차 유부남 유부녀들은 기억이 못해요 잘. 처음 만난 날은 힘든데 기념일들은 기억하면 좋은 건데 가끔 까먹는 사람들도 있긴 있다.
2: 맞아. 아니 우리 7194님께서도 보내주셨는데
0: 우리 아버지도 어머니 생신은 음력인지 양력인지 매년 헷갈려하면서 낚시 금지 기간은 정확히 외우십니다.
1: 금어기 이런 거.
0: 역시 사람은 한 평생 관심 있는 것만 기억한다니까요.
2: 맞아. 이거 진짜 너무 공감이에요. 또 우리 5902님은
1: 제 여친은 최애 아이돌 멤버 MBTI 바뀐 것까지 줄줄 깨고 있으면서 저를 것까지. 5년째 ENFP라고 알고 있더라고요. 저 ENFJ인데 말이죠. 만인의 최애 말고 옆에 있는 최애부터 최애.

0: 그러니까
1: 나 이거 너무 공감되는
2: 남자들도
1: 게
2: 이렇게 서운해해요.
3: 저 이런 비슷한 일 있었는데 네. 제가 저희 친언니 둘째 언니가 MBTI가 INFJ거든요. 네. 근데 제가 언니가 그걸 저한테 INFJ라고 한 다섯 번 정도로 얘기를 했었대요. 네. 근데 제가 들을 때마다 까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심이 엄청 없던 거지. 솔직히 인정해요. 그래서 뭐 얘기하다가 또 그러니까 언니가 이 INFP잖아 둘 다 이렇게 했는데 한 번은 이제 언니가 정말 폭발을 해서 야 나 INFJ라고 몇 번을 얘기해 이렇게요. 정말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2: 꽂혔구나 거기에.
3: 근데 저는 이제 그거를 아니 내가 기억 못할 수도 있지라고 이게 변호를 스스로 하려다가 내가 그래 언니가 나한테 다섯 번 이상은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좀 내가 산을 넘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이후로 절대 안 까먹습니다.
0: 그러니까요.
2: 그러니까
0: 뭔가 그렇게 딱 한 번 이렇게 불을 내면
2: 맞아요.
0: 좀 기억하기 쉬울 것 같아요.
3: 맞아요. 자 이렇게 또 저희 2부는 마무리해 보고요. 저희는 어반자카파의 뷰티풀 데이 듣고 3부에서 다시 만나요.

0: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1: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0: 이응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1: 그럼 몽젤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대.
0: 헐, 몽젤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2: 근거중심 라이프케어

0: 공제.
1: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와우 스티커 전단지 명함 다 있어
2: yeah.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플러스가 정답.

0: 다섯 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2: 어제는 비가 오더니 오늘은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이 중요한데.
3: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 질환자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배수구, 시설물, 기계장비 결속 상태 등 안전점검 실시. 침수 붕괴 위험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2: 여름철 재해 예방 수칙으로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산재 위험 상황은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세요.
3: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0: 취업이 잘 되는
1: 경복,
0: 참 재력을 처음 깔아
1: 경복,
0: 4호성 캠퍼스
2: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1: 경복대학교.
2: 수도권 대학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0: 12시 준현영
1: 12시엔 주현영 3부 시작했습니다. 선 넘는 참견 해리포터 씨, 키썸 씨 다시 완전체로 뭉친 선참즈와 토요일 오후 함께하고 있습니다.
2: 네.
1: 우리 3633님이요. 키썸 씨가 일주양을 정말 많이 좋아하긴 하더라고요. 찐친 일주양 나오니 텐션이 치솟아서 포터 씨의 빈자리를 느낄래야 느낄 겨를이 없었네요.
2: 아, 들켜버렸네.
3: 아까 주차장에서 우리 키썸 씨 만나서 같이 올라 왔는데 네. 엘리베이터 문 1층에서 열리는 순간 일주어터님이 내리더라고요.
1: 또 그렇게 만났어요.
3: 그 뭔가 차가운 공기가 지나가면서 저는 아는 척을 잘 하지 못했어요.
1: 진짜 애써
3: 그녀를 반겨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2: 왜냐면 평소 해리포터 씨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3: 몽매 정도만 하고 아세요? 하고 지나갔습니다. 어떤 이제 동물적 감각이 발동됐어요.
1: 그러니까 사람 마음이라는
3: 그렇죠.
1: 게 포털 수 없는 거야.
2: 포터찌리릿.
1: 포터찌리릿. 그러니까.
3: 뭔가 내 적수다라는 느낌이 단번에 나면서 차가운 공기가 싹 지나가더라고요.
1: 맞아. 이 사람의 본능이라는 게 무시 못해요.
3: 그러면서 옆에서 당황하고 있는 키썸 씨를 봤어요.
2: 나는 인사를 시켜주려고 그랬는데 눈이 되게 빨리 닫히더라고요.
1: 너무 되게 오묘한 상황이었다.
2: 너무했고.
3: 농담이고 둘이 너무 친하다고 하니까 맞아, 맞아. 좋죠. 저는 네. 제가 너무 미안한데 또.
1: 만약 그렇잖아요. 포터씨도 포터씨가 자리를 비웠는데 네. 새로 오신 게스트분이랑 우리가 막 잘 섞이지 못했어. 그리고 키썸씨는 막 우리 막 마음 헛헛해하고
3: 맞아요.
1: 잘 어울리지도 못한 상태에서 막 억텐 끌어올려서 했어.
3: 그렇죠.
1: 그런 걸 포터씨가 알게 되면은
3: 더 그래도
1: 미안한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 일주양이 오신 게 천만다행이었다.
2: 열심히 일한 거죠. 친구나.
1: 그렇죠. 네,
2: 그렇죠.
3: 그래서 포르투갈에서 이제 같이 사진 찍어서 올라온 거 보면서 좋아요를 누를까 말까 하다가
1: 그래도 눌러줘요.
3: 결국 눌렀어요. 이렇게.
2: 네. 잘했어요.
3: 눌렀습니다.
1: 굉장히 잘했어요.
3: 그럼요.
1: 같은 또 터자 돌림이잖아요.
2: 그러니까
1: 터남매니까. 터로 끝나시는 분들이 우리랑 좀 잘 맞나 봐.
2: 그러니까.
3: 터가 좋아요?
2: 네. 터가 좋아. 터가 좋아서 그래요.
1: 그래도 다음에도 빈자리 자리 비우지 마세요.
2: 네. 네. 네.

0: 우리 5005님께서는요.
1: 네. 런리니입니다. 인별그램 금혼아들목도 친추했고요. 방구 내보내기 스트레칭도 열심히 따라하고 있어요.
2: 방구를 내보내는 스트레칭.
1: 아, 이게 뜨기 전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바람을 앞으로 부는 듯한 운동이 있어요. 이제.
0: 네네네. 그게 방구 내보내기 스트레칭이에요.
1: 아, 제가 이제 그런 컨텐츠를 또 한번 만들어가지고. 근데 이 스트레칭 굉장히 전문가들부터 해가지고 이제 뭐 런닝이들도 다 하는 스트레칭이어서 하면 좋죠. 운동 전에.
0: 런닝이 참 좋아. 네. 방구도 내보내주고.
1: 그럼요.
0: 소화에 도움이 되니까.
1: 가면서 그냥 뽕뽕뽕뽕뽕뽕뽕뽕뽕뽕뽕뽕뽕뽕뽕뽕뽕뽕뽕뽕뽕뽕뽕뽕뽕뽕뽕뽕뽕뽕뽕뽕뽕뽕뽕뽕뽕뽕뽕뽕뽕뽕뽕뽕뽕뽕뽕뽕뽕뽕뽕뽕뽕뽕뽕뽕뽕뽕뽕뽕뽕뽕뽕뽕뽕뽕뽕뽕뽕뽕뽕뽕뽕뽕뽕뽕뽕뽕뽕뽕뽕뽕뽕뽕뽕뽕뽕뽕뽕뽕뽕뽕뽕뽕뽕뽕뽕뽕뽕뽕뽕뽕뽕뽕뽕뽕뽕뽕뽕뽕뽕뽕뽕뽕뽕뽕뽕뽕뽕뽕뽕뽕뽕뽕뽕뽕뽕뽕 아들 러닝화를 가지고 와가지고 한번 했고.
0: 건하의 첫 러닝화 아니에요?
1: 네, 맞아. 근데 생각보다 잘 뛰어가지고 잘했고. 근데 이제 제가 속도를 잘 못 내니까 아기랑 같이 있어서 이제 와이프랑 건하랑 이제 숙소에 두고 혼자 나가서 뛰기도 하고. 야, 근데 이제 또 풍경이 다르고 이러니까 또 그 맛이 있더라고요. 아, 다른 데서 뛰는 맛이.
0: 그러니까.
1: 너무 좋았어요, 진짜로.
0: 아, 너무 잘하셨어요. 네. 자, 토요일 오후 선남는 참견 함께하고 있는데요. 12시엔 주연영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선남는 참견 게시판에 고민 사연 남겨주실 수 있고요. 고민 소개되신 모든 분들께 푸짐한 선물도 보내드리니까요.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자, 이제 다음 고민도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소중한 모바일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포터씨가 소개해주세요.
1: 친구가 늦둥이 딸을 낳아서 어딜 가나 데리고 다니는데요. 저도 아기 때부터 자주 본 조카라 너무너무 귀여웠죠. 그런데 아이가 커가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3: 삼촌 흰말이 많다.
1: 그래? 아니 그 뒤에는 삼촌이 잘 안 보여서 그러는데 그 현영이가 좀 뽑아줄래요?
3: 좋아요. 삼촌 현영이가 뽑아줄게요. 자, 뽑았다.
1: 그럼 우리 현영이 손끝이 아주 야무지네. 아이고 흰머리도 뽑아줬으니 삼촌이 그냥 있을 수는 없지. 그 먹고 싶은 거 다 말해보렴나.
3: 아빠 현영이 뚜뚜바 하고 돼요. 뚜뚜바.
1: 그게 불행의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고사리 손으로 흰머리를 뽑아주는 게 기특해서 고맙다고 맛있는 걸 사줬거든요. 그 후로 우리 집에 놀러올 때마다
3: 삼촌 제가 흰머리 뽑아줄게요. 오늘은 현영이 100개 뽑을 거예요.
1: 아, 이러면서 제 뒤통수를 또 돌진을 합니다. 돌진? 근데 아시죠? 아이들은 정확도가 떨어져서 흰머리에 하나 남은 검은 머리 두 세 가닥까지 뽑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자꾸 흰머리를 뽑으면 두피가 엄청 화끈거리거든요. 그래서 그만 뽑으라고 너무 많으니 괜찮다고 해도
3: 신호영 뽑을래요. 나 내가 다 뽑아줄 거예요.
1: 아니 현영아 그 흰머리라는 게 뽑는다고 끝이 아니란다. 뽑으면 더 독하게 더 많이 난다던데. 아니 그럼 그냥 뽑지 말고 그 맛있는 거나 먹으러 갈까?
3: 진짜 흰머리 안 뽑아도 뭐 사줘요? 맛있는 거?
4: 아이고 우리 현영이 잘한다. 오늘은 삼촌한테 고기 사달라 그래.
1: 아이고 자네는 친구 머리카락이 사라지는 게 그리도 즐거운가?
4: 아유 애가 삼촌 좋아서 그러는 거잖아. 얼마나 귀여워.
1: 이런 식입니다. 아이는 제가 맛있는 걸 사준다고 하지 않으면 제 뒤통수에서 손을 떼지 않고 친구는 말리기는커녕 옆에서 웃으면서 이렇게 애를 더 부추기기만 해요. 그 뒤로 그 친구가 온다 하면 부랴부랴 염색도 하게 되는데요. 새치 염색해본 분들 얼마나 귀찮은 일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만약 머리를 못 뽑게 하거나 맛있는 걸 안 사주면
3: 이 머리 뽑고지 마요.
1: 바로 울음부터 터뜨릴 기세인데 아, 저 진짜 어쩌면 좋을까요?
0: 소중한 모바일 님께는 기능성 베개를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아, 네. 아니 어릴 때 이렇게 엄마 아빠 흰머리 뽑아드리고 막 하나에 막 50원 100원씩 맞아요. 이렇게 받고 했었잖아요.
4: 무조건이었죠.
0: 두 분도 그런 기억이 좀 있어요?
4: 그럼요.
1: 제가 좀 소름 돋는 게
0: 왜요?
1: 제가 오늘 오기 전에 새치 염색을 하고 왔어요. 혼자.
0: 어머 웬일이야.
1: 혼자 저 지금 까맣잖아요.
4: 맞아요.
1: 새치 염색을 오늘 하고 왔는데 와, 이 사연이
0: 나와가지고 이 사연 또 이런 사연 나와버렸네.
1: 그러니까
0: 와 이거 새치 염색 해본 분들은 어때요? 약간 뭐 여간 귀찮은 게 아니죠?
1: 아, 이게 아내가 해주면 훨씬 좋은데 이제 아내한테 그 장갑 끼고 염색약 냄새나고 이러니까 미안하니까 혼자 하면은 여기 약간 구렛나루나 뒤통수에 좀 약간
4: 남아있을
1: 때가 있어요. 오늘도 보면은 제가 가운데 손가락에 좀 염색약이 남아있잖아요. 이런 식의 실수를 한단 말이에요.
0: 아무튼
1: 그래가지고 저도 흰머리가 많아서 아버님은 백발이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 저는 용돈을 많이 벌었어요.

0: 이거. 아,
1: 진짜 쏠쏠했구나.
0: 너무 많이 벌었어요.
2: 키썸 씨는요?
3: 저도 한 그냥 가닥에 100원씩 받았던 것 같아요.
2: 맞아 맞아. 한 그 정도였었지.
0: 많이 쳐주시는데?
3: 그래서 이제 쭈쭈바 사 먹고.
2: 그래, 그랬지. 불량식품 사 먹고.
3: 아, 그럼요.
2: 그랬었지.
3: 근데 약간 첫 단추를 많이 잘못 낀 것 같은데. 네. 이분.
2: 아니 지금 왜냐면 지금 흰머리를 뽑으면 물론 뭐 당장엔 좋아 보일 수 있겠지만요. 이 흰머리를 뽑으면 안 좋다고
0: 맞아요.
2: 하더라고요.
0: 뽑는
2: 것보다 짧게 자르는 걸 추천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0: 여러 가지 이유로 모낭을 뽑는 거니까 그럼요. 좋지가 않을 수 있죠.
3: 그렇죠. 네. 진짜 모발 모발을.
0: 네.
2: 아니 일단 뭐 조카는 너무 귀엽지만 이제 뭐 남의 머리 소중한 모발 한 올이 지금 뽑히는 거는 굉장히 또 남성분들은 이제 좀 예민할 수가
3: 그쵸,
2: 있어요.
3: 그쵸.
2: 그렇죠. 또 친구가 이걸 가만히 보고만 있거든요. 이 친구는 뭐 어떤 심리인 걸까요?
0: 그냥 맛있는 거 먹고.
3: 그냥 맛있는 걸 먹고 싶은 거죠. 친구도
2: 그런 것 같아. 아니 포터 씨도 만약에 이렇게 아들 네. 건하가 뭔가 좀 뭐랄까 잘못된 행동을 하거나 네. 조금 뭔가 예의 없는 행동을 한다. 그러면 따끔하게 훈육을 하는 편이에요? 어때요?
0: 그럼요. 이게 어느 정도 기준이라는 게 있는데 그 기준에서 넘어가는 행동을 하면 따끔하게 엄마 아빠가 다 혼을 내고 근데 이게 큰 문제가 아니라 너무 귀엽다 이러면 사실 별로 뭐라고 안 하는데 뭐 예의 없는 행동을 하거나
2: 그쵸, 그쵸.
0: 그 나이대에선 분명히 지켜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걸 못하면 좀 뭐라고 하죠. 예를 들어 뭐 비행기 같은 데서 계속 뒤에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손을 내미더라고요.
2: 그래서 내가 손을 내미는 건 귀엽지 않아요?
0: 아니 근데 그게 이제 그래도... 뒤에 있는 사람이 환영을 하면 괜찮은데 반응을 제가 보면 알잖아요.
3: 아 그렇죠 그렇죠. 좋아하는 것과
0: 그런 느낌이 오는데 그럴 때 계속 자기를 좋아하는 줄 착각하면서 뒤를 손을 내밀면 그럴 때 따끔하게 얘기를 해줘. 그분 들으라는 딱 느낌으로.
2: 아, 느낌으로.
0: 너 다시는 하지 마 하면서 저분은 널 좋아하지 않아. 뒤에는 농담이지만
2: 명확하다.
0: 따뜻하게 얘기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죠.
3: 그렇죠. 따끔하게.
2: 네. 아니 두 분은 이렇게 주변에 조카나 아이가 그러니까 좋아서 하는 행동인데 조금 부담스럽거나 받아주기 힘들었던 행동 같은 거 혹시 있어요?
0: 조카?
3: 제가 조카가 없긴 한데 이제 저 아이들을 되게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0: 네.
3: 근데 이제 그 여자 아이와 남자 아이의 차이점은 체력이 일단 달라요.
2: 아이 그렇죠.
0: 맞아,
2: 남자
0: 맞아.
2: 아이들이 조금 더.
3: 네, 그래서 이제 남자 아이랑 놀아줄 때는 너무나 힘든 게 너무
0: 맞아요.
3: 지쳐요. 그 계속 이렇게 그 비행기도
2: 체력적으로?
3: 태워줘야 되고 막 놀아줘야 되고.
2: 또 잘하잖아 키스없이 그런 거.
3: 그런 거를 이제 딱 한 시간 정도 하면 이제 이미 저의 모든 기가 다 빠져나가는데
0: 근데 애기들이 좋아하는 이유가 너무 잘 놀아줘. 네. 우리 건나 만났을 때도 너무 잘해주고 이러니까
2: 엄청 잘 놀아줬잖아.
0: 그러니까 더 그러는 거야 이게.
3: 그래서
0: 그러니까.
3: 이제 이게 지속되면 이제 힘든 거죠.
0: 그쵸,
3: 이
0: 그쵸.
3: 시간이 너무나 지속되면
2: 그런 거. 네. 포터 씨는 네. 건아가 네. 뭐랄까 조금 남들에게 뭐 부담스럽거나 받아주기 힘든 어떤 그런 행동인 것처럼 보여지는 네. 그런 걸 좀 목격하신 적이 있을까요? 혹시?
0: 정확하게 우리 아들은 그 스파이더맨 을 좋아하니까
3: 맞아요.
0: 그 이제 이렇게 들어서 천장에 본인이 붙어있게 이렇게 들어주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럼 이제 본인은 네 발로 이렇게 거미처럼 걸어가는데 제가 이제 어릴 때 해주다가 권한은 크고 저는 늙으니까 이제 그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3: 아 그럼 여기 붙이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0: 그러면 제 친한 동생들이 오면은 거기 귀골이 장대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이 와서 번쩍 들어주잖아요. 권한 이제 그 친구만 오면은
2: 들어달라고
0: 하는데 그 친구도 세네 번 정도 잘 해주다가 발길이 끊겼어.
3: 점점 그러고 더 커지잖아요.
0: 그럼 걔도 힘든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그럴 때 있죠. 좀 너무 미안하고.
2: 맞아. 아유 이렇게 아이들한테 뭔가를 보상해 줄 때
0: 네.
2: 이래서 좀 조심해야 되는
3: 맞아요.
2: 거기도 한데 귀신같이 기억하고 더 강한 보상을 원하죠.
0: 네.
2: 아 이럴 때는 사실 두 분은 포터 씨라면 일단 어떻게 대처하실 것 같아요?
0: 일단 흰머리를 뽑는 행위가 너무 흰머리가 자주 날 테니까 잦을 거 아니에요. 뭐 올 때마다 뽑아준다고 하고 나는 또 그만큼의 대가를 줘야 되고 하면 차라리 염색을 가르치는 게 어떨까요?
3: 염색을 하는 거를 가르치면
0: 약간
3: 너무 좋다.
0: 천연 염색 같은 거 해가지고 발라주고 하면 한 달은 가니까 그럼 한 달에 한 번만 사주면 되잖아요.
2: 그러니까 집에서 만나가지고
0: 그럼요. 집에서 해서 잘 알려주고 그림 그리가 색칠하기 같은 느낌으로
2: 색칠놀이 색칠놀이
0: 그렇죠.
2: 인거잖아.
0: 맞아요 맞아요. 그쵸? 하나 프로그램을 만들면 좋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3: 그런 방법은 생각도 못했는데
2: 키썸 씨랑 만약에 이럴 때 어떻게 할 것 같아요?
3: 저 그저 친구를 이제 혼을 낼 생각을 했죠.
0: 적당히 해라 이렇게
2: 야야야 그런 식으로
3: 그만해라 이제 그만 데리고 와라.
2: 야 너가 좀 적당히 얘기 좀 잘해라.
0: 맞아 맞아.
3: 야야 그만해라 이게 바로 이제.
2: 그러니까 알아들어야지.
3: 그럼요 그럼요.
2: 자, 우리 11

0: 8289님은요, 우리 조카는 제 코털 한번 뽑아주느로 저희 집에 오든 밖에서 만나든 제 코털만 예의주시합니다. 와. 진짜 부담스러워서 살 수가 없어요.
1: 아니, 코털이 더 위험해요.
2: 어, 이거 진짜.
1: 코털은 진짜 빼면 안 되는 거예요. 코털은 정말 그냥 잘라야 돼요.
0: 그래? 어. 아, 저 너무 공감되는 게 이 코털만 예의주시한다는 감정이 너무 뭔지 알 것 같아요. 네네. 저도 예전에 한번 아빠 그 코팩을 한번 해드린 적이 제가 있었는데 피지가 정말 싹 뽑히는 거 보고 제가
2: 희열.
0: 그래서 희열을 느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뒤로부터는 아빠를 만날 때마다 코만 바라보고 지금 피지 이거 지금 박멸할 때가 됐나 안 됐나 이거 보고 아빠가 피곤해서 주무신다고 할 때도 아빠 오늘 한번 해야 돼. 이런 식으로 했었거든.
1: 그게 더 무서운 게 코팩으로 해갖고 이거 피지 빼잖아요. 네. 그럼 거기 또 뭐가 차.
2: 그러니까
1: 그 사후 관리가 굉장히
0: 넓어지는
1: 중요한데
0: 넓어지는 살도 조여줘야 되잖아.
1: 아빠가 근데 그걸 잘 못 조인단 말이야.
0: 그치,
1: 그래서 이제
0: 그치.
1: 점점 뭔가 이게 이물질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악순환일 수가 있어요.
0: 아니, 근데 요즘에는 너무나도 이게 잘 나오는 게 코팩이 떼고 나서 모공이 벌어져 있잖아요. 그거를 다시 조여주는 그 팩이
2: 코털이까지 해주는
1: 애프터 그 서비스 된다고요?
0: 서비스까지 그러면. 되는 게 이렇게
1: 그럼 됐다.
0: 세트로 들어있어.
2: 그럼
0: 그래서
2: 됐죠.
0: 그렇게 싹 해주는데 이제 그게 한 번 할 때 세트로 쫙 할 때가 한 30분 이상 정도 걸리니까 그래가지고 좀 힘들어 하더라고. 근데 나의 어떤 기쁨을
2: 희열.
0: 위해
1: 맞아.
0: 난 좀 아빠가 나를 위해 희생해주면
2: 그런 것도 재밌는데
0: 생각은 해요. 그쵸. 우리 9420님은요.
1: 네. 애들은 진짜 한 번 사주면 끝이에요. 조카 봐주면서 편의점에서 젤리 하나 사줬는데 귀신같이 기억하고 저만 만나면 그 편의점으로 데려가거든요.
0: 어머나.
1: 기억력이 대단하더라고요.
2: 이 젤리 삼촌으로 기억을 하는 거죠.
0: 그치. 만나면 편의점 가는 거야.
1: 삼촌들이 있어요. 뭐 젤리 삼촌 있고 저희 집에 오는 또 아는 동생 중에 또 종이접기 잘하는 동생 있어요. 종이접기 삼촌이요. 오면은 바로 그냥 그 김영만 아저씨인가 옛날에 종이접기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접어버리는 거예요.
0: 맞아 맞아. 우리 2054님은요.
2: 고기 사달라고 옆에서 부추기는 친구가
0: 맞아.
2: 아무리 어려도 하면 안 되는 건 옆에서 말려줘야죠. 근데 그 친구는 흰머리 없나요? 자꾸 그러면 그냥 너희 엄마 흰머리 뽑아줘 이런 식으로 상대를 바꿔버리세요.
1: 갈아타기 기술.
0: 갈아타기 기술로 해버리는 거지.
2: 엄마도 맛있는 거 사준대 이러면서.
0: 그러니까 더 맛있는 거 사준대 이러면서. 우리 이도영님은요. 흰머리 말고 삼촌 어깨에 주물러주기. 삼촌 집 정리해주기. 이런 걸로 미션을 바꾸면 어떨까요? 사연자님 소중한 모발 절대 지켜 하셨어요.
1: 맞아요. 종목을 바꾸는
0: 그러니까 종목을 바꾸기. 약간 뭐 삼촌 새치 염색하기 왕복도
2: 그러니까
0: 추가가 될 것 같고요.
1: 네.
0: 네. 자 그러면 저희는 이쯤에서 마무리하고요. 또 노래 듣고 오시겠습니다. 저희는 키썸의 서얼은 듣고 오실게요. 1, 2, 3

0: you.
1: 네, 키썸에서 어른 듣고 오셨습니다.
2: 멈춰!
1: 멈춰! 선 넘는 참견! 내리포터스 키썸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짧은 고민 사연도 만나보겠습니다. 네. 자, 저는 수원초 3학년 김땡땡이고요. 같은 반 좋아하는 땡땡이한테 잘해주고 싶은데요. 티나게 잘해주면 애들이 야, 너 땡땡이 좋아하냐? 이렇게 놀릴까봐 무서워요. 티 안 나게 잘해주고 싶은데 자연스럽게 좋아하는 티 낼 방법 없을까요?
2: 너무 귀엽다. 보내주셨어요. 초등학생이 네. 라디오에 사연까지 보내면서.
1: 아니 우리 초등학생 분들이
3: 많아요.
1: 우리 수님들 중에 특히 지금은 또 방학이거든요.
3: 맞아요.
1: 이거 방학 때문에 지금 초등학교 학생 주주님들의 문자 사연도 폭주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니 일단 사연만 들어도 너무나도 엄마 미소 아빠 미소가 지어지는데 혹시 우리 포터 씨네 아들 건아한테도 네. 여자친구가 있나요?
2: 궁금해.
3: 있어요.
1: 맞아. 근데 나 봤어 인별그램에서.
3: 연우라고. 고 있는데
1: 이쁘고 참 사랑스럽던데
3: 다 좋은데 사돈이 조금 까칠해.
2: 잠깐만.
1: 아이고 어떻게 그
3: 옆에서 거기서... 계속 이렇게 보고 있어. 이렇게 뭐 하나
1: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죠.
3: 그만 좀 보세요. 좀 아들 알아서 놀겠지 이렇게 하면서.
1: 아니 그 무슨 잘 살펴보면은 건아가 우리 그 여자친구한테 네. 뭐 플러팅하는 그런 기술이라든지 어이구 저거 봐라 하는 그런 순간들 없어요?
3: 아, 웃긴 게 뭐냐면 어디 놀러 가잖아요. 그럼 꼭 걔 거를 사달라 그래 나한테. 야, 아빠 연우 거 이거 연우 거 하면 안 돼 이러면서
1: 벌써부터 야 내가 사랑꾼이다 사랑꾼.
3: 너도 모은 돈이 좀 있는 걸로 아는데 너가 사 그럼 아빠가 사달라고 자꾸 하니까 그게 생각이 나나 봐. 다른 데 좋은 데 가면
1: 예쁜 거 보고 귀여운 거 보고 장난감 보면 연우 생각나는
3: 거야. 근데 이게 되게 좋은 게 포르투갈 가도 연우 것도 그렇고 자기 같은 반 친구들 준다고 거기 정어리가 유명해요. 포르투갈이 정어리를 사줄 순 없으니까 정어리 모양 초콜릿을 또 한 10개를 사달라 그러더라고. 근데 정어리. 기특하잖아요 사실.
1: 아 마음이 너무 예쁘다.
3: 정어리 초콜릿 사다 줬어 그래서.
1: 근데 그런 거 약간 엄마 아빠 보고 배우는 거 같아.
3: 맞아요.
1: 그쵸.
3: 제가 좀 많이 퍼주는 것도 좋아하니까 이것도 맛있잖아.
2: 사랑꾼 모먼트를.
1: 야 맞아. 아니 그러면은 지금 우리 이 주주님께서 약간 좀 티 안 나게
2: 티 안 내게
1: 좀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물어봐 주셨는데
2: 티안내
3: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얘기하고 싶네요.
2: 아, 진짜?
3: 왜냐면 오버해서 더 막 장난치고 이러면 또 좋아한다고 할 거고
1: 그치?
3: 뭘 주면 또 좋아한다고 할 텐데
2: DM 보내세요.
3: 네.
1: 아, 뭐 인별그램
2: 티 안 내려면
3: 그럴 수 있다.
2: 모르겠고 DM 보내세요.
3: 자, 뭐 자 이러면
1: 인별그램이나 뭐 깨톡이나 이런
2: 요즘도
1: 걸로
2: 요즘도 그렇게 다가가는 게 맞는 것 같아.
3: 지금 자 이렇게 하면 한 오후 9시쯤에 보내면 되겠네.
1: 직진하세요 우리 애기 주주님. 그냥 직진하세요.
3: 오케이 좋다. 네.
1: 자 그럼 사연은 여기까지 만나보고요.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쇼리 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 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3: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4: 세라하임.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5: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4: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6: 어디까지 가시나요?
7: 살아서 장까지요.

0: 역시 닥터 캡슐 천.
1: 썼다 썩었다 잠까지 갔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잠까지 닥터 캡슐.
1: 닥터 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3: 화사도 찾는 유산균은 CJ 유산균이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니까 장 건강, 피부 건강, 다이어트까지 이제 원하는 기능성 유산균을 선택해 바이오 CJ 바이오코어. 건강기능식품 적절한 운동, 식이조절과 함께 섭취하세요.
4: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5: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국내 최초 동물복지닭고기 참크래.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글레오?
4: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3: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4: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3: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5: 네, 광고 듣고 왔습니다. 자, 오늘도 덕분에 즐거운 주말 오후였는데요. 네. 다음 주에도 우리 토요일에도 완전체로 다시 네. 만나고요. 네. 저는 두 분 보내드리고 4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다듀와 이영지의 스모크 듣고 오실게요.

0: 8월 20일 오후 2시 공습 대비 인방위 훈련을 실시합니다. 공습 경보가 울리면 가까운 대피소로 대피하고 소방차, 앰뷸런스가 오면 꼭 양보 운전해주세요. 적극적인 참여가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킵니다.
1: 우리 돼지 포크!

0: 브레이크밸리.
1: 수입차 브레이크 패드 걱정되시죠? 수입차 브레이크 이젠 하겐.
2: 벤츠 폭스바겐 포드 랜드로버.
1: Don't worry, be 하겐.
2: BMW 아우디 토요타 볼보도.
1: Don't worry, be 하겐. 대한민국 1등 브레이크 수입차 전용 상신 브레이크 하겐. Don't worry, be 하겐.
3: 소사역 역세권과 예정된 GTX-B로 서울은 더 빠르게.
4: 49층 1728세대 대단지로 삶을 더 여유롭게.
3: 집이 바뀌면 시간이 달라집니다.
4: 하루가 다르게 기대되는 새 집. 두산 위브더지니스 부천 8월 오픈 예정. 032-327-2008 두산건설 쌍용건설.
5: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6: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7: 생활정보.
8: 가만히 있어도 땀이 줄줄 흐르는 요즘 건강하고 안전한 외출을 위해선 무엇이 필요할까요? 먼저 기온이 높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외출은 되도록 피해주세요. 폭염으로 어지럼증이나 열사병 등 온열 질환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두통이나 어지럼증, 힘 빠지는 느낌이 든다면 즉시 시원한 곳으로 이동해 체온을 낮춰야 합니다. 체온 조절엔 냉각이 효과적이죠. 찬물에 몸을 담그거나 아이스팩과 냉각조끼도 도움이 됩니다. 활동 중에 틈틈이 시원한 물이나 이온 음료를 섭취하며 탈수를 예방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특히 체온 조절에 약한 고령의 어르신이나 어린이들에게는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겠습니다.
9: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12시엔 주현영.
1: 12시엔 주현영 토요일 4부 시작했습니다. 저에게 하고 싶은 말,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편하게 사연 보내주시고요.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그리고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우리 6318님이요. 얼마 전에 엄마 집에 가서 닭게장을 먹었는데요. 오랜만에 먹는 집밥이라 그런지 너무 맛있어서 엄마 진짜 맛있다 하면서 쌍 엄지척을 날려드렸거든요. 그랬더니 며칠 뒤에 택배로 닭게장을 두 통 가득 보내주셨습니다. 이 더위에 땀 흘리며 끓이셨을 생각에 눈물이 찡했어요. 냉동실에 얼려두고 하나씩 야금야금 꺼내 먹어야겠어요. 엄마 고마워, 사랑해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이, 그래서 엄마 앞에서 말 조심해야 된다니까요. 저는 그래서 엄마가 또 막 열심히 막 시간도 없는데 막 고생하시고 만들어서 할까봐 일부러 아이 나는 그거 안 먹어, 나는 그거 별로더라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한 적도 있어요. 옛날에는 엄마가 또 막 그 고생해서 보내주실까봐. 근데 또 요즘에는 보내줬으면 또 좋겠대요. 또 그래서 괜히 그거 더 맛있다고 얘기도 하고 또 엄마도 기분 좋고

0: 싶고 그래서 더 엄마한테 만들어달라고 보내달라고 막 하고 있어요. 또 우리 김유선님은 주디 저희 가족은 부산 송도해수욕장 다녀왔습니다. 신나게 물놀이하고 나서 먹는 짜장면이 얼마나 맛있던지 평범한 짜장면도 물놀이 직후에 먹으니까 역대급 꿀맛이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물놀이하고 나서 먹는 그 컵라면이 제일 맛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그 다이어트 때문에 그 수영하시는 분들도 이게 다이어트가 불가능하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왜냐면 이 물에서 이 수영을 하고 나면은 식욕이 폭발을 해가지고, 뭘 먹어도 정말 꿀맛이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럼 저희는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우리 석세리님께서 신청해 주셨는데요. 인디고의 여름아 부탁해. 그리고 1195님께서 신청해 주신 원타임의 핫뜨거. 듣고 와서 사연도 만나볼게요.
1: 여름아 부탁해. 아이고.

인디고의 여름아 부탁해 그리고 원타임의 핫뜨거 듣고 오셨습니다. 우리 0728님은요. 오래된 미용실에 왔는데요. 손님들이 미숫가루, 떡, 옥수수 등등 각자 한 보따리씩 싸온 걸 펼쳐놓고 나눠먹고 있어요. 원장님도 손님 파마 말아놓고 자연스럽게 합석해서 같이 드시고 있습니다. 머리하러 왔다가 미용실에서 정을 듬뿍 받고 가네요. 이런 미용실 오래오래 있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저도 기억나요. 제가 예전에 파주에 법원읍에 살 때 있잖아요. 그때 저희 집에 좀 가까운 미용실이 있었고 혹시 이거 얘기해가지고 닿을 수도 있는데 차밍 미용실이라고 있었어요. 있었어요. 매력적인 차밍 미용실에 거기 이제 귀여운 그 약간 염색한 그 말티즈 강아지도 있었고 거기 이제 사장님이 그 이모님이 저희 엄마랑 되게 친했었는데 좀 같은 저희 엄마랑 교회 그 집사님이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갈 때마다 뭔가 그 맛있는 것도 얻어먹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진짜 갔을 때 늘 그 반찬 냄새가 그 미용실에 났었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또 오랜만에 추억이 새록새록 하네요. 저도 또 우리 정인자님께서도 주디 저는 오늘 내내 집안 청소했더니

지금 얼굴은 홍당무고 몸은 땀 범벅입니다. 이제 에어컨 앞에서 한숨 돌리고 있어요. 돌리고 듣고 있는데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주디 목소리 들으니까 야, 살 것 같네요. 최고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지금 어떤 인자님이 지금 어떤 느낌인지 너무 알 것 같아요. 벌겋게 익은 상태에서 지금 약간 멍때리고 계신 거잖아요. 그쵸?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드시고 다시 파이팅 해봅시다. 또 우리 3793님은요. 초등학생 아들이 지금 청학동 예절학교에 가 있어요. 핸드폰 없이 예절과 절제된 생활을 배우러 갔는데요. 처음에는 가서 뭐라도 배워와 했거든요. 근데 막상 보내고 나니까 제가 더 못 참겠습니다. 수시로 블로그 들어가서 오늘은 뭘 했는지 확인하느라 가게의 일은 뒷전이 돼버렸어요. 앞으로 며칠 더 있어야 만날 수 있는데 체험 끝나는 날 새벽부터 달려가서 꼭 안아주려고요. 최성곤의 네가 좋아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그 저희 친언니들도 이 청학동 예절학교를 옛날에 갔었대요. 예전에 또 한창 그 유행했을 때가 있었잖아요. 근데 갔었는데 그때 언니들도 거의 가가지고 너무 힘들었대요. 그 이유가 이거는 뭐 지금은 다 지난 일들이니까 다 극복했고 그 당시에 엄마 아빠가 언니를 청학동으로 보냈는데 그러고 나서 저희 집이 홍수가 나가지고 집 침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진짜 그때 저는 진짜 갓난애기였었고 그래서 저를 막 이렇게 안으시고 그 동네에 있는 가장 큰 건물이 이제 도서관이었는데 그 도서관 옥상으로 막 대피를 하셨대요. 그래서 막 그런 상황에서 언니들은 막 가지도 못하고 막 엄마 아빠 너무 걱정되는데 막 거기서 막 발 동동 구르고 막 이랬었대요. 그 얘기도 생각났고 거기 청학동 예절학교 가가지고 언니 막 그것도 얘기해줬어요. 귀신 본설도 얘기해주고 막 애기 때 막 그런 것도 얘기해주고 아무튼 재미난 추억들이 많이 쌓을 수 있는 곳인데 옛날 얘기입니다. 옛날 얘기. 자, 그러면 저희는 노래 듣고 올 건데요. 최성곤의 네가 좋아 듣고 광고까지 듣고 올게요.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2: 케어 원해요?
3: 케어 원해.
2: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3: 케어원 케어.
2: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3: 케어원 케어.
2: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4: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5: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4: 비다샵
5: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4: 비다이렉트샵
5: 믿을 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4: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 샵.
6: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7: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6: 국민 인쇄 성원에드피아.
8: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9: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10: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11: 언제 어디서나 Walk it.
12: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성훈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안전화.
13: 대한민국이 가장 좋아하는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2시부터는 2시 탈출 컬트쇼가 시작됩니다.
14: 자, 광고 듣고 오셨습니다. 그럼 저는 끝곡으로 SG 워너비의 라라라 들려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내일도 12시엔 주연영 안녕.

0: NH농협생명과 함께하는 SBS 건강 캠페인. 무더운 날 농업 현장은 더 꼼꼼한 준비가 필요하죠. 작업을 나가기 전에 폭염 상황 확인하기, 아이스팩, 모자, 냉각조끼 챙기기, 그리고 가능하면 혼자보단 둘이 함께 움직이기. 그래야 좀 안심이 되겠죠. 또 일하는 동안엔 찬물을 자주 마시고 1시간 정도 작업했다면 10분쯤은 그늘막에서 바람을 쐬며 쉬어주세요. 비닐하우스나 축사처럼 더운 곳은 창문을 열어두고 환기도 자주 해주시고요. 올여름 농사 건강이 우선입니다. SBS 건강 캠페인, 평생을 든든하게 일상을 건강하게는 사랑받는 평생보험 NH농협생명과 함께합니다.
1: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3: 하이 올리디아. 나다운 게 좋으니까, 자연스러운 게 좋으니까, 자연스러움을 바라는 당신을 위해 코 입술 주름 개선을 위한 PLLA 성분 필러 올리디아. 나답게 자연스럽게 올리디아.
4: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5: 신차 선팅할 땐 어디?
6: 선팅은 어버브
5: 선팅. 열차단은 확실하게, 신성은

0: 할 때는
1: 프리미엄 썬팅 필름 시공 시 2년 후 무료 재시공. 프리미엄 썬팅
0: 어프프 썬팅
2: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3: 깨끗

0: 잔뼈 70.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 1533-1566 세라하임.
2: 안녕하세요.
3: 이세영,
4: 정용화,
5: 도겸,
6: 최애나입니다.
3: 죽음의 문턱 앞에서 평범한 연애를 포기해야 했던 청춘들.
4: 다시 주어진 오늘, 청춘들은 어떤 사랑을 꿈꾸고 있을까요?
5: 삶의 끝을 마주했던 청춘들의 세상에서 가장 간절한 연애 기록.
6: SBS 내 남은 연애는 매주 월요일 밤 10시에 방송됩니다.
7: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탁구 국가대표 신유빈입니다. 경기에서 졌다고 생각한 순간 제가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이 된 국민들의 응원처럼 과중한 부채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새출발기금이 응원합니다. 원금과 이자 감면, 상환 연장과 추심 중단 등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을 지원하고 취업, 재창업 교육을 이수한 분들에겐 추가 원금 감면까지 끝이 아닌 시작, 새출발기금 1660-1378로 지금 신청하세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8: 봄나마에 가면 5가지
9: 육수,
8: 30가지
9: 소스,
8: 90가지
9: 재료에
8: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10: 샤브샤브 봄나마, 샤브샤브 봄나마,
8: 보글보글 샤브샤브에 봄을 담다. 봄나마
11: 건강한 한 끼 샤브샤브 봄나마에서 정식을 알려드립니다.

0: get sprung.
1: 就是唱成 counter 小小小小小小小小小자날리면날마다어김없이자오늘컬트쇼여러분의정민의유상균균디가달팽이간절친과고막베프인여러분의친구아이거완전베프죠20년째여러분의친구8월8일입니다88토8월8일토요일대놓고녹음하는방송으로다가 AA 시죠자대놓고녹음하는컬트쇼토요일방송은여러분들이미리보내준예약문자로오프닝을열고있죠자지난주에어페이오늘8월8일날88토에뭐할것같은지6238님의문자가오프닝문자로뽑혔습니다
2: 큰맘먹고산옷이저랑너무안어울려서환불을하러가려고하는데요
1: 왜매장에서안입어봤나 집에와서입어보니까좀아안어울리는하는옷이있긴하죠그런데그냥선택을잘해야돼요제가내향형에다가워낙소심한스타일이라서교환하거나환불을시도해본적이별로없거든요아하근데이번엔비싼옷이라꼭환불을받고싶은데요벌써부터힘들어지고있어요제가옷가게에가서떨지않게잘설명해서환불에성공할수있게균디가응원해주세요하셨네요아나그런거뭐예요저는이거안어울려고하는데영수증만있으면그냥당연히가서하는거아닐까요그거는뭐소비자의권리인데그렇죠거기다뭘묻혔거나뭐그러면문제지만그렇지않고서는뭐그냥당당하게그냥가십시오자이거옷이좀마음에안들어서그래요교환해주세요그렇게하면돼요예그럼웃으면서하면더좋겠죠예거기서안된다는매장은없을겁니다그죠겁먹지마시고그냥당당하게가십시오소비자의권리를여러분행사하시길바라요6238님화이팅자첫곡나가겠습니다아오늘토요일의첫곡은요유명한가수네요다프트펑크의 Let's Get Lucky, Get Lucky.

0: 자, 다프트 펑크야.
1: Let's get lucky.
0: Let's get lucky. Get lucky였습니다. 자, 6238님. 아, 이게 좀 환불 못하는 게 좀 그런 게 있어. 그리고 컴플레인을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아닌 건 아닌 걸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못하시는 분들이 꼭 있더라고요. 저는 그딴 걸 잘합니다. 연예인이고 뭐고 얼굴이 알려졌고 뭐고 부당한 건 부당하고 아닌 건 아닌 거지. 예. 예, 그래야 됩니다. 허구한 날 근데 컴플레인 하시는 분들 있잖아. 대도 않게. 그런 걸 좀 잘못 이용하는, 역이용하는 그쵸? 블랙 컨슈머들이죠. 자, 오늘 예약 문자 소개되신 분들께는 닭가슴살 세트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단백질 챙기시고요. 이영희 씨입니다.
2: 카페 알바를 시작합니다.
0: 그러세요?
2: 커피 마시러 갔다가 알바를 구한다는 글을 보고 지원을 했더니 사장님이
3: 팥빙수 때문에 많이 힘들 텐데 어떻게 괜찮으시겠어요?
2: 하시더라고요. 다들 며칠 하고 나면 그만둔다고 한대요. 일단 열심히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저 떨고 있나요?
0: 모르죠. 떨고 있는지는. 이제 안 보이니까요. 이영희 씨. 팥빙수가 많이 힘들구나. 이제 뭐 이렇게 여름철에 계속 팥빙수가 많이 먹으니까 얼음을 갈아대고. 이 간 얼음이 따로 있나? 요즘 옛날엔 다 이렇게 일일이 갈았는데 기계가 있겠지. 기계가 갈아주겠죠. 옛날에 막 돌려서 갈았단 말이야. 이따만한 그 덩치가 있는 돌 얼음 딱 이렇게 올려놓고 거기 이렇게 일일이 돌아갖고 갈았다고. 이쪽 팔뚝만 두꺼워지고 막 그런다고. 연유 넣고 이제 팥 넣고 응? 그냥 후르츠 칵테일 넣고 옛날식 팥 그 옛날식 팥빙수 그 떡 몇 알 넣고 예? 자, 이영희 씨 여왕 선택을 한 거니까 최선을 다해보세요. 이 집이 특별히 팥빙수가 맛있어요. 물론 레시피는 있겠지만 이영희 씨 뭐 칭찬 인정을 받으면 또 기분 좋잖아요. 김보영 씨
4: 남편의 고모님 출순잔치에 가요. 뷔페에서 친척들끼리 한

0: 근데 고모님이 총각김치 달인이시거든요. 근데 또 주신대요. 와우!
1: 맛있겠다. 어우, 생각난다. 이게 내가 좋아하는 맛의 총각김치가 딱 생각나거든요. 이게 젓갈도 적당히 딱 쏘려갖고 잘 익었을 때. 나 안 익은 건 못 먹어. 근데 난 다 익어야 돼.
0: 너무너무 신나요. 시집 와서 가장 행복한 이유가 고모님이 총각김치일 정도예요. 기회 되면 균디도 맛보여드리고 싶어요.
1: 기회가 됐습니다. 자, 이제 문자 읽어드렸으니까 기회가 된 거잖아요. 그죠? 김보영 씨, 총각김치 보내세요. 총각김치. 근데 왜 그게 총각김치인지 알아요? 왜 총각김치라고 그런지 알아? 왜 김치인데 총각이 붙었을까? 잘 생각해봐요. 윤유진 씨. 윤유진 씨.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윤유진 씨입니다. 1급 정교사 자격 연수가 끝나고 정말 방학다운 방학이 시작됩니다. 나름 의미 있는 연수였으니까 잘 적용해서 다음 학기도 잘 준비해야죠. 전국에 계신 모든 선생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파이팅! 윤유진 씨부터. 아, 우리 참교육이라는 그 시리즈가 나오고 나서 이제 교권, 무너진 교권을 또 이렇게 바로잡는다. 뭐 그래서. 아, 진짜 그랬으면 좋겠어. 좀, 우리 선생님들 참 고생들 많으신데 가르치시느라고. 건방진 자식들 말이야. 선생님들한테 그러면 안 됩니다. 예, 우리 윤유진 씨부터 해서 우리 선생님들 파이팅, 티처 파이팅. 자, 다음 주 예약 문자도 미리미리 한번 받아보도록 하죠. 자, 샤메 1077
2: 50원
1: 김문자 합쳐서 고릴라네. 아, 우리 기영이가 열심히 합니다. 목소리가 아주 뭐 높아졌어요. 예, 귀엽습니다. 아, 기영이가 이제 우리 작가로 들어오고 나서 어머니 아버님이 참 좋아하신다고 합니다. 컬트쇼. 이제 광고 듣고 나서 백투더 컬트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백투더 컬트쇼.
3: 클레오?
4: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3: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4: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3: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한국이 하면 하하임.
1: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Walk it, walk it. 언제
2: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3: 안전화.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4: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3: 비다샵.
4: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3: 비다이렉트샵.
4: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3: SK 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 샵.
5: 숙면연구 35년. 흑표의 기술은 한판의 기술. 구들장과 황토판에 한약재까지 한판으로 착. 흑침대에 흑표가 붙으면 잠의 기술이 달라집니다.
6: 이러니 잠이 안 올 수 있나.
7: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볼데이에서.
8: 올여름 더 시원하고 건강하게 보내시려면 두 가지만 기억해주세요. 하나, 여름철 적정 실내 온도는 26도로 맞추기. 둘, 에너지 바우처 신청하고 여름철 전기 요금 부담 줄이기. 에너지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가 여름철 전기 요금을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차감해드리거든요. 지원 금액은 계절 관계없이 여름철과 겨울철에 효율적으로 나눠서 사용하실 수 있어요. 지금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세요. 이 캠페인은 기후에너지 환경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이 함께합니다.

0: Please fasten your seatbelts. Grand Rally Hall is in control.
1: 컬투쇼와 떠나는 시간 여행 Back to the 컬투쇼 예 자 Back to the 컬투쇼 우리가 함께 떠나가 볼 과거는요 2014년 8월로 갑니다 2014년 8월에는 어떤 일이 있었나 찾아봤어요 우리 방송놈들이 그랬더니 8월 15일 광복절 날은 국내 최초 지하철 서울 메트로 구간 지하철 1호선 그죠? 아시죠? 서울에서 청량리까지 구간 개통이 40주년을 서울역에서 청량리역까지 40주년을 맞이했고요. 와 이거 1호선 진짜 많이 탔는데 이거 타고 이제 인천까지 가는 거잖아. 예, 그지? 다음 날인 8월 16일에는 최민식 우리 배우님께서 이순신 장군 역할을 맡았던 영화 명량이 아바타를 제쳐버리고 5년 만에 역대 관객수 1위에 등극을 했습니다. 총 관객수가 1761만 명. 여전히 역대 최고 관객 스코어를 지키고 있습니다. 왕과 사는 남자가 몇이지? 그거 거의 비슷하게 나왔잖아요. 1600에? 못 넘었구나. 2014년 9월에 인천에서 아시안게임이 열릴 예정이라 해서 성화 봉송도 했고 대회 준비가 아주 한창이었던 시기입니다. 2014년 8월에는 여러분은 쇼다런들은 어떤 추억을 간직하고 있나요? 자, 컬투쇼의 2014년 8월에 사연 진품 명품 베스트 레전드 사연도 여전히 여러분들을 배꼽 잡게 했겠죠. 그리고 각종 시기의 컬투쇼의 레전드 사연 함께 모아서 들려드립니다. 임팩트들 컬투쇼
2: 익명을 요구하신 분이세요. 언니 집에 조카를 봐주러 갔다가 옆집 꼬마도 같이 보게 됐어요. 그러다 점심 무렵 언니가 주고 간 돈으로 애들 밥을 사 먹이려고 데리고 나갔는데 옆집 꼬마가 한 갈비탕집 유리문 앞에서 이 식당 우리 아빠 거다 하더니 그 옆에 중국집으로 쪼르르 뛰어가서는 또 유리문 앞에서 이 식당 우리 아빠 거다 하더니 또 그 옆에 분식집으로 쪼르르 뛰어가서는 또 이 식당 우리 아빠 거다 하는 거예요. 저는 무슨 얘네 아버지가 요식업계의 큰손인가 했어요. 근데 그래 보이진 않고 왜 그런 거냐고 물었죠. 꼬마야 왜 이 식당이 아빠 거야? 우리 문에 우리 아빠 이름이 붙어있거든요. 우리 아빠 거라서 그래요. 엥? 너네 아빠 이름이 뭔데? 고정문이요.
1: 우리 아빠, 귀여워 귀여워
2: 우리 아빠 이름
1: 귀여워
2: 아빠 이름 고정문이에요.
1: 여기 방송국도 아빠 건데요 그러면? 여기 방송국도 아빠 거예요.
2: 야,
1: 그렇게 따지면 뭐 그래서 모든 여기, 건물이 그냥 아빠 건데.
2: 여기 이분이 물어보셨어요. 혹시 자동문 씨도 계시냐고.
1: 자동문 씨 있을 수도 있어요. 자 씨가 있나요?
2: 자동문 씨가 이기죠. 네,
3: 이분이 회전문? 있어요.
2: 이분이 이깁니다. 자동문이 이겨요.
3: 양쪽문. 네.
2: 공항도 이분 거예요. 공항도.
4: 송재성 씨의 사연입니다. 대학 다닐 때 친구 원룸에 얹혀 살았어요. 축하드립니다. 얹혀 산다는 거 좋죠. 하루는 밥을 시켜 먹으려고 보니 돈이 한 푼도 없는 거예요. 라면도 똑 떨어지고 냉장고에 며칠 전 사놓은 계란 한 판이 놓여 있었어요. 너무 배가 고파서 계란으로 점심을 때우기로 했어요. 야, 10개는 후라이하고 10개는 삶고 10개는 나중에 먹을까? 야, 무슨 소리야. 15개 후라이하고 15개 삶아서 다 먹어버리자. 그럼 둘이 나눠서 못 먹잖아. 짝수로 해야지. 16개 후라이하고 14개 삶아 먹자.
3: 친구 말이 웃겨.
1: 오, 천재인데.
4: 야, 이제 바보들의 합창이다, 진짜. 그렇게 우린 계란 한 판을 요리하기 시작했어요. 후라이팬 계란 4개씩 4번 나눠서 후라이를 했고 냄비 2개 7개씩 계란을 삶았어요. 그렇게 30개를 먹고 나니 그럭저럭 배도 부르고 해서 선풍기를 켜놓고 나란히 누워서 잠이 들었어요. 그날의 악몽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군대 가서 화생방 훈련하는 꿈을 꿨어요. 화생방 끝내고 나면 화생방이 이어지고 들어갔다 나면 또 화생방. 끝도 없이 이어지는 화생방 훈련이 계속됐어요. 숨쉴 틈도 없이 답답한 이 고통은 꿈이라기엔 너무나도 생생했어요. 겨우 몸부림쳐 꿈에 깨어났고 전 악몽의 원인을 알 수 있었어요. 저희가 발끝에 선풍기를 켜놓고 엎어져 자고 있는데 둘 다 속이 안 돼서 계속 방귀를 낀 거예요. 그 고약한 냄새가 선풍기 바람을 타고 얼굴 쪽으로 계속 온 거죠. 계란 한 판짜리 오리지널 똥방구 냄새였어요.

0: 친구도 보니 아직 깨지 않았지만 왠지 표정이 일그러져 있었어요. 도저히 잠을 잘 기분이 아니어서 TV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친구가 부르르 떨더니 잠에서 깨어나더니 꿈이구나. 다행이야. 왜 무슨 꿈을 꿨는데? 그랬더니 아니 내가 회전 초밥집에 갔는데 계속 똥초밥이 계속 나오는 거야. 똥초밥이 계속 먹어도 똥초밥. 안 먹고 싶은데 주인이 자꾸 먹여. 근데 계속 나와. 그날 이후 저는 여전히 계란을 좋아하지만 선풍기를 머리 쪽에 두고 자는 습관이 생겼어요. 똥초밥이.
1: 허정현 씨, 못생긴 내 친구. 저는 못생겼습니다. 그런데 제 친구 삼중고는 더 못생겼습니다. 삼중고가 뭐야, 별명이야? 못생긴 데다가 머리가 크고 시커매서 별명이 삼중고예요. 힘든 게 세 개나 겹쳤는가 보다. 못생긴 데다가 머리가 크고 시커매서 별명이 삼중고. 나이트 가서 부킹을 하면 여자들이 문 열고 들어오다가 큰어 얼굴을 보면 그냥 문 닫고 바로 나가요. 결혼정보회사 커플 매니저도 포기한 얼굴. 그러던 어느 날 그 친구가 묘령의 여인과 데이트를 한다는 첩보가 들어왔어요. 저는 질투의 화신이 되었어요. 니까지 게 데이트를 한다고? 갈라놓고 말겠어. 당장 전화해서 그녀를 데리고 나오겠죠. 이윽고 삼중고와 손을 잡고 들어오는 들어오는 여성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많이 보던 여자였어요. 그건 바로 제 여동생이었어요. 흥분한 저는 삼중고의 멱살을 잡았고 그 후로는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제 여동생이 옆에 있던 스테인리스 쟁반으로 사정없이 제 뒤통수를 내리쳤다고 하더라고요. 기절한 저는 119에 실려 병원에 실려갖고 동생한테 맞고 간 거야. 깨어나자마자 여동생이 물었습니다. 야, 너 대체 저놈 어디가 좋아서 만나는 거야? 여동생이 답했어요.
2: 남 같지 않아서.
1: 지금 그놈은 저희 집 예비 사위가 되었습니다. 제가 평생 봐와서 익숙해서 까먹고 있었는데 제 여동생도 못생겼거든요. 역시 사람은 끼리끼리 만나는가 봐요. 예.
3: 자, 익명으로 요구해 주셨어요. 제목 코알라의 추억. 불타는 대학 시절 친구들이랑 기분 좋게 술이 코알라가 되도록 마시고
4: 또 코알라 땡겨
3: 도로 옆을 랄랄랄라 걸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친구 중식이가 과하게 놀라며 말했습니다.
5: 저기 소방차 지나간다. 불났나 봐. 우리 한번 쫓아가 보자. 가자 같이 가자. 가자.
3: 다들 취해 있었기 때문에 이상한 객기와 호기심으로 랄랄랄라 달렸어요.
0: 랄랄랄라 달렸다. 되게 신나게 달린 거예요.
3: 아까도 걸어갈 때도 도로 옆을 랄랄랄라 걸어가고 있었대요. 이렇게.
4: 랄랄랄라 이렇게.
3: 아니지 않아. 그러면 소방차 쫓아갈 때도 막 그렇게 뛰어간 거군요. 네. 정말 열심히 소방차를 쫓았죠. 미친 듯 소방차를 쫓아가길 한 10분. 저희 코알라들은 지쳤습니다.
5: 아니, 소방차가 어디까지 가는 거야?
4: 불이 멀리 났나 봐. 포기하지 말자. 우린 젊잖아.
5: 그래. 우린 할 수 있어.
3: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소방차를 쫓아갔지만 끝내 소방차를 놓치고 말았어요. 지쳐 땅바닥에 주저앉은 저희는 울면서
5: 안 돼. 놓쳤어. 우린 안 돼.
4: 세상이 왜 이렇게 냉정하냐. 진짜.
3: 저희는 그렇게 땅바닥에서 진상을 떨다 헤어졌고 다음날 저희는 동아리방에 모여있는데 한 친구가 들어오면서 저희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야, 나 어제 니들 봤는데 콜라 회사 트럭 왜 이렇게 열심히 쫓아간 거야?
0: 콜라 회사 트럭, 빨간색 그 콜라 회사 트럭.
3: 저희가 쫓아간
4: 소방차다! 랄랄라!
3: 소방차가 아니라 빨간색 콜라 트럭이었던 거예요. 울고 싶어요.
0: 재밌네요.
3: 어렸을 때 진짜 그런 거 소독차 많이 쫓아다녔는데
0: 소독차 엄청 쫓아 그 연기 때문에 엄청 쫓아다녔죠.
6: 서동혁 씨, 여자만 생리유가 있냐?

0: 제목이 그렇다고요.
1: 맞는 말 아니에요?
0: 그러니까요. 친구 회사에서 아 죄송합니다. 쓰기도 전에 좀 웃겨서 좀 웃을게요. 그
2: 낚이는 거 아닌가?
0: 웃었어요. 읽어봤는데 나쁘지 않습니다.
2: 그래?
0: 살짝 읽어봤어요. 여자들 직원 둘이 금요일 날에 맞춰서 생리휴가 쓰고 금토일 연휴로 쉬는 걸 부럽게 쳐다보던 동료가 불평을 했어요. 아 이제 부럽다 진짜. 아 남자는 뭐 그런 것도 없고 뭐야 이게 진짜. 몇 번을 부러워하던 이 미친 동료는 친구에게 미친 생각을 했습니다. 야, 아 나도 이 사장님한테 휴가 한 번만 달라고 해야겠다. 뭐 무슨 휴가를 쓰려고 그래. 야 여자만 생리휴가 있냐? 나도 폭용휴가 한번 달라고 하겠어. 그 친구는 말렸지만 동료는 사장님과 단판을 지러 갔어요. 그리고 돌아온 동료가 나 금요일에 폭용한다. 사장님께 평생 한번 있는 거니까 허락해주겠다고 했대요. 하루 쉬려고 폭용을 하는 강력하게 미친놈이라고 합니다. 그때였습니다. 옆에 과장님이 벌떡 일어나더니 앞으로 나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알고 보니 과장님도 휴가를 받아오셨어요. 나 금요일날 정관수술한다! 정관수술 휴가, 폭용 휴가, 여자만 생리휴가 있냐? 우리도 휴가 쓸 거야!
2: 아 수술인데 써야지. 써야지.

0: 비비 워터밤의 여신 비비. 아, 워터밤에 또 한 건 하셨던데 보니까. 야, 진짜
1: 부딪혔나요 범퍼, 부딪혔나요 범퍼.

0: 혈색이 싹 도네.
1: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2: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1: 디자인도 예쁜데?
2: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3: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2: 필립스 멀티탭.

0: 퍼플렉스. 변색, 곰팡이 걱정 덜어주는 인테리어의 완성. 퍼플렉스. 프리미엄 타일 줄눈 퍼플렉스가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세상.
2: 여름에 어떻게 더위를 이겨요?
3: 친구들이랑 놀 때나 걸을 때 땀도 많이 나고 더우니까 저는 부채나 미니 선풍기 가지고 다녀요. 들고 다니는 게 귀찮긴 해도 더운 것보다는 이렇게 해주는 게 좋아요.
4: 저는 집에서 시원한 수박을 먹으면서 가만히 누워있어요. 여름엔 수박이 맛있잖아요. 그리고 밖에 너무 더우니까 집에 있는 게 제일 시원한 것 같아요.
2: 무더위를 이겨내는 방법 참 다양합니다. 시원한 물놀이와 더위를 식혀줄 준비물과 함께 야외 활동을 즐기는 것도 좋고요. 제철 과일 한 그릇 들고 에어컨 바람 아래서 쉬어가는 시간도 빼놓을 수 없겠죠. 이 여름 건강하고 즐겁게 만끽하시길 바랍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세상은 SBS와 함께합니다. 리포터 이지안이었습니다.

0: Jove.
1: Please fasten your seatbelts, from Molly Hall is in control.
0: 컬투쇼 떠나는 시간 여행 백투더 컬투쇼. 자, 다들 타임머신에 타고 계시죠? 안전벨트를 살짝 풀어도 좋습니다. 아직 지금 이동할 이미 2014년 8월로 와 있기 때문에 그 시기를 추억하는 여러분들이 쇼다는들의 추억담을 소개해드릴게요. 자, 2014년 8월 8659님은 그때 큰아들 주민등록증이 나왔었대요. 눈물이 났었죠. 어떤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가던 주민등록증 나오는데 눈물이 나나 부모가. 난 안 그랬는데 벌써 커서 주민등록증이 나오더니 안아주고 맛있는 거 먹었습니다. 아하, 그랬던 아들이 어느새 30살이에요. 우와. 진짜 시간이 금방금방 가는 것 같습니다. 올해 유독 또 시간이 좀 빨리 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벌써 8월이야. 와, 나이가 들수록 더 빨라진다 그랬더니 뭐 우리 아들도 물어보니까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뭐 나이 때마다 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자식들 크는 거 보면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자, 김윤곤. 백수로 지낼 때입니다. 그때 아내한테 눈치밥 엄청 먹고 지냈어요. 돈을 못 버니까 그냥 왜 그렇게 기가 죽든지. 에이, 지금도 많이 벌진 못하지만 그래도 생활비라도 가져다 줄 수 있으니까 나 뭐 먹고 싶어 얘기하면 바로 만들어줍니다. 그럼 잘 사시는 거죠 뭐. 나 뭐 먹고 싶어 얘기도 못 꺼내시는 가장들이 좀 있죠. 예, 파이팅입니다 가장들. 예, 자, 우리 권명자 씨.
2: 재봉틀 작업을 평생 해왔는데요,

0: 손가락 류마티스 관절염을 진단받고 바로 일을 그만두고 쉬었어요. 그런데 일하다 쉬니까 좀 더 쑤시고 힘들어서 아기 돌보미를 또 시작했는데 지금까지는 잘하고 있습니다. 아가들은 다 천사예요.
1: 아이고, 계속 일하시던 분들은 이렇게 쉬지를 못해 보면. 아, 뭐 쉬면 병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래도 쉬어가면서 해야지 또 인생이 좀 뭔가 힘이 내고 또 이제 하루를 더 살아가는 그런 게 나지 않을까 싶은데, 나는 이렇게 라디오를 매일 이렇게 하고 또 일을 매일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그 며칠씩 막 이렇게 쉬게 되면 이상하긴 하더라고. 휴가 가서도 좀 이상하고 늦게 자고 싶어도 눈이 떠지고 막 그러더라고. 보니까 이 습관이라는 게 좀 무서운 것 같아요. 2시부터 4시 사이엔 막 말을 하고 싶은 모양. 주말에도 뭐. 직업병이지 뭐. 자, 여러분의 추억담이었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추억의 컬트쇼 레전드 사연들을 계속 들어볼까요? Back to the 컬트쇼. 어?
2: 익명을 요구하셨습니다. 택시를 탔는데 기사 아저씨가 과묵한 성격인지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죠? 인사도 안 하는 분이 있어요. 어디요? 그리고 나서 계속 운전만 하는 분. 그런 분이 있는데 조용히 창밖만 보고 가고 있는데 저도 모르게 방구가 나왔어요. 소리 없는 똥방구였어요. 기사 아저씨께 들킬까 봐 조용히 창문을 열었습니다. 아, 덥네요. 오늘따라 날씨가 덥네. 근데 과묵한 택시 아저씨가 조용히
3: 잠깐만 세웠다 갈게요
2: 하더니 택시를 길가에 세우고 운전석을 열고 나와서 가로에서 기대 전화를 하셨어요. 속으로 아, 급한 전화인가 보다. 운전 중에 전화를 하시네. 그때 하는 순간 아저씨의 말이 들렸어.
3: 아씨, 냄새나서 내렸어. 아, 나 틱 때려칠까 봐 적성에 안 맞는 것 같아. 아, 진짜 적성에 안 맞는 것 같아. 아, 나 틱 때려칠까 봐. 나 아, 나 진짜 미쳐버리겠네 아저씨. 아, 말 없는 나한테 방구를 끼냐.
2: 저 때문에 아저씨 직업 의식이 흔들리셨어요. 저는 조용히 내려서 아저씨께 요금을 건네고 근처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1: 박은희 씨의 사연. 근엄 목소리.
4: 저녁에 치맥 한잔하고 10시가 넘어갈 쯤에 신랑이 저에게 윙크를 하면서 애들을 재우라고 하는 거예요.
5: 애들 재워. 이제 애들 재워야지.
1: 뭐하는 짓이야 부부끼리. 부부끼리는 안 되는데.
6: 부부끼리 그러지 그럼 누구랑.
1: 애도 있고 이제 그러면 이제 덜할 때가 됐잖아요.
4: 저는 신랑을 방으로 보내면서 난 먹은 거 치우고 있을 테니까 당신이 애들 재우고 나와 했죠. 방에서 신랑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1: 빨리 눈 감아. 내일 과자 사줄게. 얼른 자. 어허, 빨리 눈 감아.
4: 애들 셋을 재우기.
1: 애들 셋을 셋이나 왔는데 왜 윙크를 하고 그래?
5: 이거 셋이나 왔잖아. 왜 그래?
6: 이거 안 되지.
1: 그만.
4: 애들 셋을 재우기에 신랑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었죠. 전 대충 치우고 씻기 위해 욕실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한참 후 갑자기 욕실 문이 벌컥 열리더니 기쁨에 찬 목소리가 들려왔죠. 엄마, 내가 아빠 재웠어.
1: 일곱 살 아들이
4: 엄마 내가 아빠 재웠어. 아들이 아빠를 재우고 나왔더라고요.
1: 아, 저도 이런 적이 있어갖고요. 예, 물론 윙크 뭐 이런 건 아니지만 그냥 나 이제 맥주 한잔 하려고 그러려고 이제 재우고 나와야 되는데 재우다가 잠이 든 적이 저도 몇 번 있습니다. 예.
7: 자, 이번 사연은요, 요리 선생님이라는 사연입니다. 구혜선님의 사연이에요. 지인의 이야기입니다. 유명 요리 선생님에게 강습을 듣던 제 지인. 그 선생님은요, 요리 실력이 너무너무 뛰어나지만 성격이 좀 그러셨대요. 그 재료 선별과 손질도 너무나 꼼꼼히 엄격하게 하셨고 뭐가 조금만 마음에 안 들어도 불같이 화를 내는 분이셨대요. 그날은 궁중 음식을 만드는 날이었는데 잠시 선생님이 자리를 비우신 사이 제 지인이 코 속이 너무 답답하더래요. 그래서 코를 팠는데 너무 시원했대요. 헌데 이걸 걸리면은 또 크게 혼이 날 것 같아서 코에서 나온 걸 재빨리 동그랗게 뭉쳐서 탕!

0: 하필이면 탕 튕긴 게 선생님이 만드시던 음식 속으로 쏙 들어갔다. 어떡해 어떡해. 이걸 꺼내볼 틈도 없이 선생님이 들어오셔서는 그 음식에 간을 보셨대요. 천천히 음미하면서 음식을 씹으시던 선생님 갑자기 또 불같이 화를 내셨습니다. 누가 대체 저는 어떡해 코딱지 걸렸나? 아니 선생님이 코딱지 맛도 아시나? 하고 있는데 선생님은 대체 누가 굵은 소금을 넣었어? 맛소금을 넣으랬더니 굵은 소금 넣은 사람 나와요. 굵은 소금.
1: 특별히 짰던 모양이구나. 좀 크고 굵은 소금이면
0: 동글동글 뭉쳐서
1: 완전히 압축이 된 거지.
0: 지는 차마 코딱지라고 말은 못하고 굵은 소금 넣은 걸로 통치셨대요.
2: 다행이네요. 다행이네요.
1: 정확히 빡.
3: 아, 제목도 버스의 왕 우리 엄마라고 해주셨습니다. 정민경 씨 초이스 8건 추수 빵건 허접스럽네요. 엄마와 장을 보고 있는데 엄마가 복숭아를 시식해보더니 어머 너무 맛있다 하시면서 복숭아를 왕창 사줬어요. 그날 장바구니는 거의 복숭아로 한가득이었죠. 엄마는 복숭아가 터질까봐 장바구니 맨 위쪽에 조심히 올려놓고 버스를 탔어요. 맨 뒷자리에 두 개가 비었길래 얼른 가서 앉았죠. 그런데 갑자기 버스가 급정지를 했고 엄마의 장바구니가 앞으로 넘어졌어요. 그와 동시에 장바구니 한가득 들었던 복숭아가 떼굴떼굴 앞으로 다 굴러가기 시작했어요. 어머 내 복숭아 어머 내 복숭아 굴러가네 다 굴러가네. 복숭아 양이 많았던 터라 쉴 새 없이 앞으로 굴러갔어요. 엄마는 장바구니를 잡고 계시느라 움직이지 못해서 제가 재빨리 주우러 갔죠. 그런데 양이 너무 많아서 다 주울 수가 없었어요. 기사 아저씨는 위험하다며 자꾸 앉으라고 재촉을 했어요.
4: 앉아요. 위험해요. 거기 복숭아 문제가 아니에요. 위험해요.
3: 엄마는 안 되겠다 싶었는지 거기 아저씨 옆에 있는 복숭아 좀 주워주세요. 총각 복숭아 좀 주워줘. 아줌마 거 좀 주워줘요. 학생 거 좀 주워줘.
0: 아니,
3: 복숭아
0: 주워줘요.
3: 내 복숭아 주워줘. 빨랑 얼렁. 그러자 지켜보던 승객분들이 일제히 저희 엄마의 명령대로 복숭아를 줍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복숭아를 한 개씩 들고 뒤를 돌아보자 다시 한번 엄마의 명령이 떨어졌어요. 뒷사람한테 전달! 사람들이 전달하기 시작했어요. 무슨 공장 같았어요. 오른쪽 뒷줄 줄 뒷문이 있어서 전달할 수 없는 곳은 제가 서서 징검다리 역할을 했어요. 사람들은 계속해서 복숭아를 뒤쪽으로 전달을 했어요. 심지어 맨 앞에 앉은 사람은 버스 기사님 쪽에 있는 복숭아를 줍기 위해서 엉덩이를 떼기까지 하셨어요. 그리고 새로 탄 사람들이 조금 당황하는 눈치였어요. 사람들이 복숭아를 전달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갑자기 복숭아를 줍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다행히 복숭아를 다 챙길 수 있었어요. 저희 엄마는 그날 그 버스의 왕이 돼서 승객분들이 움직이셨어요. 그때 복숭아 날아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이랬네. 훈훈한 광경이네요.
1: 야, 대한민국은 네. 하나네요.
3: 그래요.
1: 네, 복숭아가, 하나가 됐어요.
3: 복숭아로 하나가 됐네요.
2: 자, 정재우 씨의 사연.
1: 정재우 씨. 네.
2: 안마의자에 눈이 멀어 5년 전 이야기를 올려봅니다.
1: 월장원을 노린다는 얘긴데 일단 주장원이 돼야죠.
2: 첫 줄이 센데.
1: 그래?
2: 부장님이 고래를 잡았습니다.
0: 부장님.
1: 몇 살이야 부장?
0: 부장님. 부장님은.
2: 에이, 나이도 있어.
1: 부장님이 꽤 나이가 많아.
2: 나이 있어요.
1: 몇 살인데? 몇 살이야?
2: 55살의 나이에 말이죠.
1: 야, 뒤늦게 해 뭐하러?
2: 아니 이유도 있어요. 다른 이유는 아니고 갑자기 열이 올라서 병원에 갔더니 염증 수치가 높았고 그쪽 문제라 수술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제 염증 수치가 지속적으로 계속 높아질 수 있는 부분을 이제 뭐 병원에서 처방을 한 거죠. 부장님은 병가를 신청하기 위해 저희 총무과에 전화를 했습니다.
5: 총무과장 좀 바꿔줘요.
2: 여기서 총무과장은 저. 하지만 출장 중이었죠. 그래서 입사 1년 차인 서주임이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서주임은 여직원이었어요.
1: 아이고.
2: 부장님은 좀 부끄러웠죠.
5: 그게 나 김부장인데 내가 수술을 해서 병가 좀 제출하려고.
6: 어머 어떡해요. 얼른 완치되시길 바라겠고요. 결제 잘 올리겠습니다. 근데 수술명이 어떻게 되시나요?

0: 그걸 이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저 아래쪽인데
1: 아 치즈
0: 아니 아니 아니 그쪽이랑 방향은 비슷한데 이게 치즈는 아니고 고래를 잡았어 작은 목소리로 고래를 잡았어
1: 아 그렇구나 축하드립니다
0: 뭐야 이거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축하받을 일은 아닌데 부장님은 더 부끄러워져서 서둘러 끊으셨어요 출장 갔다 돌아왔더니 부장님 휴가서가 올라왔더군요 근데 좀 뭔가 이상했습니다 휴가 사유가 이쁜이 수술로 적혀 있었어요
2: 이게 뭐야
0: 몰라 또 이 이상한 회사네 전 바로 김 부장님에게 연락을 해서 자초지종을 들었고 바로 서주임한테 아니 서주임 김 부장님 휴가가 아니라 병가야 병가 정식 명칭으로 해서 다시 올려
1: 네? 병가라고요? 어머 전 쌍꺼풀 수술 여름휴가 사용해서 했는데 부장님이라고 병가를 올려주시는 거예요?
0: 아니 그거랑 이거랑 다르잖아 아니 그리고 이쁜이 수술이라니 그거 말고 정식 명칭 다시 결제가 올라왔는데
1: 김 부장 연차 사유 확장 수술
0: 그러면서 서주임은 계속 따지더라고요
1: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 저도 쌍꺼풀 앞뒤 트임 해서 확장했고 부장님도 비슷한 케이스인데 왜 누군 휴가고 누군 병가죠?
0: 전 그냥 좀 적당히 잘 만들어 오라고 그리고 확장 수술도 올바른 용어가 아니라고 타일렀어요
2: 하. 얘기를 좀 해주지 누가
1: 과장님 부탁이니 양심에 좀 걸리지만 제가 제대로 만들어 올리겠습니다
0: 그리고 다시 결제가 올라왔는데요
1: 김 부장 병가 사유 정부 출산 장려 시책에 따른 확대 수술
2: 상당히 구체적이네요
0: 아니 이게 왜 고래가 크다고만 생각하냐고요 추신 그동안 비밀 유지를 위해 술도 한 다섯 번 정도 얻어먹었는데 안마의자 받으면 술값은 꼭 청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여자분이 이게 이제 수술을 한 이유가
2: 왜냐면 이제 연세가 있으시니까 네. 설마 이제 우리 어렸을 때 하던 그거라고 생각을 못 하고
0: 생각을 못 하신
2: 못 하는 거죠.
0: 진짜 아파서 한 거라고 생각을 못 하시고
2: 라이딩 갔다가 실외로 라이딩을 나갔습니다. 농가 밭이 펼쳐진 정겨운 시골길에서 기분 좋게 페달을 돌리는데 갑자기 쎄한 복통과 함께 그렇지 몰골이 왔어. 역시 슬슬 가스가 새어나더니 그 느낌 아시죠? 뭔가 그 지리는 듯한 그 묘한 느낌 있잖아요. 아무리 봐도 화장실은 보이지 않고 그러던 찰나 저 앞에 고장난 트랙터 한 대가 눈에 들어왔어요. 저기다 고장난 것 같으니까 일단 저 뒤에 숨어서 쏟아내는 거야. 저는 잽싸게 자전거를 내팽개치고 트랙터 뒤로 달려가고 바지를 내리는 동시에 바로 드디어 해방이구나 하는 것도 잠시 뭔가 크게 잘못됐다는 느낌이 받았어요.
0: 이 정도면 화장실 주변 청소해야 돼.
2: 뭔가 크게 잘못됐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자전거 탈 때 입는 그 바지 레깅스가 아 설마 진짜
0: 그 잘 안 내려가죠?
2: 많이 쫀쫀하잖아요. 진짜 완전 타이트하게 붙어있으니까. 나름 완벽히 내린다고 내렸는데 자세히 보니까 레깅스가 반쪽만 내려졌더라고요.
3: 어떡해.
2: 왼쪽 부분이 엉덩이에 비스듬히 걸쳐져서는 그 사이 공간으로 그것이 살짝 들어갔... 그때 누군가 나를 쳐다보는 쎄한 시선이 느껴졌어요. 그렇습니다. 그 트랙터 밑에서 할아버지 한 분이
3: 어떡해.
2: 벤치와 기다란 연장을 들고 바닥에 누워 고개를 옆으로 돌린 채 바닥에 누워서 고개를 옆으로 돌린 채
0: 아 수리하고 계셨구나. 네,
2: 수리하다가 부다빠빠 들게 이거 뭔 소리야? 그런 거지. 저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을. 아 할아버지 누구세요?
0: 누구세요?
2: 아 나. 나 트랙터 주인. 하긴 누가 누구한테 누구냐고 물어보는 건지 부끄러운 나머지 얼른 일어나서 가려는데 털고 가. 아, 다 보셨나 봅니다. 전 레깅스를 탁탁 튕겨 안에 있던 덩어리들

0: 거야. 아 개 더러워 진짜. 그리고 또 그냥 가려는데 아이 닦고 가. 아 그게 제가 미처 휴지를 준비 못해서. 그러자 그 친절하신 할아버지는 아 씻고 가. 아, 할아버지, 그러시며 생수병을 주셨고.
1: 감사합니다.
0: 전 두 손으로 공손히 물병을 받아 차 앞으로 가서 씻어내려고 하는데 또 그냥 거기서 해. 예? 앞쪽은 내가 좀 이따 지나가야 되잖아. 그럼 내가 그걸 밟을 거 아니야. 그냥 거기서 해. 예. 저는 얼른 그 자리에서 구석구석 씻어냈습니다. 정말 개운하더군요. 이제 드디어 이 자리를 벗어나겠구나 하는데 챙겨가. 할아버지 손에 들려있던 것은 검은 비닐봉투. 아 맞다. 아니 감사합니다. 아유 아니 죄송합니다. 저는 그렇게 남아있던 저의 흔적을 봉투에 깔끔하게 담아 다시 한번 90도로 인사를 드리고 떠났습니다. 잘 가. 정말 감사했던 할아버지. 언제 한번 또 뵙고 싶네요.
2: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3: 케어. 원해요?
4: 케어원 헤어.
3: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4: 케어원 헤어.
3: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4: 케어원 헤어.
3: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5: 어디까지 가시나요?
6: 살아서 장까지요.
5: 혹시 닥터 캡슐 천?
7: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6: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7: 닥터 캡슐.
6: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8: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9: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8: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10: 맞다 캡슐.

0: 자, 광고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Back to the Cult Show. 다음 주에 어디로 가볼까요, 여러분들? 예, 가고 싶은 데 있어요? 예? 아, 빨리빨리 얘기하니까 제가 또 정해드릴게요. 2015년 11월로 갑니다. 그때 당시에 배우들이 출연했던 이 김윤석, 강동원 배우 주연의 검은 사제들이 개봉을 했고요. 나 이거 아직도 안 봤다. 2015년 최고의 흥행작 중 하나였고요. 540만 관객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병헌, 조승우, 백윤식 배우가 출연했던 뭐죠? 그렇죠. 내부자들. 이어 쓸고. 아, 그 유명한 예, 아, 대사가 나왔던 청소년 관람불과 영화인데도 700만 명 이상이 들면서 아주 큰 성공을 거둔 영화였고 아, 제 친구가 제작을 했던 영화입니다. 오하, 잘된 영화예요. 이 친구가 이제 서울의 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남산의 부장들 그런 거 다 이제 같이 만든 친구인데 아, 영화 제작자로서는 아주 큰 성공을 거둔 친구죠. 원구가 잘 있니? 김원국이라고. 자, 2015년 11월 우리 쇼다놈들은 어떤 추억들이 있는지 기억나는 추억도 지금 바로 남겨주세요. 샤베 1077. 긴 문자는요.
1: 100원.
0: 합쳐볼까요?
1: 150원.
0: 고릴라는
1: 무료가
0: 되겠습니다. 그 추억담은 아마 150원, 100원은 정도는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2부 끝곡으로 노래 2015년 11월 당시 히트했던 노래들이 뭐 브라이언 아드 소울드 홈이라는 노래가 있고 아이유의 스물

자, 다 뒤에 맵고 짠 거 단 거 짜고 단 거 다시 자이언티 꺼내 먹어 빅뱅의 루저 빅뱅의 베베가 있는데 어떤 노래를 듣나 아 빅뱅 노래 듣고 싶었는데 아 이외 노래가 선곡됐군요 23 이거 들으면서 3부에서 만나요.

0: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1: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0: 이응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1: 그럼 몽젤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대.
0: 헐, 몽젤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2: 근거중심 라이프케어 몽젤.
3: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와우 스티커 전단지 명함 다 있어
4: yeah.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프레스가 정답
3: 요즘 낙제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5: 인쇄는 와우 프레스
6: 네가 좋아 네가 좋아 네가 예뻐서 좋아
7: 사실은 말이야 그냥 뮤직 투나잇 듣는 너라서 좋아 오늘 밤에도 놀러 올 거지? 8시 5분 매일 기다릴 거야

0: 안내하고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님.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0: 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1: 어제는 비가 오더니 오늘은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치.

0: 태풍 전에는 배수구, 시설물, 기계 장비 결속 상태 등 안전 점검 실시. 침수 붕괴 위험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1: 여름철 재해 예방 수칙으로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산재 위험 상황은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세요.
0: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두근두근.

0: 취업이 잘 되는
1: 경북
0: 천재력을 전문가로
1: 경북
0: 4호선 캠퍼스
2: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북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1: 경북대학교
2: 수도권 대학 취업률 1위 경북대학교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1: 와우!

0: 자, 여러분의 친구 투스 탈출 가티쇼 세러데이 토요일 3부의 문을 엽니다. 토요일 3부에요. 3부. 아. 자, 3부에는요. 사랑의 콜센터가 있죠. 방청객들이 막 소리를 질러댈 거고요. 환호가 있을 테니까 놀라지 마시고요. 토요일의 텐션 남매랄랄 그리고 틱톡스 김태현 역시 옵니다. 그리고 오늘의 스페셜 게스트는요. 무대를 휘어잡는 엄청난 파워의 가창력. 타이거즈의 광팬이면서 걸그룹 시아의 멤버. 8월 2일에 신곡 빛의 반대편에서를 발표하고 컬트쇼를 찾아오는 파워풀한 성대 이보람 가수 이보람 우야우. 오늘도 천장을 뚫는 가창력을 여러분들 선사하게 될 겁니다. 자, 감동받으실 준비하시고요. 요 광고 듣고 사랑의 콜센터로 이어집니다. 광고요. Here we go.
1: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2: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3: 272개의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4: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없이 월 3만 원대의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5: 충청 캠퍼스와 고향 캠퍼스로 어디서나 가까운 중부대학교.
6: 캠퍼스가 두 개, 꿈도 두 배.
5: 모든 학생이 성장하고
6: 학생과 함께 성장하는
7: 중부대학교.
5: 중부대학교와 함께
6: 여러분의 꿈을 키우세요.
8: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초보.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2시 사출 컬트쇼 상품 안내입니다. 자동중문 태성자동문에서 백화점 상품권,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남이섬에서 스카이라인 집 와이어 이용권, 에몬스에서 리클라이너 소파, 자연 치아를 지키는 닥터 미니쉬에서 프리미엄 구강용품 세트, 육아는 잠깐 우리는 평생 베베스완에서 조끼 아기띠, 국민유산균 딱좋아 청인에서 청인 멜라 바이오틱스, 언제나 세탁은 월드클리닝에서 백화점 상품권, 은건조 눈건강엔 에즈유에서 아이리프 눈건강

건강 기능식품 디자인을 담은 바람 1레디에서 프리미엄 저소음 선풍기 건강 케어 파트너 케어원에서 백화점 상품권 치과 의사가 만든 구강 탄탄에서 미백 전동 칫솔 40년 전통의 맛 진포랑에서 포천 이동갈비 세트 기분 좋은 배부름 배꼽 한상에서 공주 알밤 양념육 밀키트 유산균 초콜릿 비타와이즈에서 당류 0% 다크 초콜릿 호텔 감성 휴슬 침대에서 쿨 냉감 메모리폼 베개 미국 기능성 신발 오소핏에서 세상에서 제일 편한 운동화 리신 바이오에서 자동 케겔 운동기기 휴케마 꽃배달 전문업체 컬투 꽃배달에서 꽃바구니를 드립니다.

0: 신청을 안 해도 불러드립니다. 본격 막말의 주입식 라이브 쇼 사랑의 콜센터. 자, 콜센터의 텐션 남매 랄랄 그리고 디펑스 김태현.
1: 반갑습니다. 디펑스 김태현입니다.
2: 안녕하세요. 랄랄입니다.
0: 자, 우리 오늘의 스페셜 게스트는 오늘 같은 더운 날씨 아주 시원한 가창력으로 우리를 시원하게 해줄 그분입니다. 예, 레전드 그룹 시아로 데뷔를 해서 히트곡 몇 개만 쓴 나열에도 구두, 여인의 향기, 사랑의 인사, 미친 사랑의 노래, 올해 15년 만에 시아 완전체로 재결합을 하고 컬투쇼에서 이미 왔다 갔는데 오늘은 솔로로 혼자 부른 신곡을 들고 왔습니다. 시아의 이보람!
3: 안녕하세요, 이보람입니다.
0: 근데 그때 스튜디오가 공사 중이었고 좁은 데서 방송했잖아요.
3: 맞아요.
0: 이름 하시고 저죠. 이게 이제 공사가 다 끝나고 사운드도 완전 좋아지고
1: 너무 좋죠. 느낌이 싹 바뀌었죠.
3: 완전 바뀌었어요. 네. 이런 시스템도 많이 바뀌고.
2: 맞아요.
3: 노래도 좋고.
0: 오늘 신곡을 아마 여기서 라이브 한번 해보시면 네. 아 사운드 미쳤다 여기.
1: 아 그럼요. 그럼요.
0: 예, 본인의 가창력을 우리가 좀 받아들일 수 있는 시스템 좀 마련했어요. 자, 올해 4월에 시아 완전체로 11층에서 저희랑 같이 방송을 했었는데 우리 보람 씨가 시아 엔터테인먼트 상무를 맡고 있다.
3: 남규리 형이 또 남 대표님이시잖아요. 네, 그죠?
0: 대표, 남규리 씨가 대표고.
2: 네, 연재가 대표 상무. 전무고. 예. 어.
0: 연지 씨가 전무.
2: 네.
0: 상무. 다 간부만 있어 갖고 어떻게 돼요?
2: 아, 정말 직원이 없어요.
4: 다행히 직원이 없어요.
1: 딱 전직원 간부와.
2: 예. 딱 이렇게 단촐하게 꾸렸는데 이렇게 그냥 셋이 하고 있어요.
4: 아 근데 너무 잘 되지 않아요, 진짜?
2: 아 너무 저희를 이제 오래 기다려 주시고 추억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0: 볼가분하죠. 셋이 근데 딱 이렇게 단촐하게 하니까.
2: 좋은 점도 많긴 해요. 막 이 사람 저 사람 막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런
0: 없지,
2: 사람들이
0: 없지.
2: 없고 그냥 딱 저희끼리 합의해서
4: 딱 이번만 모여 있으니까.
2: 네, 하면 되니까 좀 일 처리가 좀 빠른 부분.
0: 안 좋은 점은요?
2: 안 좋은 점은
4: 힘들어.
2: 또 이게 멤버들인데 일 얘기를 또 직접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게 조금 서로 약간 눈치가 보일 때가 있다.
4: 원래 회사가 알아서 해주는데 지키는 것만 했었는데
2: 근데 이걸 좀 직접 소통하는 게 조금 어려운.
0: 회사를 지금 이렇게 셋이 하신 지 얼마나 되시죠?
2: 지금 1년도 안 됐죠.
0: 1년 안 했죠?
2: 네.
0: 1년 딱 되면은 우리 대표님하고 연봉 협상해야 될 거 아닙니까?
2: 아 월급도 지금 못 받고 있는데. 이게 참 네.
0: 여튼간 순조롭게 잘 진행되길 바라고요.
2: 예.
0: 시아의 완전체가 뭉친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우리 팬들이 계속 꾸준하게 승승장구하길 기다릴 겁니다.
2: 네, 예, 맞습니다.
0: 응원할게요. 자, 보람 씨가 혼자 새 싱글이 나왔답니다. 8월 2일 날 오후 6시에 공개가 이미 됐습니다.
2: 네.
0: 어떤 노래인지 뭐 쭉쭉 공부해 주세요.
2: 네, 빛의 반대편에서라는 곡이고요. 여기 써 있는 걸 읽어야겠다. 자신의 한계를 딛고 한 걸음 더 나아간다는 메시지를 담은 자전적인 곡으로 올해 데뷔로 20주년을 맞은 이보람의 저의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줌과 동시에 호소력 짙은 보컬과 다이나믹한 밴드 사운드가 어우러지며 리스너들에게 깊은 공감을 전할 노래입니다.
4: 아니, 혹시 작사를 직접 하신 거예요? 아니면 본인의 노래라는 게?
2: 작사를 직접 하진 않았는데 네. 그 이 곡을 받을 때
0: A&R
2: 팀에서 이런 저의 스토리를 쭉 설명을 해주시고 이런 곡이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대요. 그래서 사실 이제 블라인드로 테스트를 해서 들었는데 네, 근데 딱 듣자마자 너무 좋았어요.
1: 아, 노래가 너무 좋았구나.
2: 네. 그래서 딱 이 곡을
0: 작곡에 우리 부하걸의 재하가 네. 참여를 했네요.
1: 맞아요. 그럼 이것도 모르고 픽하신 거예요?
2: 몰랐어요.

0: 뽑았어요. 저는.
1: 오~ 알고 봤더니 재하가 작곡을. 오~
0: 요즘은 다 블라인드로 뽑더라고요.
2: 네네. 맞아, 요즘 그렇게.
1: 와, 이명화 여사도 블라인드 됐습니까?
0: 그런 건 전혀 없어요. 그냥 곡을 주면 감사합니다 하고 달려가서 받는 느낌이지. 얼굴 보고 밥 먹고 받아요. 아니구나. 저는. 누군지 알아야지.
1: 아, 후반부 이게 이 방송 노래들 노래를 다 들어봤는데 네. 고음이 엄청난 극한의 고음이 나온답니다. 아이고. 또 지만 부르려고 만든 지만송이죠.
0: 지만송이 또 나왔네요.
1: 또 지만송이네요.
0: 노래방에서 또 도전곡으로 쓰이겠어요.
2: 그러네요.
3: 아, 이게 너무 높아서 그 처음에 가이드를 듣고 나는 이 키로는 못 부를 것 같다.
1: 아, 진짜.
3: 그래서 애초에 저는 그냥 키를 내려서 연습을 해서 갔는데
1: 갔는데
3: 절대 안 된다고 재 언니가.
2: 아, 진짜로?
3: 네, 무조건 이 키로 불러야
0: 원 키로 해야 된다.
3: 네, 무조건 해야 된다 하셔가지고 그래서 그냥 그 설득을 당했어요 제가.
1: 아니 근데 연습은 조금 낮은 키로 해갔는데 가서 원 키로 해야 되는데 어떻게 갑자기 연습도 안 해보고
3: 그냥 일단 불러보래요. 원 키로 한 번만 불러보래요. 그래서 이제 도저히 자신이 없다. 근데 그냥 일단 한번 해봐 드러나 보자 했는데 딱 했는데 막 밖에서 박수를 치면서
0: 이거라고 디금을 했구만 그 녹음실에서.
3: 그래서 하면 다 된다고.
2: 아, 근데 이게 진짜
0: 하면 되는 게 어디가 있어.
2: 가끔 이렇게 저도 녹음을 할 때 너무 높은 것 같아서 낮은 걸 연습을 해가요. 낮은 걸 한번 부르고 아 근데 한 번만 높은 거 들러보자
1: 하고 하는 거는
2: 하면은 네? 무조건 그게 더 좋아요.
0: 듣기에
2: 훨씬 더 좋게 들려요. 네, 그래서 그거 항상 픽하게 되더라고요.
1: 자, 빛의 반대편에서 예. 라이브로 들어보겠습니다.
0: 진짜? 진짜? 원키예요?
1: 원키! 원키예요 원키! 여러분 여러분 영광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라이브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바람의 신곡 빛의 반대편에서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0: 와, 야. 더위가 그냥 싹 가시네. 와, 소름이 그냥 소름이 와. 그냥
1: 진짜
2: 아, 너무 높다.
1: 구간도 없어요.
3: 쉬는 구간이 없어요.
1: 쉬는 구간도 없고 사복 락까지 올라가네요. 와. 솔 파샵 솔 락까지 올라가는데?
3: 어, 라 솔 솔일 거예요. 탑이 아마.
4: 여기가 절대 응답이에요.
1: 내가 절대 응답인데. 예.
3: 샵 됐나? 내가?
1: 아니. 샵 됐나?
4: 와. 아, 본인도 이렇게 부르고 나면 시원할 것 같아 그냥. 와.
1: 어, 이거는 아, 무조건 도전하라고 할 것 같아. 또 그 노래방에서 막 어, 이거 도전곡으로 네. 1위 되고 그럴 것 같아요.
2: 아니, 느낌이 약간 계곡에서 지금 폭포 맞은 느낌이에요. 아. 진짜 막 쏟아 막 때려 맞은 느낌이에요. 진짜.
3: 사실 저는 네. 시원하기보다 그냥 죽을 맛이에요, 솔직히.
1: 그치? 본인의
2: 듣는 사람만 그래. 듣는 사람만.
1: 쉬는 구간이 없으니까. 네. 와.
3: 맞아요.
1: 진짜 근데
4: 어, 랄랄 랄랄 도전?
1: 지금?
4: 아니.
1: 나는 남자 키로 부를래. 남자 키로 도전.
4: 근데 노래 너무 좋다 근데.
1: 어, 너무 맞아요. 좋아요. 어,
4: 노래 너무 좋더라. 빛의 반대편에서.
2: 몰아치네요.
4: 아, 하나 읽어주실래요?
3: 네, 3249님이 보람님 보려고 반차 내고 왔어요. 빛의 반대편에서 만관부.
2: 어, 만관부.
3: 감사합니다. 어.
1: 귀한 반차를
4: 반차 어디 있어요? 반차 어디 계십니까? 아, 아니 보람 씨 팬이네.
2: 아니 아까 저분이 노래 다 따라 부르시더라고요.
4: 그러니까. 네. 어, 벌써.
2: 근데 저 궁금한 게 미사노 이보게가 무슨 말이에요? 플랜카드 들고 계신데 아, 무슨 말인지
3: 그
2: 몰라서.
3: 라디오를 하는데 네. 그 청취자 애칭이 이보게 애들이에요.
4: 왜 우리는 쇼다논들이거든요.
1: 어, 그렇죠. 아, 우리 애칭들 이름들이
3: 그냥 제가 자네고 이보게들. 아.
1: 옛날 사람.
3: 예, 맞아.
1: 옛날 사람.
4: 이보게 뭐 하고 계신가?
3: 이보게. 이보게 정신 차리게 맨날 이렇게.
4: 자, 이이공사님. 네. 어, 너무 좋네요. 출근하기 싫은 날 들으면 힘내서 출근할 수 있을 듯합니다.
3: 아우, 감사합니다.
4: 야, 일어나서 네. 고음 듣고 정신 차려서 일어나서 가는 거지.
1: 아, 텐션도 있고 에너지도 있잖아요. 네. 어. 아, 2740님. 보람 언니 고음 대박. 돌고래 세 마리 날아가요.
4: 자, 이제 신곡을 들고 온 보람 씨랑 함께 사랑의 콜센터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죠. 이 코너는 따로 아, 신청을 받지 않는 코너입니다. 콜센터 문자 게시판, 최근 문자 게시판 중에 아무 문자나 뽑아서 문자기로 뽑아갖고 그냥 읽어드리고 전화를 걸어버리는 겁니다. 상대방은 아, 중요하지 않아요. 전화 오는지도 몰라요. 전화를 받게 해보세요 하면 바로 노래를 불러 제껴버리는 것단이 되겠습니다. 어?
2: 맞습니다. 전화를 받고요. 저희 라이브를 끝까지 들으시면요. 저희가 10만 원 상당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1: 허허! 하지만 저희 노래를 끝까지 안 들으시고 모르는 전화라고 노래를 안 듣고 전화를 끊어버리시면 미션은 실패. 10만원 상당의 선물은 없어요.
4: 자, 사랑의 콜 센터. 자, 첫 번째 주자는 바로 랄라. 오늘 뭐 의상처럼 아주 시원한 노래를 준비했네요.
1: 아유, 그쵸. 지금 38도 폭염에 또 굉장히 덥지 않습니까? 인디고의 여름아 부탁해.
4: 여름아. 아,
2: 요즘 요거 리메이크 하셔가지고.
1: 그쵸.
2: 예, 또 난리가 났어요.
4: 어, 그래요? 예. 누가 리메이크했어요?
2: 볼사.
4: 아.
1: 예. 그분이 아. 볼빨간 사춘기랑 지금 많은 아이돌분들이 리메이크 예. 하고 있는데. 오. 예.
4: 자, 그러면 오늘 랄랄은 어떻게 이 노래를 불러줬길지.
1: 저는 다른 버전이에요. 예. 오리지널 버전.
2: 오리지널.
1: 거.
2: 오리지널이 좋아요.
4: 자, 후보 문자 3개 읽어보겠습니다. 보람 씨부터 하나 읽어주실래요?
3: 네, 7749님. 딸이 영화표를 예약했는데 제가 전화를 안 받으니까 저희 엄마 본인 할머니한테 전화를 했대요. 그리고 할머니한테 한 말이 할머니 엄마한테 전해주세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투 라고 하면 알아들을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탁자를 보니까 이렇게 적힌 종이가 있었습니다. 엄마는 브라자를 입는다 구!
4: 구?
1: 구는 뭐야 구?
4: 사이즈예요?
1: 브라자를 입는다 구! 누나 구!
3: 아 너무 귀엽다. 아,
4: 처음 들어보는 영화 제목이니까 그렇게 알아들은 거예요.
3: 네.
4: 자, 다음 문자.
1: 네, 5138님. 택시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날이 너무 덥고 힘들어서 들어가서 좀 쉴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 그래서 아내한테 자기야 너무 힘드네. 아유 날씨가 너무 덥네. 지금 40도야. 말했습니다. 그걸 들은 아내가 어 에어컨 3단 틀어.
4: 어허.
1: 네, 그래서 그냥 일 더 하고 있습니다.
4: 네, 열심히 하셔야죠.
3: 그렇죠.
4: 에어컨 틀면 되니까요.
2: 자, 그리고 또 2922님. 25살 대학병원 간호사로 일하면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이것저것 새로운 걸 해봤는데요. 그 중에서도 스트레스를 푸는 데 최고는 브라질리언 왁싱.
4: 야, 그게 스트레스가 풀려?
2: 아, 좀 뜯을 때.

0: 쾌감.
1: 어이 그래요?
2: 아 겁나 아파요. 뭘 약간 있어.
0: 야, 그게 그, 아우, 약간 매운 거 먹는 진짜. 것처럼. 예. 네, 그러다가 추석이 됐는데 저희 엄마는 명절마다 저를 데리고 동네 목욕탕에 가셨거든요. 그날도 아무 생각 없이 엄마를 따라 목욕탕에 갔는데요. 왁싱이 너무 일상이 된 나머지 제가 털이 없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었던 아하. 거죠. 목욕탕에 도착해서 옷을 벗는 순간 아차! 평소에 굉장히 쿨하신 엄마는 횡한제 아래를 보시더니 한마디 하셨습니다. 아기가 됐네?
3: 애기가 됐네? 애기가 됐어.
0: 그날 이후 8년째 엄마가 저한테 같이 목욕탕 가자는 말을 안 하십니다.
2: 아~ 왜?
1: 뭐 어때?
2: 뭐 어때?
0: 아 근데 생각을 안 하고 마음의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마주하시면 놀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2: 본인은 괜찮은데 뭐.
1: 본인은 괜찮지만 이제 네. 엄마가
0: 부모님 입장에서
1: 민망한 거? 네. 그게? 네. 요즘 왁싱 하신 분들도 그 사우나 가면 되게 많아요, 남자도.
2: 많아서, 맞아요. 저는 셀프로 했다가 다 엉겨붙어가지고.
0: 셀프로 이게 가능해요?
2: 아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거죠. 근데 이게 팔이나 이런 데 다 왁싱 하잖아요. 뭐 이렇게 뜯어갖고 하니까 가는 게 민망해가지고 그냥 해보려고 했다가 그게 제일 그 뜨겁게 해가지고 이렇게
0: 아, 그래, 왁스 올려가지고
2: 엉겨붙은 거야 모든 게.
0: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2: 껌처럼.
0: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2: 어떻게 그냥 안 했어요.
0: 그 어? 달고 다녔어요?
2: 그러고 잤어. 자고 다 달라붙은 거야 또 옷이랑 막.
1: 어머머머.
2: 근데 이게 뜯을 수가 없어.
1: 그럼 어떻게? 지금까지 붙어 있는 거예요?
2: 아니 그냥 그거는 바야흐로 20년 전, 그 10년 전이니까 지금은 없어졌고 오일을 계속 바르면서 그냥 껌 붙었다 생각하고 가위로 자르면서 진짜 머리에 껌이 붙어 있다 생각해봐.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그냥 거의 한 달에 걸쳐서.
0: 아, 나, 와 오래 걸렸겠다.
2: 나
0: 오래 걸렸다.
2: 나 혼자 수술을 한 거야. 그걸 와. 누구한테 말을 하냐고.
1: 아 그러면 한 달 동안 외출을 안 한 거예요?
2: 아니 안 보이잖아요.
0: 아, 예. 아 밖에 나갔다
2: 내가 뭐 엉겨 붙어 있는지 아내가 무슨 사람인지 사람들이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뭐 알겠어 내 속마음을 아무도 예. 모르지. 그랬다니까요. 전 진짜 이것만 보면 와 그거를 뜯으면 살점이 떨어질 것 같더라고요. 이게 다 엉겨 붙어가지고
0: 기술이 있어요.
2: 저는 이 왁싱이랑 그거만 봐도 진짜 심정이 두근거린다. 그때 생각하면 식은땀이 안 멈춰요.
1: 와
2: 여기다 해볼까요?
1: 좋네. 왁싱이 할 얘기 많겠네.
2: 여기다 해볼까?
4: 너무 궁금해요.
1: 좋네. 8년째 엄마랑 같이 엄마가 같이 목욕탕에 안 가신답니다. 아기가 돼갖고요. 자 전화 갑니다. 이분은 전화 오는 걸 모릅니다. 292님 저희가 지금 금요일 날 녹음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요일 날 지금 저희가 1시 2분에
5: 여보세요.
6: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저 랄랄인데요. 스트레스 푸시는 게 브라질리언 왁싱이라면서요. 제가 옛날에 브라질리언 왁싱 혼자 하다가 껌처럼 다 달라붙어가지고 한 달 내내 수술을 하면서 뜯어냈던 경험이 있는데요. 그 엄마가 아기 같다고 했다면서 왜 같이 목욕탕을 안 간대요. 8년 동안. 사연을 보내주셔가지고 전화했어요. 제가 노래를 불러드릴 테니까 끝까지 들으시면 또 상품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라이브예요. 큐!
1: 전화 끊으면 안 돼요. 노래 끝까지 들어야 됩니다. 왁싱 얘기 듣고 싶어요.

0: 아 시원하다 시원해 노래. 좋다, 좋다. 개사까지 아주 왁싱으로 아주 그냥. 자 과연 292님은 랄랄의 노래를 끝까지 듣고 전화를 끊지 않았을까요? 자 전화 받아주세요.
1: 여보세요.
2: 아 네 여보세요.
0: 어 8년째 왁서. 예 안녕하세요. 컬투쇼입니다.
2: 네.
0: 문자 보내셨잖아요.
2: 어, 네. 어, 될지 몰랐어요.
0: 예,
2: 어.
0: 저희가 지금 토요일 걸 녹음하고 있거든요.
2: 아, 네네.
0: 토요일 방송이 이대로 나가는 거예요.
2: 우와.

0: 애기야 가자.
1: 애기야. 아, 왁싱을 하신 게 그럼 몇 년째 지금 왁싱을 계속 하고 계신 거예요?
2: 그때 엄마가 모유타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그 뒤로는 안 해요.
3: 아 그게 마지막이었구나.
1: 아, 스트레스 네. 해소 방법인데 어떻게요?
2: 아 이제 병원 말고 다른 곳에서 또 일해가지고 스트레스는 아. 좀 낮아졌어요.
1: 아 스트레스 낮아졌어.
0: 낮아졌어요.
3: 왁싱도 끊으셨구나.
0: 엄마가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왜 왜?
2: 어 모르겠어요.
0: 어 너무 다 커버린 딸이 갑자기 아기로 돌아가서 놀랬나?
3: 놀랬을 수밖에 없죠.
2: 시골 모욕탕이어가지고
1: 아~ 아~ 다 아는 분들이고 막 그러니까
2: 네, 좀 제가 부끄러웠나 봐요. 어~
0: 어, 엄마가 딸이 부끄러우셨구나.
1: 아니 저쪽 그 골목 뒷골목 그 집에

0: 예, 딸은 거기 애기가 됐더라고.
1: 다 컸는데 애기더라고.
2: 이웃들이 많으니까.
1: 다 큰 줄 알았는데 애기더라고.
2: 어, 지금 뭐 하시다 전화 받으셨어요?
3: 어, 저 일하다가
2: 모르는데 왜 받았어요?
3: 원래 안 받거든요. 근데 방금 엄마한테 화를 냈어요.
1: 왜요? 왜요?
2: 왜요?
3: 아, 결혼하라고 해가지고.
2: 아하. 결혼하라고 했는데 엄마 입장에서 결혼하라고 할 수 있잖아요.
1: 아니 더운데 화나지.
3: 맞아요.
1: 아니 그래서요?
3: 그래서 화나가지고 광고 거절해주세요 이러려고 받았는데.
1: 아, 전화를 받아서 이 번호로 광고 이제 전화하지 말라고 하려 했는데.
3: 네.
1: 노래를 불러가지고.
3: 네, 감동이었어요.
1: 들은 거예요?
3: 감동이에요, 화가 다 풀렸어요.
1: 감동. 엄마 덕분이네.
4: 그치.
2: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는데 엄마가 결혼하나 그럴까?
3: 어, 저 33이요.
1: 어. 아니 왜 결혼을 뭐 빨리 하라고?
3: 컬투시요. 당첨됐대.
2: 갑자기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4: 갑자기 옆에 분에게.
3: 아, 회사 그 상사가 옆에 지나가가지고.
2: 아, 그래. 당첨이 돼갖고 컬투셔.
1: 당첨됐대.
2: 남자친구는 있어요?
3: 아, 있어요.
2: 오~ 아, 있어. 아,
4: 그러니까 좀 말씀하셨구나.
2: 그러니까 빨리 해보라. 뭐 하니 사귀기만
4: 얼마나 하면 얼마나 만나셨어요?
3: 아, 1년 됐는데 지금 자랑한 사람이에요.
2: 어?
4: 네?
3: 지금 컬투쇼 당첨됐다고 자랑한 사람이에요.
2: 아, 옆에
4: 아, 옆에 계시는구나. 아, 같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3: 네네.
2: 오, 사내 커플?
3: 네.
1: 오, 어, 사람들도 알아요, 아닌지를 몰라요.
3: 어. 눈 깜깜고 모른 척 해주는 것 같아요. 아,
1: 대놓고 밝히진 않았고.
2: 네, 본인끼리는 비밀 연애를 안 하는 것 같다.
1: 어우, 네. 잘 알겠네, 회사 가기에.
4: 그치, 그치.
2: 아하, 그래요? 그러면 뭔지 엄마한테 한마디 하실래요? 지금 사랑하는 사람한테 한마디 하실래요? 이제 토요일 방송이 이게 나가니까.
3: 랄랄.
2: 랄랄?
1: 아, 랄랄. 나한테 한마디 한다고요?
3: 네.
1: 하세요.
3: 아. 사랑해요.
2: 랄라 갑자기요? 랄라라네요.
4: 이런 적은 처음인데.
1: 아니 이게 라디오가
2: 뭐 고백을 받으셨는데 한마디 하셔야죠.
1: 나는 싫어요. 남편도 있고 애도 있어요. 결혼이나 하세요. 아니 이게 보통 토요일에 나가서 가족한테 한마디 하거나 훈훈하게 사랑하는 사람한테 그치. 한마디 하는데 갑자기 그러니까. 나한테 고백을 하고 갑자기. 그래요.
3: 아, 괜찮아요.
2: 괜찮아요.
1: 알았어요. 나도 사랑해요, 사실. 그러면은 내 전화 끝까지 또 안 끊고 광고인 줄 알았는데 네. 노래도 끝까지 들어줘서 제가 10만 원 상당의 선물 보내드릴게요.
3: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1: 행복하세요.
2: 네, 아, 그래, 네, 그래도 엄마한테 있는데요. 한마디 해고 끊자.
3: 엄마요?
1: 이제 얘기 안 된다 같이. 그래.
3: 이제 안 하니까 모욕탕 같이 가자.
1: 그래.
2: 이제 다시 성인이 됐어요.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2: 네. 감사합니다.
3: 네, 감사합니다.
2: 자, 이렇게 해서 랄라는 성공!
4: 성공!
2: 4부로 이어집니다.

SBS 아나운서 정성문입니다. 여름은 폭염으로 인한 열질환 환자가 급증하는 계절인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폭염주의보나 경보가 내려지면 야외 활동을 삼가고 부득이 외출해야 할 때는 통풍이 잘 되는 옷을 입고 물을 자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현기증이나 메스꺼움 등 열사병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그늘로 이동해 안정을 취해야 합니다. 여름철 폭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기프트. 판촉물 최저가 보장 세종.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세종. 판촉물 굳히는 세종. 세종 세종 세종 기프트. 대한민국 대표 판촉물은 역시 세종 기프트.
2: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0: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3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생활정보.
2: 호주 해변가에서는 빨간색과 노란색 유니폼을 입고 바다를 지키는 사람들을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바로 100년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해안인명구조대 라이프세이버인데요. 놀랍게도 이들 대부분은 대가 없이 이웃의 안전을 위해서 참여하는 순수 자원봉사자들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유소년 프로그램 니퍼스를 통해서 구조 훈련을 받으며 자란 주민들이 스스로 바다의 안전을 지키는 독특한 문화인데요. 호주 전역에서 발견할 수 있는 모습으로 매년 열리는 인명구조 경연 대회는 온 국민이 즐기는 스포츠 축제이기도 하죠. 바다를 사랑하고 이웃을 소중히 여기는 호주인들의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는 호주의 여름 풍경입니다.
0: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자, 컬투쇼 사랑의 컬센터 씨와 이보람 씨와 함께 4부의 문을 엽니다. 자, 기사가 하나 난 거를 우리 랄랄이 하나 읽으실래요?
1: 네. 10년 전에 2016년 여름하면 생각나는 노래라는 설문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한 노래는 뭘까요? 바로 키보이스의 해변으로 가요였는데요.
0: 별이 쏟아지는 해변으로 가요.
2: 해변으로 가요.
1: 근데 방송국 놈들이 찾아보니까 이 노래를 딕펑스가 리메이크한.
0: 아, 진짜?
3: 예, 네,
0: 방송에서 커버를 한 거예요.
3: 커버한 거였어요.
0: 아. 부르에서 했어.
3: 예, 네, 부르는 곡에서.

0: 아, 뭐 저렇게 했었구나. 예.
1: 어, 너무 좋다.
2: 아니, 이게 몇 살 때예요? 몇 년 전?
0: 이게 16년도면은
1: 10년 전.
2: 와. 어, 이거 상당히 날씬했네.
0: 그쵸.
1: 아, 진짜 젊다.
0: 살이 많이 쪘어요. 예. 이때가 이제 아마 29살.
2: 와, 20대 때.
1: 20대. 와.
0: 예전에 저를 보는 게 굉장히 낯간지럽네요. 예, 어, 느낌이 많이 다르네.
1: 아, 신나다. 이런 예. 노래 불러줘요. 컬투쇼에서도.
0: 예, 저는 락앤롤 좋아해가지고.
1: 락앤롤 불러줘요.
0: 예, 좋죠, 좋죠.
1: 살짝 네. 불러줘봐요, 그럼.
0: 어떤 걸요?
1: 예, 저거요, 해변으로.
0: 근데 락앤롤 특징이.
1: 아, 그냥 불러줘요.
0: 반주 없이 하잖아요.
1: 아, 좀만 불러줘요.
0: 진짜 구려요. 해변으로 가요.
1: 해변으로 가요.
0: 해변으로 가요.
1: 해변으로 가요.
0: 해변으로 가요.
1: 예, 듣는 게 낫네요.
0: 그러니까 반주가 있어야 된다니까.
1: 고마워요. 예, 예. 고맙습니다.
2: 자, 우리 보람 씨가 네. 씨야가 전국 투어 콘서트를 앞두고 있답니다.
1: 네. 와우.
2: 어, 포스터가 아, 이제 보여드릴 텐데 8월 29일부터 8월 30일 서울을 시작으로 해서 부산, 대구, 수원, 청주, 고양, 인천, 제주, 제주까지 가네.
3: 아, 제주는 빠졌어요.
2: 제주는 이미 했어?
3: 안 하기로 했어요.
1: 아, 제주는
3: 안 했어?
1: 빠졌고.
2: 아, 네. 오, 그러면 이제 인천까지만 하는 거예요?
3: 네, 네.
2: 와. 어, 그러면 8월 29일 올 이번 달 말이네요.
3: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한참 지금 열심히 연습을 하고 있고, 네, 어제도 저녁 늦게까지 안무 연습을 하고.
2: 아.
1: 와, 곡도 진짜 많은데. 아.
2: 전국 투어는 얼마 만에 하는 거예요? 완전체로.
3: 처음이에요. 저희가 전국 투어를.
2: 아, 안 해봤어?
3: 네, 처음 해봐요.
2: 아.
1: 그때 한창 이제 활동할 때는 정말 바빴으니까.
3: 많이 바빴고.
1: 네.
3: 희한하게 그 좀 콘서트보다는 좀 행사 이런 걸 좀 위주로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2: 그래, 단독 콘서트는 그럼 서울에서만 하고. 서울도 안 해봤어요?
3: 네, 서울 한 번, 딱 한 번에
2: 봐요.
0: 딱 한 번?
2: 네. 팬들이 정말 소중하겠다.
0: 아, 그러네.
1: 그럼 몇 곡 정도 불러요?
3: 저희 아마 20곡 넘게 부를 것 같아요. 네.

0: 샌리스타 그 정도
1: 되고. 네네네. 네.
0: 와, 그러면 솔로 무대도 있겠네 각자.
1: 아, 비밀이에요.
0: 비밀이. 비밀이 있단 얘기야, 있단 얘기.
2: 뭘 비밀이야? 혼자 홀솔로로 나와놓고 지금.
1: 아니 근데 정말 뭐 그런 거 포함해서 뭐 시아 하면은 그냥 뭐 발라드 노래 들으러 오신다고 생각하시겠지만 뭐 이런 것도 해 하실 만한 것도 저희가 준비했어요.
0: 아, 댄스 무대도 있네.
3: 아니 왜냐면 아까 안무 연습을 하신다 하셔가지고.
1: 그거 말고도 관객 참여. 그러니까 뭔가 관객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좀 뭐 이게 뭐야 막 되게 신기한 그런 것도 저희가 막 정말 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3: 아니 그럼 남유리 대표님이 저희 콘서트지만 제가 봐도 이건 정말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관객들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거예요 라고 또 말씀하셨죠.
1: 아 맞아요. 네. 저희가 회의할 때 그래서 나도 그걸 해보고 싶다.
2: 아 곡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관객들이 부르게 하나 보다. 아. 그치? 한 10곡 정도는.
3: 사람을 올리나 보다.
2: 아니 니네가
3: 무대로.
2: 갈고 있으니까 니가 해라.
0: 관객 중에 여자 3명 뽑아갖고
3: 무대로 시아로 데뷔시키도 만들어.
2: 그렇게 하는 것 같다.
1: 너무 괜찮은데?
0: 그것도 괜찮지 않아요?
1: 너무 괜찮은데요? 한번 얘기해봐야겠다.
2: 그럼 이제 시험 시험 할 수 있고.
0: 제가 이보람 역할을 해보겠다 하면 손 들어보세요. 노력 좀.
3: 그래.
0: 괜찮지 괜찮지. 팬들은 노래를 다 아니까 어차피.
1: 그러니까.
0: 우와 재밌겠다. 우리 시아 완전체 전국 투어 최초입니다. 최초 여러분들. 지방에 그 지금 여러 가지 가시는 그 콘서트마다 여러분들 예매 서두르시고 꼭 같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사랑의 콜센터는 딕펑스 김태현. 야 이거 제가 엄청난 추억이 있는 노래를 고르셨네요.
3: 아 그런가요? 공인우비 아주 오래된 연인들.
0: 대학교 남산에 서울예대 다닐 당시에 네. 그 밑으로 내려오면 필소굿이라는 호프집이 있었어요.
3: 네네.
0: 거기서 알바를 했었거든요. 그때는 LP를 틀 때야. LP.
2: 낭만 있다.
0: LP 틀 때 이 노래 꼭 들었었던 기억.
2: 공인우비.
0: 들어와서 좋지. 청소할 때 꼭 이 노래 많이 들었었던.
3: 신나잖아요 노래가.
0: 저녁이 되면
3: 맞아요.
0: 습관적으로 전화를 하고 이거 있잖아요. 그거.
3: 아 너무 좋죠.
0: 예. 자 후보 문자. 보람 씨부터 하나 읽어볼게요.
1: 네, 5931님이 무인 카페를 열심히 깨끗하게 운영 중인데요. 외부 음료나 간식 사와서 결제 없이 드시고는 쓰레기도 버리고 아하. 테이블까지 어지르고 가시는 분들 아이고. 너무 싫어요.
0: 아, 무인 카페는 사람이 없다고 다 보고 있거든요. 이게.
1: 맞아요.
0: 자, 잘 하셔야지. 왜 그러실까 그래.
2: 네, 다음 3441님. 제 인생에 이런 일이 생길 줄은 몰랐습니다. 사건은 와이프랑 술 한 잔 기분 좋게 마신 어느 날 밤. 그날은 침대가 아닌 거실 바닥에 매트리스를 깔고 자고 있었죠. 술 기운에 신난 와이프가 갑자기 받아라! 외치면서 저에게 다이빙을 시도했습니다. 문제는 와이프 볼.
0: 볼.
2: 원래도 포동포동하고 탄력이 아주 좋은 볼살인데 하필이면 그 볼이 제 귀에 착 하고 완벽하게 밀착된 겁니다. 마치 뚫어뻥처럼요. 그리고 와이프가 얼굴을 떼는 순간 뽁! 살다 와이프 볼살이 고막 터진 사람은 저밖에 없겠죠?
0: 와. 아, 너무 딱 달라붙었구나.
3: 와 어떻게 맞춤으로 그렇게
2: 받아라!
0: 근데 우리가 사실 귀에 물 들어가고 그럴 때 살짝 이게 손바닥으로 해갖고
3: 맞아, 이렇게
0: 뻑 해가지고, 하면서 빼잖아요.
2: 저 근데 너무 컸나 보다. 압력이.
0: 너무 뻑 달라붙었나 보다.
2: 와
0: 고막이 터져버렸대.
2: 어휴 볼살이 말랑이네 그거. 말랑이랑 똑같네.
0: 야, 이딴 일이 또 있구나.
2: 아이고.
3: 자 그래도 6499님 아 이번에 또 콜센터 신청하신 분 신청을 안 받는 코너인데 자 사랑의 콜센터라고 보냈어요. 사랑의 콜센터입니다. 콜센터 신청합니다. 제가 근무지는 군산이고 집이 인천인데요. 주말에 근무를 하면 아이들을 못 보러 가고 아이들을 보러 가자니 주말 특근을 못해서 월급이 줄어들고 군산 발령난 지도 5년 정도 됐는데 이래저래 딜레마네요.
0: 아하.
3: 주말에 근무할 때마다 듣고 있는데 녹화방송인 걸 알면서도 신청합니다.
0: 녹음방송인 걸 알면서도 신청을 하셨어요. 8월 1일 날 3시 54분에 방송 끝나갈 때 신청을 하셨네요.
2: 우리는 신청을 안 받는데.
0: 예. 신청한 사람한테
2: 그냥 신청했어요.
0: 고막이 터진 사람한테 할까요? 아니면 어디다 할까요?
2: 고막이 터지면 잘 못 들을 수 있겠어요. 전화 소리를요.
0: 뭐 전화 고쳤겠죠.
3: 전화 온지 모르지. 어떻게 할까요? 어디 해볼까요?
0: 군산에 해요.
3: 군산? 아이들께 또
2: 신청하신 분한테.
3: 좋습니다.
0: 좋습니다. 자 군산. 근무지가 군산인 집은 인천이신 분입니다. 6499님
4: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 딕펑스 김태현인데요. 그 근무지는 군산이시고 지금 원래 본가는 인천이신데 계속 이렇게 5년 동안 뭐 일하시면서 가지 못하시고 아이들도 못 보셔가지고 마음이 좀 안 좋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제 노래 끝까지 들으셨으면요 아이들에게 그 편지도 또 남겨주시고 그리고 또 선물도 드릴 거니까 끊지 마시고 끝까지 들어주세요. 노래는 아주 오래된 연인들 015B 들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0: 전화 끊으면 안 돼요.
3: 끊지 마세요.
0: 신청했잖아 신청 당신이.

0: 야, 좋다. 오랜만에 들으니까. 아, 이게 노래가 참 신기한 존재예요. 노래 들으니까 지금 호프집에서 청소하고 있는 것 같아요.
1: 옛날 추억이 딱 떠오르죠.
0: 자, 과연 6499님은 전화를 끊지 않고 성공했을까요? 자, 전화 받으세요.
1: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0: 이미 딱 아, 전화 왔다.
1: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3: 바로 받으시더라고요.
0: 네. 신청하셨잖아요. 사랑의 콜센터라고. 그죠?
2: 예.
0: 콜센터인데요, 저희.
2: 아, 제가 잘못 보냈었나 보네요.
0: 아, 지금 군산이세요, 그러면?
2: 네, 오늘도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0: 아, 어떤 일을 하십니까?
2: 부두에 있는 자, 처음 들어보시는 건데 하바크레인이라고 예. 이동식 한 500톤 되는 이동식 크레인 정비나 이제 기사하고 있습니다.
0: 아, 크레인 정비 기사. 아, 거기서 이제 그 큰 그 크레인들이 이제 그 수화물 배에 실는 거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옮겨 실는 거를 작업을 해주시는 거구나. 그 크레인.
2: 네네. 코일이라던가 이제 대두박 이런 자파들 들어오면 이제 하역하는 작업을 하죠.
0: 아, 고생이 많으시겠네.
1: 아이들 못 보신 지는 그럼 얼마나 되셨어요?
2: 지금 한 달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예. 요 근래 좀 일이 많아서 주말에는 정비하고 평일에는 근무를 또 하역 작업을 해야 되니까요. 네, 저희가 이제 평일에는 저기 배가 들어와서 작업을 하다 보면 정비할 시간이 없어서 주말에
0: 또 정비하고.
2: 네.
0: 와, 돈은 많이 벌어요?
2: 돈이요? 이게 생각보다는 조금 적습니다. 그래도 웬만한 월급 받으시는 분들보다는 조금 더 받는 것 같기는.
0: 아, 그래도 많이 벌어야지. 네. 그래도 그냥.
3: 아유, 그래도 아기도 봐야지.
0: 아기가 몇 살일까요?
2: 지금 여기 내려온 지 5년 됐는데 지금은 12살, 15살입니다.
3: 나중에 봐도 되겠다 그러면.
0: 위에 15살은 아빠가 안 오는 게 나을 수도 있고.
3: 그냥 용돈 주고 영상 통화 가끔 하면 돼. 12살.
2: 영상 통화는 매일 하고 있어요.
0: 아, 진짜?
2: 네.
4: 아, 착하다. 근데
3: 5살, 5살인 줄 알았네.
0: 둘 다 아들?
2: 아니요, 딸 아들이요.
0: 위에 15살이 딸이구나.
2: 네.
0: 그 친구는 사춘기 안 왔어요?
2: 심하게 왔죠.
1: 아, 그래요?
3: 네. 심하게 돈만 보내. 시간 날 때마다 용돈을 붙이시면 돼.
0: 우와.
2: 저희 딸이 만삭일 때 컬투쇼 방청 가서
0: 아,
2: 인터뷰했었거든요.
3: 예.
0: 아, 되게 컬투쇼로 태교를 하셨구나.
2: 아. 네, 그때 장모님 모시고 해가지고 각시하고 해서 각시 배 만삭일 때
0: 와.
2: 2012년 10월인가 11월에 갔었습니다.
0: 그랬구나. 이제 시간 내실 때 우리
2: 네.
0: 두 자제분들 데리고 방청 한번 오세요.
2: 예, 알겠습니다.
0: 예, 그때 연결됐던 크레인 장비 그 기사입니다 하시면은 제가 뽑아드릴 테니까.
3: 그렇죠.
2: 아,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연 써서 방청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3: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예. 일단
1: 가족분들께 뭐
0: 한마디 할까요?
1: 네, 한마디
0: 그래요. 딸하고 아들 네, 그리고 아내분께
1: 내일 나가니까
2: 아빠가 돼서 같이 있어주고 같이 있을 때 해줄 게 너무 많은데 항상 같이 못 있어줘서 그렇지.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고 싶은데 그게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많이 좀 아쉽고 너무나 사랑한다고
0: 그렇죠.
2: 얘기해 주고 싶네요.
0: 아이들 이름 불러주셔야죠.
3: 부르면서 직접 얘기해 사랑한다고. 우리
2: 유혜린, 유아준 아빠가 정말 많이 사랑한다. 고마워. 아빠 딸 아들로 태어나줘서.
0: 아이고.
3: 아내는

0: 네. 신님이 너는 항상 내 중심에 있는 사람이니까 앞으로 더 많이 사랑하고 아껴줄게. 고마워.
1: 아, 멋있다.
2: 아니, 말을 어떻게 이렇게 예쁘게 하세요.
3: 되게 따뜻한 남잖아요.
2: 너무 따뜻하다. 이게 멋있는 사람이네.
1: 아, 멋있으십니다.
3: 짠하다. 이렇게 또 생각하니까 이렇게 오래 떨어져 있으니까.
2: 그러니까.
3: 근데 군산에 맛있는 게 많아, 근데. 그죠?
0: 엄청 많습니다. 여기는 다맛집이에요.
3: 장난 아니야, 군산.
1: 아무튼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또 예, 노래까지 들어주셔가지고 10만원 상당의 상품도 보내드릴게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2: 축하드려요.
0: 아, 예, 너무 감사합니다. 연락 주셔서.
3: 네. 그러니까요. 감사합니다.
0: 예.
3: 토요일날 방송 들으라고 하세요, 가족들.
0: 예, 알겠습니다.
3: 네, 좋은 하루 되세요. 자, 이렇게 해서 태연도 성공.
1: 예.
3: 자, 이제 한 명만 남았습니다.
1: 아, 떨리실 텐데.
3: 스페셜 게스트 이보라. 자, 준비한 노래는
4: 네, 전 다비치의 모르시나요 준비했습니다.
3: 아, 우리 조 재즈가 리메이크한
1: 네.
3: 노래.
1: 네, 맞아요.
3: 야, 다비치가 원곡이죠. 모르시나요? 자, 후보 문자 읽겠습니다. 우리 보람 씨부터.
4: 네, 7417님이 안녕하세요. 저희는 삼천리 도시가스 인천 주안센터에서 근무하는 점검원. 아, 민여 육총사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3: 아, 본인이 자신이 없었어요. 믿거나 말거나. 민여 육총사.
5: 네. 예. 다음 3093님. 날씨가 너무 더워서 밥하기 싫은데 남편이 아주 간단하게 비빔국수를 해준다는 거예요. 땡큐 하고 먹으려다가 매워서 물 들어 주방에 갔는데 온갖 그릇부터 국자, 대형 채반, 가위 집게 다 나와 있고 고추장은 단지 채로 열려 있고 엉망된 싱크대를 보고 화를 좀 냈어요. 아니 무슨 단체 손님 받았어? 집들이에? 남편이 그 말에 삐져서 다음 날까지 말을 안 했네요.
3: 아, 또 왜 삐졌어?
5: 으이그 귀찮아도 내가 하는 게 나아요.
3: 아이고 또 삐지구나. 소심한 사람이구나.
1: 아유. 자, 그리고 또
3: 그렇죠.
1: 4579님 친구 중에 하나가 말을 항상 애매하게 하거든요. 이번 주말 몸에 나올 거지? 하면 대답이 나갈 수도 있고 못 나갈 수도 있어.
3: 아, 그런 친구 있어. 그런 사람 있어. 꼭.
1: 꼭 있어.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물으니까 당장 내일 일도 모르고 사는데 주말 상황을 어떻게 알겠어? 그날 그 시간이 돼봐야 아는 거지. 그리고 한 번은 옷을 사서 어때 잘 어울려? 하면 대답이 잘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해. 아, 정말 너무 답답해서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3: 아, 이게 불확실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5: 나는 지금 너를 때리고 싶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해.
1: 때리고 싶기도 해.
3: 네가 내 친구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해.
5: 이걸 유지를 해야 될까 싶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해.
3: 자, 이보람 씨 어디다 전화할까요?
4: 이거 어디다 해야 되나 이거? 그 삼천리 도시가스 여기 해볼까요?
3: 민여 육총사?
1: 민여 육총사.
5: 약간 땡겼어요, 민여 육총사?
4: 예.
5: 믿거나 말거나 한데 난 안 믿어요.
1: 저도요.
3: 사실 저도
5: 전혀 생각하는데, 미녀 같지 않아요.
1: 네.
3: 가스를 점검하는 검침원 6명이 같은 팀에서 전부 다 미녀일 리가 없죠.
5: 예, 네, 그리고 믿거나 말거나 했다라는 거는 자기 본인도 지금 일단 자신이 없다는 얘기예요.
3: 자, 일단 무대를 보십니다. 인천 지역의 가스 검침원. 잡았어.
5: 뭐야?
3: 어? 뭐야? 뭔지 모르겠어. 목인가?
5: 나 목이네.
3: 와, 나이스. 누가 한번 물렸는데 여기서?
5: 키 났어요?
3: 키가 터졌는데?
5: 어. 여보세요?
6: 여보세요?
4: 네, 안녕하세요. 저는 CIA 이보람입니다. 그 삼천리 도시가스 검침원 민녀 육총사님 맞으시죠? 노래 끝까지 들어주시고 네, 노래 들려드릴게요.
1: 이제 선물 드립니다.
3: 노래 끝까지 들어야 됩니다. 민녀 육총사.
5: 사연 보내셨잖아요.
3: 예, 문자 보냈잖아요.
5: 나는 믿어요.

0: 이야, 오, 이바람 씨 목소리로 듣는 이 노래도 너무 좋은데. 아~ 그나저나 미녀 6총사 중에 한 명은 전화를 끊었을까요? 안 끊었을까요? 자, 전화 받아주세요.
1: 여보세요?
2: 여보세요? 자!
0: 올 성공입니다. 어, 안녕하세요. 컬트쇼예요.
2: 안녕하세요.
0: 예, 민녀 6총사라고 하셔갖고 확인하려고 전화드렸어요.
2: 네.
0: 네.
1: 민녀 맞아요?
2: 그거는 보시면 알 것 같아요.
3: 어?
1: 어떻게 봐요?
3: 사진, 봐, 사진 보내주실 수 있어요?
2: 어? 아, 어떻게 보내드려요?
0: 아니, 저, 저희 샵에 10...
2: 아, 예, 보내드릴 수 있어요. 근데 꼭 미녀 인증이 돼야지 당첨이 되는 건가요?
0: 아니 이제
1: 네, 맞아요. 미녀가 예, 진짜 맞는지 확인이 돼야 그다음 통화를 이어갈 수 있어요. 예,
3: 거짓말.
2: 아, 그러면은 사진 안 보내드릴 것 같은데.
0: 그러면 미녀가 아닌 걸로.
2: 아니, 저희 방송 되나요?
0: 예, 이거 방송 지금 토요일 거.
2: 네.
0: 토요일 방송 녹음하고 있어요.
2: 네네네네. 네,
0: 성공하신 거예요. 선물 드릴 거고요.
2: 네. 어, 감사해요.
0: 네. 지금 그 여섯 분 다 같이 계십니까?
2: 아니요. 저는 오늘 잠깐 집에 잠깐 들어왔어요. 아~ 원래 항상 같이 있는데 오늘 잠깐 들어왔어요.
3: 아, 아쉽다.
0: 그러면 지금 혼자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 다섯 분이 없는 거죠?
2: 네.
0: 이 여섯 명 중에 본인이 몇 번째로 예뻐요?
1: 이건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이제.
2: 마음은 첫 번째인데 제일 꼴찌인 것 같아요.
0: 아, 겸손하시구나 또.
3: 그러니까요.
0: 다섯 명이 정말 궁금하다.
2: 네.
1: 그러니까 미녀 육총사가 원래 떨어져 있으면 안 되는데 이름 부르고 아, 하고 싶은 얘기하셔요.
2: 맨날 있었는데 오늘 저희가 일정이 뭐 하나가 더 있어서
1: 그러니까 알았다고요. 그러니까 알았으니까 이름 부르고 네. 하고 싶은 얘기를 하시라고요.
2: 아, 영원히 진짜 오랫동안 좋은 마음으로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0: 그래. 그 이름이 뭐예요? 육총사가.
2: 어. 미숙이, 정임이, 보람이, 영미, 성미, 영애.
1: 이렇게 돼요. 보람이가 한 명 더 나와 있네.
0: 지금 노래 불러 준 사람이 그 시아의 이보람 씨잖아요.
2: 아, 그래요?
1: 어, 보람이 여기도 있다.
2: 아, 그때 보람이도 가요.
1: 어디를?
2: 그 방청 요청했을 때 저희 오. 그 방청도 요청했잖아요.
1: 어, 내가 그래. 어떻게 알아요?
3: 방청 요청을
0: 방청 신청하셨어요?
2: 네, 요청해서 저 그것 때문에 가는 줄 알았어요.
0: 아니요.
3: 다른 거예요.
0: 다른 문자 보내셔서
2: 그거 됐는 줄 알았어요.
0: 아, 언제로 신청하셨어요?
2: 어, 잠시만요.
1: 아니요. 그럴 것까지 그렇게 디테일하게 할 필요 없고요.
2: 8월 18일인가 그때로 요청했어요.
0: 8월 18일?
1: 어.
2: 네.
1: 알았고요. 예.
0: 아, 그러면 민호 육총사 다 오는 거예요?
2: 주세요.
0: 다 네. 오는 거예요, 다?
2: 예, 여섯 명 다 가요.
0: 아, 와!
3: 실제로 올 수 있네, 실제로.
1: 진짜 민호 육총사를 네. 확인할 수 있겠구만.
0: 8월 18일 날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2: 꼭 저희 당첨 부탁드려요.
0: 알겠어요. 뽑아드릴게요.
2: 예, 네, 감사합니다. 네.
1: 아, 잠깐만요. 7417님, 10만 원 상당의 상품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2: 네,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2: 네.
0: 자, 그래서 보람 씨도 성공. 민요 육청사가 오는 8월 18일 정말 기대되는구만.
1: 아.
0: 일단 광고 듣고 올게요. Here we go.

0: 기프트.
1: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2: 세라하임. 케어 원해요?
3: 케어 원해요.
2: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3: 케어 원해요.
2: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3: 케어 원해요.
2: 1577-1199 검색창에 케어 원.
4: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에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에 닥터피에
1: 프리셋 업! 잠시 후 4시부터 황지성의 황제 파워가 진행됩니다. 바빠? 안 바쁘면 황제 파워로 진행시켜!
2: 만드니까
3: 자, 사랑의 센터 오늘 이바람 씨가 함께 하셨습니다. 어떠셨어요 오늘?
2: 아, 너무 재밌었고요. 그 노래 집중이 안 되고 이게 막 이분이 끊으셨을까 안 끊으셨을까 그 생각이 계속 나는 거예요.
3: 집중이 안 되는데 그렇게 잘해 노래를?
2: 아, 또 오늘부터 열심히 해야죠 또. 맞아요.
3: 자, 이바람 씨 신곡 빛의 반대편에서 많이 사랑해 주시고 시아의 전국 투어 콘서트도 여러분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네. 자, 우리 랄라 수고하셨고요.
4: 네, 감사합니다.
3: 예, 우리 태현 씨도 고생하셨고요.
5: 감사합니다.
3: 자, 여기 와주신 분들 들어주신 분들 우리 방송놈들 모두 수고했어요. 남은 하루 최 해서 충분히 행복하세요. Thank you.
4: Thank you.

0: 인쇄 가능한
1: 성원 에드피아.
0: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성원 에드피아.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0: 국민 인쇄
1: 성원 에드피아.
3: 하이 올리디아. 자연스러움을 바라는 당신을 위해 코 입술 주름 개선을 위한 PLLA 성분 필러 올리디아. 지극히 나답게, 지극히 자연스럽게, 나답게, 자연스럽게 올리디아.
4: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5: 신차 선팅할 땐 어디?
6: 선팅은 어버브.
5: 어버브 선팅. 열차단은 확실하게, 신성은 탁월하게.
6: 어버브 선팅 할 때는
5: 프리미엄 선팅 필름 시공 시 2년 후 무료 재시공. 프리미엄 선팅.
6: 어버브 선팅.
7: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아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2: 세라하임 안녕하세요.
3: 이세영,
4: 정용화,
5: 도겸,
6: 최애나입니다.
3: 죽음의 문턱 앞에서 평범한 연애를 포기해야 했던 청춘들.
4: 다시 주어진 오늘, 청춘들은 어떤 사랑을 꿈꾸고 있을까요?
5: 삶의 끝을 마주했던 청춘들의 세상에서 가장 간절한 연애 기록.
6: SBS 내 남은 연애는 매주 월요일 밤 10시에 방송됩니다.
7: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탁구 국가대표 신유빈입니다. 경기에서 졌다고 생각한 순간 제가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이 된 국민들의 응원처럼 과중한 부채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새출발기금이 응원합니다. 원금과 이자 감면, 상환 연장과 추심 중단 등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을 지원하고 취업, 재창업 교육을 이수한 분들에겐 추가 원금 감면까지

0: 가면 5가지
1: 육수,
0: 30가지
1: 소스,
0: 90가지
1: 재료에
0: 봄을 담았다.
1: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2: 샤브샤브 봄 담아, 샤브샤브 봄 담아,
1: 보글보글
0: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 담아.
3: 건강한 한 끼 샤브샤브 봄 담아에서 정식을 알려드립니다.

서울에 한강이 있다는 거, 이거 정말 축복이죠. 아무리 더워도 한강 근처에 가면 그래도 바람이 조금 붑니다. 요즘 저는 시간 날 때면 한강변을 살살 걷고 달리고 있는데요. 그럴 때마다 한강의 매력에 푹 빠지곤 합니다. 한강에서 밤을 새보는 건 어떤 기분일까요? 오늘 밤에 한강 낭원공원 일대에서 한강 무박 2일 축제가 열린다고 합니다. 다들 돗자리 깔고 앉아서 드라마도 같이 보고 공포영화도 같이 보고 한강라면 먹고 과자 먹고 보드게임하고 이렇게 하룻밤을 한강에서 보내는 축제라고 해요. 아, 너무 땡기는데

자, 일단 무료고요. 들뜬 마음과 체력만 있으면 참여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열대야를 핑계 삼아서 잊힌 낭만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떻게 뭐 돗자리 챙겨 말어? 어? 챙겨 말어? 정말 고민되네요. 자, 오늘도 내신은 황제 파워 납시오!

0: 거야.
1: 2026년 8월 8일 토요일 황제파워의 황재성 인사드립니다. 헬로! 자, 오늘 첫 곡은 비스트 아름다운 밤이야 듣고 오셨어요. 와, 이거 너무 재밌겠는데요. 낭만 가득 밤샘 축제 무박 2일이라고 합니다. 밤샘 축제입니다. 그 다음날 이제 이거 보니까 주말 삭제 느낌인데 이거 한번 참여하면 토요일날 밤새고 일요일날 뻗어서 자다가 일어나면은 9시 한 8시 정도 돼서 헤이 내 주말. 하지만 어제 하얗게 불태웠다죠. 너무 재밌긴 하겠죠. 자, 그리고 오늘 밤에 이제 상영이 되는 공포영화도 있다고 하고 망원한강공원은 서울함공원, 서울함공원 일대에서 오늘 밤 8시부터 시작된다고 하고 오늘 밤에 상영되는 공포영화는 살목지라고 합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영화. 간만에 수작이 나왔다고 우리 제작진에게 네, 얘기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살목지. 정말 그 수작이었고요. 살목지에서 일어났던 일이 아주 그냥 종합적으로다가 그 영화에 다 들어가 있고 굉장히 좀 참신하다. 아, 뻔한 공포 영화의 스토리를 아주 잘 꺾어서 만들었다. 네, 그래서 뭐 장르별로 다 집약이 되어 있다. 이 살목지. 지금은 이제 살목지가 하도 유명해져가지고 살리단 길이 되었죠. 거기 이제 관광 명소가 되었다고. 아,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살목지에 여러분 악귀가 엄청 많았는데 어떤 무당이 그 악귀를 자기가 모시려고 데려가 버렸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살목지에는 악귀가 없다. 뭐 이런 썰도 있고요. 재밌죠? 이런 그냥 뭐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이런 썰들. 아, 이것도 참 재밌죠. 아, 이 살목지도 다시 한번 보고 싶은데. 가서 어떻게 뭐 슥 한번 기웃기웃 한번 해볼까요? 근데 너무 근처에 있으신 분들은 가보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이거 진짜 몇백 명, 몇천 명이 모여가지고 보는 거니까 덜 무섭고 또 우리가 한강 레이맨을 또 먹어야죠. 그리고 밤 되니까 아 이게 운 좋게 잘 걸리면은 한 28도, 7도까지는 좀 네 내려가는 경우도 있고 바람이 선선하게 부는데 아 좀 뜨겁기는 한데 그래도 바람 불면은 그나마 한강 쪽은 괜찮으니까 네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한번 시간 되시는 분들 여유 되시는 분들 한번 쓱 들러보십시오. 자 그럼 저희는 광고 듣고 와서 출석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It's 가고.
2: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3: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4: 272개의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5: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0: 평창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국 델리미트.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3: 나의 놀이터가

0: 데워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1: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2: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1: 비다샵!
2: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1: 비다이렉트샵!
2: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1: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3: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4: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3: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5: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

0: AIBK 좋은 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2: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3: 어디까지 가시나요?
4: 살아서 장까지요.
3: 혹시 닥터 캡슐 천?
5: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4: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5: 닥터 캡슐.
4: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0: Wangzhe Power.
1: Today. 황제파워에 속속 입장하고 계시는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이름 불러드립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름 불리시는 분께는 주말에 맛있는 거 드시라고 치킨 상품권을 선물로 드리고요. 오늘 출첵 첫곡 브라운 아이드 걸스 러브로 출발.

0: 빵디, 저 할머니랑 갈비 먹으러 가요. 빵디도 맛있는 거 먹으셈.
1: 아, 동현님. 할머니가 아주 좋아하시겠네요. 동현님 잘했어요. 정윤희님, 김남수님, 이명주님, 윤민영님, 안지민님 어서 오십시오. 오늘도 황제파워 찾아주셔서 감사. 그러지 말고 얘기를 해봐. 듣기 전에 말을 해봐. 아닌 누군가로는 김한섭님, 우주에서 제일 센 파워는 뭐다?

어딜 가시는지 어딜 가시는지 몰라도 안전하게 댕겨오십시오. 허진아님, 노경민님, 김응관님 어서오십시오. 반가워요.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다면 방금 전에 했던 행동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 방법, 두 번째는 나가서 산책을 하는 방법입니다. 이 두 가지라면 하려고 했던 것이 떠오른대요. 한번 해보시죠.

주시원님, 광장시장에 빈대떡을 먹으러 가는데 사람 많겠죠? 아무래도 주말이니깨니 거기 주말에 엄청나게 사람 많은 핫플레이스라고요.

0: 모습을.
1: 아 여기까지. 이렇게 김희준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름이 불리셨기 때문에 김희준님께는 치킨 상품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맛있게 드세요. 네, 치킨 상품권을 드렸고요. 0788님께서 아이들하고 하루 종일 있다 보면은 말투가 애기 말투가 돼서 고민이에요. 네, 그런 분들 있으시죠? 저 이거 먹을 거예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 아이들한테 이거 먹을 거예요? 어디 갈 거예요? 어디 가고 싶어요? 이렇게 존댓말로 하시는 부모님이 있는데 그거 별로 안 좋다고 합니다. 네, 그냥 이거 먹을 거야? 이렇게 그냥 확실하게 얘기를 하는 게 훨씬 좋다고요. 네. 이게 언어 발달에, 아이 언어 발달에 그게 훨씬 더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이제 뭐 반말을 하게 되면은 그때만 존댓말로 살짝 교정해 주시고, 이거 먹을 거예요? 아이고, 그랬지요?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귀여워서 하시는 거는 뭐 가끔 하시는 거는 괜찮기는 하지만 이걸로 언어를 가르친다. 아, 이거는 조금 안 좋다고. 저도 들었어요. 네. 교육하시는 분에게 TV 보고 알았습니다. 텔레비에 정보가 하도 많으니까. 그래서 그냥 평상시에 하는 말투로 대화해 주시는 것이 가장 좋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1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부 끝곡은 8755님의 신청곡입니다. 가호 시작 준비했고요. 듣고 2부 시작할게요.

0: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하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달콤하고 수분이 가득한 제철 과일은 지친 여름철에 생기를 더해주죠. 그런데 과일 한 알이 우리 식탁에 오르기까지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양의 물이 쓰인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렇게 보이지 않는 물을 물발자국이라고 부르는데요. 따라서 과일을 먹다가 남기는 건 귀한 수자원을 낭비하는 일입니다. 올 여름엔 제철 과일을 남김없이 끝까지 먹는 작은 실천으로 수분 충전은 물론 소중한 물도 함께 지켜주세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합니다.
1: 두피부터 복부까지 스트레스 리셋. 자비니 스파, 국민 스파 자비니, 모두의 스파. 두피 탈모 복부 관리 자비니 스파, 부담 없는 헤드 스파. 싹 관리했더니 혈색이 싹 도네. 스파 자비니
2: 스파.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3: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2: 디자인도 예쁜데?
3: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4: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3: 필립스 멀티탭.

퍼플렉스. 변색, 곰팡이 걱정 덜어주는 인테리어의 완성. 퍼플렉스. 프리미엄 타일 줄눈 퍼플렉스가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chicken.
1: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2: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3: 그러니까 비즈카예요.
2: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4: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비즈카.
5: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6: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7: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아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2: 안녕하세요 Walk it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Walk it 안전화
1: Walk it, Walk it 안전화
3: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4: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5: 이 맥주에 우리 오크 소주를 잘 말아서 한 캔에 담았습니다 탁 따기만 해서 오크 소맥 와우 부드럽고 깔끔하게 넘어가면서 굉장히 풍미가 있어요. 전국 편의점에 오크소맥 오크소맥
6: 르노 그랑콜레오스 하이브리드 이텍 리터당 15.7km 동급 최고 수준 복합연비 8월 한정 60일 반납 보장 프로그램으로 만나보세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구매 후 최소 30일부터 최대 60일 이내 반납 가능 차량 반납 기본 조건 및 자격 운행 기간 등 자세한 사항은 르노 코리아 홈페이지 참조
7: 르노

황제 파워 2부가 시작됐습니다. 자, 2부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문자 몇 개 만나보겠습니다. 이광우님, 저는 오늘 핫플레이스 물레동을 놀러 가는데요. 여기 입국컷 없겠죠?

황디는 물레동 가보셨어요? 스브스 SBS랑 가깝더라고요. 당연히 가봤죠. 물레동이 또 개인적으로 좀 좋아합니다. 여기가 막 성수동처럼 막 화려하지가 않아요. 네, 있을 건 다 했지만 곳곳에 재밌는 가게들이 굉장히 많고요. 막 그 공업사 이런 데랑 좀 믹스가 돼서 섞여 있는데 그게 풍경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건물들도 생각보다 낮아가지고 하늘 보기도 되게 쉽고 건물에 걸쳐있는 하늘을 보기가 올려다보기가 굉장히 편하다. 성수동은 또 이제 아주 핫플레이스기는 하지만 어떤 골목 들어가면 하늘 보기가 굉장히 힘든 곳이 있어요. 고층 건물들이 많아가지고 물레동 그 막 벽화도 있고 그 다음에 좀 오래된 이 아날로그 감성을 가진 가게들도 굉장히 많고 그 와중에 피자도 겁나 맛있는 집 있고 꼭 가보셔라 광우님. 네, 여기 갈만하다. 강추, 물레동도 강추. 여기 요즘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간 지가 꽤 돼가지고 사람이 아직도 많이 붐비는지. 여기는 근데 그렇게 막 붐비지는 않고 유동인구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근데 밤에 좀 붐벼요. 밤에. 예, 이거 뭐 커플들이 나와가지고 가볍게 이렇게 한잔하기가 너무 좋은 곳이 많아가지고 부부. 근데 거기 그 촬영하러 가다가 박영진 형님네 부부를 또 막 만난 적이 있습니다. 네, 아주 그냥 부부끼리 나와가지고 한잔하기도 굉장히 좋은 동네니깐이 사람들이 다 나오더라고요. 즐겁게 노시기 바라겠습니다. 2535님 빵디 15개월 아들 발바닥에서 꼬순대가 납니다. 발냄새 나는 애기도 있나요? 아무래도 애들이 많이 걸어다니다 보면은 그렇겠죠. 15개월이면은 이제 일어서서 막 가지 않나요? 아닌가? 발냄새가 나지 당연히 왜 안 나겠습니까? 애들 정수리 냄새도 나는데. 그래도 이때뿐이다. 아, 이때뿐이다. 그때 맡았던 너의 발바닥 이 발냄새가 이제는 더 이상 맡을 수가 없겠죠. 아, 뭐 하는 거야, 아빠? 이렇겠죠. 발냄새 한번 맡아 볼까? 아, 뭐 하는 거야, 지금 더럽게. 이러면 또 상처받지 마시고 지금을 충분히 즐기시라. 이호 사모님. 아, 이 문자가 읽기만 해도 그냥 아주 그냥 아련하네요. 몽골몽골하네요. 반예진님. 태안에서 맛조개 잔뜩 캐고 집에 돌아가면서 황디 목소리 듣고 있습니다. 집에 가서 맛조개 넣은 라면을 먹을 거예요. 호로록 호로록. 야, 진짜 라면은 사랑이지. 아, 근데 여름에 조개 괜찮습니까? 진짜 조심하십시오. 키조개도 해가 많은지 모르겠네. 조개는 근데 다 해야 되겠죠? 조심해가지고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여름이니까 날씨가 또 많이 덥잖아요. 그래서 아프면 안 되니까. 꼭 그렇더라. 겨울에 뭐 물론 조개구이가 좀 땡기기는 하지만 여름에 이상하게 저는 좀 더 땡기는 것 같아요. 여름에. 여름에 조금 사람들이 호 선호하지 않아가지고 그런가? 조개 넣으면은 일단 국물 자체는 너무 깊어져 버리죠. 아니 근데 여러분 진짜 라면은 뭐랄까 인류가 개발한 문명 중에서 이제 탑3 안에 드는 것 같아요, 진짜. 아,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여러분 이렇게 깊은 맛을 낼 수 있는 식품이 또 있을까요? 어쩌면 이 친구는 완전 식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단점 그 작은 거, 한두 개. 라면 너무 좋아. 얼마 전에 그 전현무 그 맛을 엄청 좋아해가지고 맛있는 식당을 둘이서 얘기하는데 형은 평생 좀 남자들끼리만 있으면 되게 유치한 대화거든요. 형 평생 하나만 먹을 수 있으면 뭐 먹을래요? 동시에 라면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라면. 라면 진짜 이 친구 김치라면. 김치라면으로 바뀌고 뭐 아주 그냥 말해보해. 말모. 언젠가 우리 황제파워가 공방 때 라면을 먹으면서 방송을 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진짜 이게 라면 기계 사가지고 저는 제가 다 대접하겠습니다. 라면을 먹으면서 방송할 수 있는 날이 오면은 오신 모든 분들께 라면을 대접 제가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문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토요일, 편안한 토요일 되고 계십니까? 오늘 2부 노래방 사장님의 힌트를 듣고 다 같이 노래를 불러보는 건 눈치 노래방 준비해놓고 있고요. 자두 대화가 필요해 듣고 바로 시작할게요.

0: 노래방 반주 죄송합니다. 노래방 반주만 듣고 어떤 노래인지 맞춰보는 코너 눈치 노래방 2부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필터 샤워기를 하나 들고 목청껏 노래를 쏟아내는 그런 코너인데요. 지금 이제 주말이어서 여러분들 이동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텐데 마침 잘 됐습니다. 우리 같이 노래를 불러보는 시간. 어차피 차에 계실 거 아니에요. 차에 많이 계실 거 아닙니까. 같이 불러보자고요. 자, 코너 설명해드릴게요. 노래방 정보나 반주를 듣고 노래 제목을 맞춰보는 코너인데 힌트 듣고 노래 제목 아시는 분들은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나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십시오. 자, 먼저 1차 힌트 나갑니다. 힌트는 다 노래방 사장님이 주실 거고요. 1차 힌트는 노래방 시작 화면 정보입니다. 자, 힌트 주세요.
1: 남성 A 메이저 작사 김창환 작곡 천성일.
0: 자, 90년대 가요계의 황금기를 이끈 두 분입니다. 김창환 천성일. 네, 특급 콜라보예요. 수많은 명곡들을 탄생시킨 주인공들인데 과연 추억을 소환할 어떤 명곡이 기다리고 있을지. 일단 남자 노래고 히트곡 제조기 두 분이 뭉쳤다. 자, 기대감을 품고 2차 힌트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힌트는 노래에 관한 힌트입니다. 힌트 주세요.
1: 일탈.
0: 일탈. 뭐 이제 생각나는 것들이 있죠. 그냥 아예 일탈.

팔이라는 노래가 노래 제목 이거 자우림 노래 아닙니까? 그죠? 자우림 생각나는데 자우림은 근데 모든 노래 거의 본인들이 맹그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뭔가 범상치 않습니다. 어디론가 뭔가 떠나는 느낌이죠. 일탈. 자 일단 다음 단계 마지막 힌트를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반주 힌트입니다. 반주 굵고 짧게 컴온!

아, 이 꽉 막힌 도심을 단숨에 박차고 나가게 만드는 바로 그 노래. 이 노래가 라디오에 울려 퍼지면 여름이 온 겁니다. 전주만 흘러나와도 온몸에 댄스 본능을 일깨우는 90년대 가요계의 절대강자 클론의 대표곡. 답답한 가슴을 뻥 뚫어주는 시원한 비트와 함께 룰루랄라 룰루랄라. 네, 코러스도 들렸죠. 여행을 떠나자고. 정말 올드스쿨의 진수를 보여주고요. 방금 들으신 노래방 반주 노래 제목을 아시는 분들은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나 고릴라 게시판으로 노래 제목을 보내주십시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마이크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는 거북이 빙고.

자, 눈치 노래방 다들 눈치껏 정답 맞추셨습니까? 오늘 눈치 노래방에 등장한 반주를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큐!

오늘 반주로 들어본 곡 바로 클론의 도시 탈출이었습니다. 꽉 막힌 답답함을 단숨에 뚫어버리는 이 시원한 비트, 반주를 들으면서도 그들의 춤이 생각나 버리죠. 네, 떠나요 이 부분이 그 머리 삭스러 올리면서 떠나요 푸른 배대로. 네, 이거 그냥 학교에서 많이들 따라했죠. 자, 일단 주체 못할 흥과 텐션을 싹싹 긁어 모아가지고 스트레스를 확 한 방에 날려버려. 정말 이 떼창을 하면 더 신나는 바로 이 노래. 간만에 이 떼창할 맛 나네요. 자, 제대로 한번 가보도록 하시죠. 자, 3926입니다. 출발.

여기까지. 이제 완벽했다. 눈치 노래방이 생긴 이후로 가장 깔끔하고 완벽했다. 클론 노래. 거대한 가창력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저 술을 먹고 우리가 기분이 좋았을 때 발음이 꼬여도 상관없어요. 이 노래는 그냥 흥과 텐션만 있으면 된다. 너무 좋았다. 별로 힘들지도 않았다. 자, 오늘 클론의 도시탈출 불러봤고요. 2534님 어렸을 때 운동회에서 이 노래 들었던 게 갱렬한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만국기에 맞춰 울려 퍼지던 이 비트에 심장이 겁나 뛰었죠. 아이들도 겁나게 좋아할 만한 그런 노래죠. 김태현님, 지금 고속도로 한복판인데 차가 꽉 막혔어요. 온몸에 클론 세포가 깨어난다. 빵디 제발 날 꺼내줘. 아무래도 이 더운 여름 여러분, 계곡이나 바다, 산, 들, 강 뭐 이런 곳으로 다들 놀러 다니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또 휴가 시즌 아닙니까? 애들 방학도 하고 해서 교통정체. 네, 저는 정체보다도 에어컨이 고장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여러분 어디 떠나실 때 에어컨 점검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장나는 순간 이제 가시밭길이 펼쳐집니다. 8843님 에어컨 켜고 이불 속으로 쏙 들어가는 게 진정한 도시 탈출이죠. 저는 이번 여름 휴가 4일 내내 집 밖으로 단 한 번도 안 나갔습니다. 훗. 얼굴 하얘졌겠네요. 축하드립니다. 8843님 사실 저도 제일 좋아합니다. 에어컨 시원하게 틀고 베개 베고 이불 속에 들어가 있는 거, 그게 짱입니다. 자, 정답 맞춰준 팡댕이들 중에 추첨했고요. 당첨자 명단은 황제파워 홈페이지 황제의 전당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도 노래방 반주 들고 와서 퀴즈도 풀고 다같이 노래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2부 마칠게요. 2부 끝곡은 키스 오브 라이프 Who is she? 1025님께서 신청해 주셨거든요. 틀어드릴게요.

0: NH농협생명과 함께하는 SBS 건강 캠페인. 여름을 한 글자로 말한다면 바로 열이죠. 열사병 같은 온열질환도 뜨거운 열 때문에 생기는데요. 건강하다고 가볍게 여겨선 안 됩니다. 누구나 조심해야 하죠. 볕이 뜨거운 날 어지럽거나 두통, 메스꺼움이 느껴진다면 하던 일을 멈추고 시원한 곳에서 쉬어주고요. 폭염특보가 있는 날엔 정오부터 오후 5시 사이 야외 활동을 피해주세요. 또 갈증이 나지 않아도 물을 자주 마시는 습관, 여름 건강엔 필수라는 것도 잊지 마세요. SBS 건강 캠페인, 평생을 든든하게 일상을 건강하게는 사랑받는 평생보험 NH농협생명과 함께합니다.
1: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역함?
2: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2: 그럼 몽잘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1: 헐, 몽잘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0: 근거중심 라이프케어 몽잘.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와우 스티커 전단지 명함 다 있어. Yeah.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프레스가 정답. 요즘 닥치 어디,
4: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인쇄는 와우 프레스. 네가 좋아,
5: 네가 좋아, 네가 예뻐서 좋아. 사실은 말이야, 그냥 뮤직 투나잇는 너라서 좋아. 좋아 죽겠어. 오늘 밤에도 놀러 올 거지? 8시 5분 매일 기다릴 거야. 좋아.

0: 2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2: 어제는 비가 오더니 오늘은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이 중요한데.
3: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자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배수구, 시설물, 기계장비 결속 상태 등 안전점검 실시. 침수 붕괴 위험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2: 여름철 재해 예방 수칙으로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산재 위험 상황은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세요.
3: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0: FM 황제 파워.
1: 오늘 꼭 필요한 선곡 전화로 주문 주시면 저희가 쏴드립니다. 드디어 신청곡 받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이곰이에요. 얼마 전 저희 아들 18살인데요. 그 앞으로 우편물이 도착한 거예요. 이게 뭐지? 하고 살짝 열어보았더니 아 글쎄 생애 첫 주민등록증 발급 안내 우편인 거 있죠. 엊그제까지만 해도 제 손 꼭 잡고 다니던 아이였는데 벌써 민증을 만들 나이가 됐다는 거예요. 와 시간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우리 아들 반응은요? 민증이 생기면 이제 진짜 어른이라며 입가에 미소가 한가득인 거 있죠. 얼마 전에는 아클릭스건 파손으로 수술하고 깁스까지는 해야 했었는데 엄마 아빠 손길 없이 혼자 병원에서 씩씩하게 생활하는 걸 보며 정말 더 컸구나 싶었네요. 우리 아들 한이야 멋진 어른이 되어가는 첫걸음 잘 떼보자. 민증 발급 기념으로 맛있는 거 사줄게. 사랑해. 신청곡은 한혜 문세윤의 비행기 신청해보아요.

0: 자, 오늘은 환희곰님의 신청곡 한해 문세윤 추 비행기 듣고 오셨습니다. 항상 이 노래를 소개할 때 추씨가 빠져 가장 중요한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추씨가 빠져가지고 추를 뺀다면 글쎄 아마 날지도 못하지 않았을까 이 비행기는 라는 생각이 듭니다. 꼭 추를 넣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아 고등학교 2학년 때 첫 주민등록증을 받은 우리 조카는 어떨까요 기분이? 저도 첫 주민등록증 받았을 때 약간 뭔가 좀 싱숭생숭했던 것 같은데 우리 때가 비닐이었나요? 그죠? 코팅지였죠? 슬프다. 지금 애들 플라스틱으로 바뀌었죠? 우리 여러분 주민등록증이 비닐이었던 시대 아세요? 그 코팅돼가지고 그래서 삼촌들 거 그러니까 제 나이 또래의 삼촌이라고 부르면은 이제 몇 년생이야? 70년대 초반 생 정도 되겠죠. 그분들의 주민등록증 보면은 아직도 갖고 계신 분이 있을런가 모르겠네요. 갱신하면서 플라스틱으로 아마 거의 다 바꾸셨을 텐데 근데 집에 갖고 계신 분 계시지 않을까요? 그 코팅지로 아 그때 보면은 막 그 코팅 잘못돼가지고 이름 잉크 번져있고 그게 막 물에 젖어가지고 주민등록번호 막 번져있고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았고 그 비닐 주민등록증 진짜 좀 낭만 있었는데 코팅지 주민등록증 지갑 한 켠에 꾸깃꾸깃 돼 있고 네 어른들만 가지고 다니는 이름 한자로 딱 써져가지고 네 우리 일단 조카 주민등록증 받은 거 너무 축하하고 이제 슬슬 어른이 될 준비를 아직 2년 남았어요. 우리 조카 2년 남았습니다. 2년 후에는 어른이다. 한번 그래서 어른이 되면 꼭 알바를 하면서 직접 돈도 벌어봐라. 그리고 너가 쓰고 싶은 것도 그 돈으로 다 써봐라. 부모님 허락 안 맞고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축하해요. 여기까지 만나보겠습니다. 자, 3부 토요일 코너 제목은 몰라 준비되어 있고요. 광고 듣고 와서 바로 출발합니다. 광고 까꿍.
1: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2: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3: 272개의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4: 케어 원해요?
5: 케어 원해요.
4: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5: 케어 원해요.
4: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5: 케어 원해요.
4: 1577-1199 검색창에 케어 원.
6: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7: 1533-1566 세라하임.
8: 어디까지 가시나요?
9: 살아서 장까지요.
8: 혹시 닥터 캡슐 천?
10: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9: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10: 닥터 캡슐
9: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11: 숙면 연구 35년 흡표의 기술은 한판의 기술. 구들장과 황토판에 한약재까지 한판으로 착. 흑침대에 흡표가 붙으면 잠의 기술이 달라집니다.
12: 이러니 잠이 안 올 수 있나.
13: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4: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15: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16: 롯데캐슬 랜드마크의 기준을 바꾸다.
17: 7호선 상동역 초역세권 선우학군의 중심 단지 내 수영장까지

0: 49층 1859세대에서 누리는 완벽을 넘어선 압도적인 완성.
1: 상동역 롯데캐슬 시그니처. 분양문의 1551-3555. 롯데건설.
2: 아휴, 애써 뽑은 인재가 금방 떠난다면?
3: 첫날은 환영, 그 다음은 알아서.
4: 온보딩으로 인재가 머물고 성장하도록 에버 웰커밍. AI로 준비하고 모바일로 관리하는 간편한 온보딩. 온보딩이 잘 돼야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에버 웰커밍. 영리만 소프트랩.
5: 황재성의 황제파워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충남 아산시 농협에서 밥맛부터 다른 아산 맑은 쌀 10kg. 진짜 치맥 전문점 전설의 치킨에서 치킨 교환권.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각질의 고수 한방아라한수에서 묵은 각질 벗기는 필링젤 세트를 드립니다.
6: 언제 변합시오. Let's go. 오후 4시 파워FM 107.7MHz 황재성의 황제파워. 널 좋아해.

그래요. 가수 이름, 장르, 언제 발표했는지까지 다 알아요. 그런데 제목만 몰라. 알 수가 없어. 도대체 사랑이 어떤 거길래 나만을 아껴주네. 가수 이름은 제가 알려드리지만 노래 제목은 절대 알려드리지 않습니다. 소개를 아예 안 해요. 제목은 몰라 시작합니다. 노래 제목은 아예 알려드리지 않는 코너. 여러분들이 그 제목을 맞춰야 하는 코너입니다. 자, 지금부터 노래를 두 곡씩 연달아 틀어드릴 텐데 노래 제목 두 개를 순서대로 이어서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나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순서대로 제발 이어서 보내달라. 자, 황제파워 홈페이지 선곡표를 보시면 또 실시간으로 노래 제목이 나가요. 그거 보고 베껴도 네, 저희가 정답 처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제목을 모르는 노래 두 곡. 하현상과 장기하의 노래로 준비했습니다. 근데 제목은 몰라.

매일 밤 머리끝까지 술이 올라 엉엉엉엉 울 기력이나 정신 머리가 전혀 없이 나는 침대로 직진. 그러나 잠이 들어버리기 직전 먹임없이 네 냄새가 진동. 정신은 번쩍 그 많고 많았던 밤들이 와르르르르르르 억장을 무너뜨리는 날들이 절대로 안 끝날 줄 알았더니 목이 늘어나

제목을 모르는 두 곡의 노래 연달아 들었습니다. 정답은 라디오 라디오 빠지기는 빠지더라였습니다. 하현상의 라디오 라디오, 장기하와 얼굴들의 빠지기는 빠지더라. 자, 장기하 얼굴들 노래에서 냄새가 빠진다, 요 의미로 제목을 썼지만 저는 무언가에 빠지다, 무언가에 반하다 이런 의미로 한번 풀어봤는데, 이걸로 그 세탁기 광고도 찍지 않았습니까? 네, 때가 빠지기는 빠지더라. 네, 기억이 납니다. 자, 여러분들도 무언가에 빠져본 경험들 다 있을 거예요. 사랑, 게임, 만화, 야식, 드라마, 친구, 주식, 운동화, 티셔츠 등등등등. 세상에 진짜 빠질만한 게 엄청 많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좀 건강을 위해서 라디오에 한번 빠져보는 건 어떨까. 정신적인 건강과 힐링, 그리고 조금 더 과장해서 뇌 마사지까지 해준다 라는 말씀. 무해하고 신나고 얼마나 좋은 컨텐츠입니까. 자, 두 번째 제목을 모르는 노래 두 곡 나갑니다. 오마이걸과 써니힐의 노래로 준비했거든요. 근데 제목은 몰라

자, 제목은 몰라 하고 있고요. 제목을 모르는 두 곡의 노래를 들었습니다. 정답 공개합니다. 번지 두근두근이었습니다. 오마이걸의 번지, 써니힐의 두근두근 두 곡을 듣고 왔고요. 여러분 혹시 번지 점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아, 저희 이거 너무 무섭습니다. 번지 점프. 짚라인까지는 어떻게 극복을 좀 해봤는데 번지는 진짜 이거 안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얼마 전에는 스카이다이빙 관련 문자도 왔죠. 스카이다이빙 대 번지점프 뭐가 더 두근두근일까요? 스카이다이빙 아니요, 그러니까 스카이다이빙은 너무 높아서 오히려 근데 번지점프는 너무 눈으로 바닥이 보이니까 와 상상이 안 갑니다. 아니 상상하기도 싫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몰라 노래 제목을 잘 이어주신 분들 중에 추첨했고요. 당첨자 명단은 황제파워 홈페이지 황제의 전당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내가 당첨됐나 안 됐나 확인하러 들어가서 확인하고 있으면 선물 가져가시면 됩니다. 자, 연결하면 묘하게 어울리는 노래 제목들 문자로 많이 제보도 해주시고요. 저는 4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봐요.

0: 여러분 왔어요. 퇴근 시간이 왔어요. 얼른 얼른 짐 싸고 집에 갈 준비하세요.
1: 남은 일은 내일 하면 돼요.
0: 퇴근길에 그냥 가면 안 돼요. 매일 저녁 6시 박소현의 러브게임 꼭 들어야 돼요.
2: 박소현의 러브게임 잠깐만요.
1: 나 너무 설레요.
3: 쇼리 실라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지금까지 반도체 클러스터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마침내 세계가 주목하는 SK하이닉스가 온다. 반도체 메가시티에 일렬에 산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동일하이빌 파크밸리. 8월 오픈 예정. 1533-0589 주식회사 동일토건.
2: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3: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4: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5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5: 생활정보. 아이들이 장난치며 놀릴 때 하는 말, 얼레리 꼴레리. 이 말이 사실 표준어가 아니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표준어는 알

0: 알라리 깔라리인데요. 어떻게 생겨난 말일까요? 이 말은 조선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조선 후기에는 돈으로 관직을 사 어린 나이에 원님이 되는 일도 있었는데요. 이를 못마땅하게 여긴 사람들이 철없는 어린 사또를 아이나리라고 놀려불러 알라리가 되었고요. 여기에 별뜻 없이 은유를 맞춘 깔라리가 더해져 알라리 깔라리, 그리고 지금의 얼레리 꼴레리가 됐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주고받던 장난말에도 몰랐던 옛 이야기가 숨어 있었네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윤현진이었습니다.
1: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2: 아빠, 너네 잘하고 싶은 라디오 있으면 얼마든지. 응, 괜찮아. 왜냐면 나는 황재성의 황제파워가 있어서 한 게 부럽지가 않아. 파워 FM 오후 4시 할 거야. 황재성의 황제파워. 너네 잘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난 괜찮아. 황재성의 황제파워가 있어서 전혀 부럽지가 않아. 난 6시에 갈 때 진행시켜.

0: 아니야? 화사도 찾는 유산균은 CJ 유산균이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니까 장 건강, 피부 건강, 다이어트까지 이제 원하는 기능성 유산균을 선택해 바이오 CJ 바이오코어 건강기능식품 적절한 운동 식이조절과 함께 섭취하세요.
1: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에 닥터피에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에 닥터피에
1: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2: 안녕하세요 Walk it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Walk it 안전화
1: Walk it, Walk it 안전화
3: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4: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6: 황재성의 황제 파워
7: 일주일치 이 코너 노래를 다 미리 선곡해놨어요. 노래를 사연에 갖다 붙일 거예요. 2026년 8월 8일 주간 황재성

0: 오늘도 사연 주신 분이 입장하고 계십니다. 습도에 머리가 쫙 가라앉아서 들어오시는데요. 아, 물에 한번 담갔다 오신 줄 알았습니다. 네, 사연 받았습니다. 8052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쌍디, 육아에 지친 남편이 어제 저녁에 맥주 한 캔만 하겠다더라고요. 평소 술이 약한 사람이라
1: 그래, 그 정도야 뭐
0: 했는데 웬걸요? 맥주 한 캔 마시고 스르르 잠들어서는 오늘 아침 10시까지 못 일어나는 겁니다. 쌍디, 아니 맥주 한 캔이 이렇게 강력한 건가요? 새벽에 아기가 목이 터져라 울어도 모르고 혼자 아주 평화롭게 주무시더라고요. 저는 밤새 육아전쟁 치르느라 아주 죽는 줄 알았는데요. 여보, 이제 맥주는 없는 거야. 다음엔 맥주 뚜껑 열기 전에 내 뚜껑부터 열릴 거야. 네, 오늘은 알스 남편과 살고 있는 8052님의 사연 소개해드렸습니다. 이거 뭐 남일 같지 않네요. 술을 잘 하지 못하는 저로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이거 뭐 근데 이제 육아가 껴있어서 이게 이제 평소라면은 술 먹고 뭐 늦게 일어나면 주말에 그럴 수도 있겠다. 네, 하지만 육아가 껴있으면 공동육아면은 이제 문제가 또 달라.

아시죠? 우리 팔공오이님 노여움을 조금만 푸시고, 네. 번갈아 가면서 두 분이서 그냥 날 정해서 한 명이 한 캔 하고 이렇게 자고 일어나고 푹 자고 일어나고 이런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꼭 같은 시간에 일어나가지고 하는 것도 좋은데 사실 제일 효율적인 거는 한 번씩 돌아가면서 네, 불침번을 서는 것이 가장 좋다라는 말씀. 자, 오늘 제가 선곡한 노래는 소호대의 사랑 그리고 추억. 그렇죠. 이 모든 것들이 나중에 돌아보면 사랑 그리고 추억이 되죠. 네, 두 분의 가정에 평화가 깃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소호대 사랑 그리고 추억 들려드릴게요.

당신의 휴일을 월요일에 불태워라. 휴일엔 더 신나다. Ladies and gentlemen, Mother, Father, Gentlemen, 따따따라따따따따따. Welcome to world.

토요일에 함께하는 월드페 기분 좋게 아나 탄산음료 한 캔 들고 살랑살랑 춤추면서 들어오십시오. 둠칫둠칫 아메리칸 스타일로 음료 들고

0: 월요일 밤에도 출발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퀴즈를 들고 왔습니다. 최근에 제가 얻은 정보입니다. 아이에게 이 동화처럼 존댓말을 쓰는 화법 있죠?
1: 밥 먹었어요?
0: 아, 그럴 거예요. 과연 이 말투, 아이 교육에

2536님 진짜 내가 했지만 김치찜 너무 맛있다. 오늘 공깃밥 3공기 클리어 예정스. 아 이거 김치찜 이거 목살이랑 같이 찌면은 이거 답 안 나오는데 그럼 폭식하게 되는데 나도 먹고 싶지 않니? 김유주님께서 아주 좋은 문자를 보내줬습니다. 빵디 빵댕 여러분 잠시 스트레칭 타임이 있겠습니다. 허리랑 거북목 피세요. 자 기지개 이제 토요일 가고 있어. 너무 시원하죠? 8962님 시장에서 오랜만에 장을 봤는데 할머니들이 덤을 많이 주셨어요.

0: 한 통 사서 잘 잘라서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정말 뿌듯합니다.
1: 아, 이거 진짜 행복이죠. 수박이 아주 커다란 이 글라스 안에 들어있어가지고 큐브로 잘라진 그 수박 포크로 찹찹찹 찍어가지고 먹으면, 그리고 또 남은 거 또 냉장고에 넣어놓고 너무 맛있지 않니?

옆 동네 새로운 수영장 문 열었대서 원정 수영관 미데이 물 좋기를. 자, 이분 은호님. 네, 여기 수영장에 수영만 하러 다니십시오. 알았디? 아니지, 솔로면 혹시 모르지 거기서 사랑이 찾아올지. 자, 혹시 그 썸녀와 혹시 썸남과 전화를 하다가 전화가 오면은 꼭 전화 받으세요. 그래서 틀어드립니다. 억지로 엮어봤어요. 미나 전화 받아. 퀴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얻은 정보입니다. 아이에게 동화처럼 존댓말을 쓰는 말도 그랬어요? 밥 먹었어요? 이런 존댓말을 쓰는 화법 과연 아이 교육에 좋을까요 나쁠까요? 주관식이에요.

다음 곡은 본격적으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님 나와주세요. 싸이 라인업 토요일 월미패 마무리해버리겠습니다. 출발.

배선이 초등학교 2학년 딸 책 좀 읽자니까 아주 도망다니네요. 노는 게 제일 좋은가 봐요. 누굴 닮았을까? 자, 제가 방금 이름 읽어드렸죠. 혜선님, 최혜선님, 최혜선님 닮았습니다. 유남생.

헤어질 때 눈인사만 해. 아셨죠? 김태웅의 선곡 두 조십니다. 두 조 느낌 조.

드러났습니다. 애들 힘 빼놓고 일찍 재워버리셔요. 일찍 재우시고 남편분이랑 둘이 시간을 보내세요. 여기까지 월미터 끝. 자, 퀴즈 정답 발표해드리겠습니다. 아이에게 존댓말을 쓰는 이 화법, 교육에 좋을까 나쁠까? 정답 나쁘다였습니다. 자, 이번 한 주 동안 덥다 너무 덥다, 이게 말이 돼? 이게 뭐야 라는 말을 한 100만 번 이상은 한 것 같습니다. 다들 비슷한 한 주를 보내셨을 것 같은데, 여러분 진심으로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 꼭 물 잘 챙겨 드십시오. 진짜 쓰러집니다. 저 앉았다가 일어났는데 현기증 나더라고요. 이제 처음 겪어봤는데, 와. 그리고 또 막 친구들끼리 낮술, 얘들아 낮술 먹자, 낮술 하시는 분들 진짜 조심하십시오. 와, 이렇게 막 후덥지근하면은 막 올라오더라고요. 며칠 전에 제가 해봤다고요. 자, 남은 하루도 신나게 마시고 행복하게 신맛탱 하시고, 주말 네 토요일이니깨니 아무런 걱정하지 말고 잘 보내십시오. 오늘 끝곡 최성원 제주도의 푸른밤 준비했습니다. 이거 들으면서 우리 같이 퇴근하자고요. 여기까지 끝.

0: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탁구 국가대표 신유빈입니다. 경기에서 졌다고 생각한 순간 제가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이 된 국민들의 응원처럼 과중한 부채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새 출발 기금이 응원합니다. 원금과 이자 감면, 상환 연장과 추심 중단 등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을 지원하고 취업, 재창업 교육을 이수한 분들에겐 추가 원금 감면까지 끝이 아닌 시작, 새 출발 기금 1660-1378로 지금 신청하세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1: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에드피아.
3: 하이 올리디아. 나다운 게 좋으니까, 자연스러운 게 좋으니까, 자연스러움을 바라는 당신을 위해 코 입술 주름 개선을 위한 PLLA 성분 필러 올리디아. 나답게 자연스럽게 올리디아.
4: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5: 신차 선팅할 땐 어디?
6: 선팅은 어버브.
5: 어버브 선팅. 열차단은 확실하게, 신성은 탁월하게.
6: 어버브 선팅 할 때는
5: 프리미엄 선팅 필름 시공 시 2년 후 무료 재시공. 프리미엄 선팅.
6: 어버브 선팅.
7: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아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2: 세라하임 안녕하세요.
3: 이세영,
4: 정용화,
5: 도겸,
6: 최애나입니다.
3: 죽음의 문턱 앞에서 평범한 연애를 포기해야 했던 청춘들.
4: 다시 주어진 오늘, 청춘들은 어떤 사랑을 꿈꾸고 있을까요?
5: 삶의 끝을 마주했던 청춘들의 세상에서 가장 간절한 연애 기록.
6: SBS 내 남은 연애는 매주 월요일 밤 10시에 방송됩니다.
7: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탁구 국가대표 신유빈입니다. 경기에서 졌다고 생각한 순간 제가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이 된 국민들의 응원처럼 과중한 부채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새출발기금이 응원합니다. 원금과 이자 감면, 상환 연장과 추심 중단 등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을 지원하고 취업, 재창업 교육을 이수한 분들에겐 추가 원금 감면까지 끝이 아닌 시작 새출발기금 1660-1378로 지금 신청하세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8: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9: 샤브샤브 봄나마, 샤브샤브 봄나마,
8: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나마
10: 건강한 한 끼 샤브샤브 봄나마에서 정식을 알려드립니다.

팔팔 끓는 아스팔트, 잃어버린 팔팔함, 이런 게 떠오른다면 지친 거죠. 긴 여름에 오늘은 8월 8일 남은 시간만이라도 숫자처럼 팔팔해져 봅시다.

어반자카파 기분 좋은 날 박소현의 러브게임 8월 8일 토요일 첫 곡이었습니다. 저는 라디오계의 소나무 라송 DJ 박소현이고요. 2044님이 언니 88 하니까 생각났어요. 나 가스불에 뭐 올려놨는데 어머어머어머 끄셨죠? 아유, 이 더운 여름에 또 뭘 또 해 드시려고 예, 불을 또 켜셨네요. 예, 이거 큰일 납니다. 예, 제가 오늘 88로 시작을 해봤는데 오늘이 8월 8일이라 포도데이래요. 숫자 8 모양이 포도랑 닮아가지고 그 포도송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 송이 포도 같다고 그러고 보니까 또 여름하면 포도의 계절인데 수박, 복숭아 많이 드신 분들은 또 포도의 계절이니까 포도도 많이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2부에는 러브게임의 법칙 주간베스트 함께합니다. 지난주 읽어드린 여러분의 러브스토리 중에 최고의 사연을 다시 한번 들어보고요. 3, 4부에는 과거와 현재를 넘나드는 차트쇼 금주의 인기가요 탑10 이어집니다.

0: 아, 기대해 주세요. 잠깐만요.
1: 클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3: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4: 세라하임.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5: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6: 안전화.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에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에 닥터피에.
1: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2: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3: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4: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6: 아휴, 애써 뽑은 인재가 금방 떠난다면?
7: 첫날은 환영, 그 다음은 알아서.
8: 온보딩으로 인재가 머물고 성장하도록 에버 웰커밍! AI로 준비하고 모바일로 관리하는 간편한 온보딩! 온보딩이 잘 돼야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에버 웰커밍! 영리한 소프트랩!

제이레빗 응원 이어드렸습니다. 지금 어디서 뭐 하면서 방송 듣고 계신지 또 오늘 하루는 어떤 하루를 보내셨는지 문자 주세요.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열려 있습니다. 오늘 저녁은 삼계탕입니다. 회사에 저만 출근했는데 하루 종일 엄청 바빠서 퇴근할 때 되니 멘탈이 나가더라고요. 10분 정도 멍때리다가 저녁 먹으러 왔네요. 내일도 혼자 오후 근무하는데 힘낼 수 있게 응원해 주세요. 5179님 응원이란 곡이 도움이 좀 되셨나요? 인증샷이 왔는데 삼계탕이 정말 보양식이란 느낌이 확 옵니다. 예, 요즘 같은 날씨에 잘 챙겨 드셔야 돼요. 예, 체력 보충해 주셔야 됩니다. 이 삼계탕 잘 드시고 삼계탕 파워로 내일도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선물 갈 거예요. 중1 딸이 미국 메릴랜드로 1년간 어학연수를 떠났는데요. 서유라, 엄마가 많이 사랑하고 잘 지내고 건강히 있다가 만나자. 신청곡은 우리 딸이 좋아하는 보이넥스도어의 있잖아 신청합니다. 9958님. 요즘에는 유학생들이 엄청 많은데요. 뭐 멀리서 듣고 있지만 고릴라로는 다 통합니다. 그래서 딸이 예, 미국 메릴랜드 멀리 있지만 고릴라를 통해서 엄마의 마음을 예, 꼭 알길 바랄게요. 신청하신 곡 보이넥스도어 있잖아 이어집니다.

김진표, 김진호가 함께한 로맨틱 겨울 2995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주방에서 저녁 준비 중인데 땀이 비 오듯 쏟아져요. 라송, 겨울 노래 들으며 잠시나마 땀 좀 식히고 싶어요. 진짜 너무 더우니까 이렇게 로맨틱 겨울이 한여름에 나갑니다, 여러분. 예, 뭐 핑클의 화이트도 한여름에 나가고 예, 그렇게 되더라고요. 올 여름에는 특히 많은 분들이 또 겨울 음악을 신청해 주고 계십니다. 배달일 하는데 날씨 때문에 죽을 것 같아요. 엉덩이에 땀띠가 엄청납니다. 황인성님. 야, 이거 여름에 여러분 뭐 땀띠도 그렇고 뭐 중간에 뭐 어지럼증, 뭐 구토 이렇게 이 온열 질환 엄청 많아서 막 응급실에 지금 환자들이 엄청 많잖아요. 아스팔트 열기에 자외선 또 장난 아닌데 쿨링 용품 여러분 잘 나오니까 꼭 구비하시고 물 많이 드시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황인성님께 선물 가고요. 이창섭 한 번 더 이별 이어집니다.

0: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하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정수기는 버튼 하나만 눌러도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물 한 잔을 만들 때 생각보다 많은 물이 필요합니다. 정수기 필터 청소와 여과 과정에서 우리가 마시는 양보다 더 많은 물이 생활용수로 흘러가는 건데요. 이 보이지 않는 물까지 생각한다면 물 한 잔도 끝까지 비우는 작은 습관이 필요합니다. 매일 마시는 깨끗한 물 한 잔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물은 마실 만큼만 받아서 남김없이 마셔야겠습니다.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합니다.
1: 두피부터 복부까지 스트레스 리셋!
2: 자비니 스타, 국민 스타 자비니 모두의 스타 두피 탈모 복부 관리 자비니 스타, 부담 없는 헤드 스타
1: 싹 관리했더니 자비니. 혈색이 싹 도네
2: 스타, 자비니 스타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5: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4: 필립스 멀티탭

0: 퍼플렉스. 변색, 곰팡이 걱정 덜어주는 인테리어의 완성. 퍼플렉스. 프리미엄 타일 줄눈 퍼플렉스가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SBS 생활정보.
2: 동의보감에 기록되어 있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성이 평하고 맛이 달며 독이 없으니 위의 기운을 고르게 하고 속을 따뜻하게 해 설사를 먹게 하며 기운을 돋우고 번열을 없앤다. 늦게 거둔 백미가 더욱 좋다. 바로 쌀에 대한 기록인데요. 예로부터 쌀은 소화기 질환을 가진 허약한 체질의 환자에게 훌륭한 식이요법이자 약재로 여겨졌습니다. 실제로 쌀은 밀가루나 다른 곡류에 비해 소화 흡수율이 높고 속을 따뜻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해요. 특히 쌀을 곱게 갈고 우유를 넣어 끓인 타락죽은 수락관이 아닌 내의원에서 직접 만들어 왕에게 올렸다니까요. 쌀은 단순한 주식이 아니라 그 자체로 보약과도 같은 귀한 식재료인 셈입니다.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게임의 법칙 주간 베스트.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저녁 6시 30분이면 어김없이 찾아갑니다. 여러분의 리얼 러브 스토리를 읽어드려요. 러브 게임의 법칙이라고요. 그 중에 최고의 감동을 준 베스트 사연을 꼽아봅니다. 지난주 7월 27일 월요일부터 7월 31일 금요일까지 방송된 사연 가운데 최고의 러브 스토리는 무엇이었을지 사연으로 다시 만나볼게요.

0: 20대 때부터 저는 비혼과 딩크를 외치고 다녔습니다. 연애? 재미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30대를 접어들면서 인생의 암흑기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사는 것 자체가 재미가 없었죠. 그러던 어느 여름날 친언니처럼 지내는 새 언니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가씨 소개팅해! 거절을 했지만 이대로는 안 된다고 새로운 사람이라도 만나보라며 하도 말해서 그래서 연락처만 주고받았습니다. 얼마나 관심이 없었냐면 이름 석자 말고는 직업도 나이도 모르고 사진 한 장 보질 않았죠. 근데 상대도 마찬가지였을까요? 열흘이 지나도록 연락이 없더라고요. 그냥 흐지부지 되나 보다 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떴습니다. 여보세요?
1: 아, 안녕하세요. 연락이 좀 늦었습니다. 좀 바쁜 시기였거든요. 저희 한번 만나야죠.
0: 네? 아, 네.
1: 이번 주 주말 어떠세요?
0: 좋아요.
1: 댁이 어디시죠? 그쪽으로 가겠습니다.
0: 아, 여기 좀 먼데? 남양주인데요.
1: 아, 좋습니다. 장소 골라서 알려주세요. 그럼 주말에 뵙겠습니다.
0: 그의 추진력에 뭔가 홀린 기분이었고 일단은 만나서 나는 결혼할 생각이 없다 말하고 정리를 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약속 당일, 약속 시간 20분 전 그에게 전화가 왔죠.
1: 죄송하지만 집에서 좀 늦게 나와주시겠어요? 차가 막혀서 좀 늦을 것 같습니다. 한 시간쯤 뒤에 뵙죠?
0: 네? 네. 사실 저는 이미 약속 장소에 와 있었거든요. 그리고 한 시간 뒤. 이거 어쩌죠? 차가 정말 많이 밀립니다. 저 죄송한데 한 시간만 더 있다가 나오시겠어요? 아니 도대체 어디서 오길래 아무리 막혀도 그렇지 남양주까지 2시간이나 걸릴 일인가?
2: 따져 묻고 싶었지만 어차피 거절하려고 만나는 건데 기다리자 만나서 정중히 거절하고 집에 가서 쉬자 그런 마음으로 있었습니다. 커피를 석 잔씩이나 마시면서요. 그렇게 다시 한 시간이 지난 뒤
3: 아이고 혹시 자 소개팅 마시시지요?
0: 네 안녕하세요.
2: 드디어 나타난 그의 첫인상은 사실 좀 놀랍고 무서웠습니다. 엄청나게 큰 키와 덩치, 반팔 아래로 슬쩍 보이는 타투, 여기에 나보다 훨씬 긴 장발의 헤어스타일까지.
3: 아이고 늦어서 아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좀 멀리 삽니다. 아이고, 상주에서 왔거든요. 아, 네. 에? 상주? 상주요? 경상북도 상주요? 아니, 그럼 지금 상주에서 여기 남양주까지 온 거예요? 예. 아이고, 물어보지 않으셔서 이제 만나서 말씀드리려고 했죠. 아, 저 농사 짓습니다. 귀농 5년 차 농부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음 말을 예측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고 그래서 재밌었습니다. 그는 청주에서 회사 생활을 하다 포도 농사를 짓기 위해 귀농을 했고 아직 수확을 네 번밖에 안 해본 초보 농부지만 정말 즐겁고 행복하다고 했죠. 자기 일을 이야기하며 눈을 반짝이는 모습이 어찌나 매력적이던지 만나자마자 거절하고 집에 가겠다던 생각과는 달리 이렇게 멀리서 온 사람을 어떻게 바로 보내나 하는 마음도 들고 무엇보다 빨리 헤어지기가 싫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사실 저는 결혼 생각이 없었습니다. 정말요? 아, 실은 저도 그런데 오늘은 왠지 늦게라도 꼭 와야 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잘 온 것 같습니다. 심쿵. 결국 우린 같이 밥도 먹고 후식커피를 마시기 위해 두 번째 카페까지 갔고요. 그 다음 주말에 또 만났죠. 마치 동네 친구 만나듯 편하게. 그렇게 200km가 넘는 거리를 오가며 만남을 이어간 끝에 지금은 둘이 함께 포도도 키우고 우리의 아이까지 키우고 있습니다. 나만의 러브게임의 법칙. 저는 몰랐습니다. 내 인생의 짝이 경북 상주에서 포도 농사를 짓고 있을 줄은 또 몰랐습니다. 비혼주의였던 내가 우울하게 돌잔치를 준비하고 있을 줄은 사랑이 이렇게 좋은 거고 사는 게 이렇게도 즐거운 거였다니 포도송이처럼 주렁주렁 행복을 안겨준 이 남자를 평생 잘 가꾸며 살아가렵니다.

요조 허니 허니 베이비 이어드렸습니다. 지난주 러브게임의 법칙 주간 베스트는 7월 29일 수요일에 소개된 최창은 님의 러브스토리였습니다. 축하 축하. 8683 님이 상주사는 40대 모태 솔로입니다. 내님도 혹시 남양주에 있을까요? 이런 문자 주셨는데 이날 사연 읽어드리고 나서 상주, 남양주 부부들 문자가 많이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비혼주의였던 또 사연자님이 경북 상주까지 가서 야 포도랑 아이를 키울 정도면 남편도 또 굉장한 노력을 했겠죠. 문자로 사진도 보내주셨는데 막 거대한 이 장발의 남편과 너무 귀여운 아기 모습이었습니다. 새 가족 오래오래 행복하세요. 최창님께는 백화점 상품권 추가로 또 가고요. 여러분의 리얼 러브스토리 기다리고 있습니다. 박소현의 러브게임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러브게임의 법칙 클릭하시고 여러분의 러브스토리 편하게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코나 우리의 밤은 당신의 낮보다 아름답다.

0: 뉴진스 디토 이어드렸습니다. 박서현의 러브게임 함께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천?
3: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가나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5: 제조리 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6: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7: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6: 비다샵!
7: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6: 비다이렉트샵!
7: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6: SK 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

0: 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1: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2: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4: 르노 그랑콜레오스 하이브리드 이텍. 리터당 15.7km 동급 최고 수준 복합연비. 8월 한정 60일 반납 보장 프로그램으로 만나보세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구매 후 최소 30일부터 최대 60일 이내 반납 가능. 차량 반납 기본 조건 및 자격 운행 기간 등 자세한 사항은 르노 코리아 홈페이지 참조.
5: 르노.
6: 박소현의 러브게임 함께하고 있습니다. 나비효과 첫사랑 듣고요. 잠시 후 3, 4부에는 과거와 현재를 넘나드는 신개념 크로스차트 함께합니다. 금주의 인기가요 탑10 기대해 주세요.

0: 생산 라인에도 가스 감지기가 필요하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탄산음료를 만들고 보관하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사용되는데 무색 무취의 특성 때문에 누출 시 사람이 쉽게 알아챌 수 없지만 농도가 높아지면 중독을 일으키거나 질식 사고의 원인이 되는 위험한 가스인 만큼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서 이산화탄소 감지기를 설치해 지속적으로 농도를 측정해야 합니다. 안전은 대응이 아닌 준비. 현장에 꼭 맞는 가스 감지기를 갖췄을 때 조금도 설틈없는 완전한 안전을 만들 수 있습니다. SBS 가스 안전 캠페인은 안전을 완전하게 만드는 사람들, 가스 감지기 제조 기업 가스트론과 함께합니다.
1: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2: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1: 이응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2: 그럼 몽젤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대.
1: 헐, 몽젤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3: 근거중심 라이프케어 몽젤.
4: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와우 스티커 전단지 명함 다 있어.
5: Yeah.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프레스가 정답.
4: 요즘 닥치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6: 인쇄는 와우 프레스.
7: 네가 좋아, 네가 좋아, 네가 예뻐서 좋아.
8: 사실은 말이야, 그냥 뮤직 투나잇 듣는 너라서 좋아.
7: 좋아 죽겠어.
8: 오늘 밤에도 놀러 올 거지? 8시 5분 매일 기다릴 거야. 좋아.

0: 안내하고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19자 필리폼.
1: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2: 어제는 비가 오더니 오늘은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이 중요한데.
3: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자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배수구, 시설물, 기계장비 결속 상태 등 안전점검 실시. 침수 붕괴 위험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2: 여름철 재해 예방 수칙으로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산재 위험 상황은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세요.
3: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두근두근.

0: 취업이 잘 되는
1: 경복,
0: 잠재력을 전부 깔아
1: 경복,
0: 4호선 캠퍼스
2: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1: 경복대학교.
2: 수도권 대학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0: 볼빨간 사춘기 여름아 부탁해 리메이크 곡이었습니다. 잠시 후에는 금주의 인기가 탑10 함께합니다. 과거와 현재를 넘나드는 크로스 차트 기대해주세요. 잠깐만요.
1: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2: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3: 272개의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0: 탄탄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1: 케어 원해요?
2: 케어 원해요.
1: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2: 케어 원해요.
1: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2: 케어 원해요.
1: 1577-1199 검색창에 케어 원.
3: 최유라의 메디솔라 시대.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식사하셨나요? 나를 위한 한 끼 챙기기 정말 어려우시죠? 전문가들이 만든 영양 밸런스 식단 메디솔라와 함께해보세요. 저 최유라도 케어받는 똑똑한 맞춤 영양 식단은
2: 메디솔라.
4: 지긋지긋 무조맨
5: 티어실 원스야.
4: 딱 한 번만
5: 티어실 원스야.
4: 싹 한 번에
5: 티어실 원스야.
4: 무조맨
5: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바르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6: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0: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1: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0: 이게 바로 도시 NA를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2: 서울에서 왔습니다.
3: 경남서 왔어요.
2: 아따 반갑소이. 전라도에서 왔어라. 타 지역에서 대구 모빌리티 기업에 취업한 청년은 최대 1,200만 원 지원.
4: 취업하고 지원받고 성장하고 오오. 대구 잡고 쓰리고.
5: 대구 잡고 쓰리고. 9월 30일 마감.
6: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7: 과거와 현재를 넘나드는 신개념 크로스 차트 금주의 인기가요 탑 10. 추억의 가요 탑 10 노래들과 비교적 최근 SBS 인기가요의 노래를 크로스 차트로 연결합니다. 금주의 인기가요 탑 10. 오늘은요 1992년 그리고 2012년 크로스 차트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1992년으로 돌아가 볼게요. 1992년 8월 첫째 주 7위 곡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10년 전의 일기를 꺼내요 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의 3집이고요. 와, 이 당시 제가 학생 때였는데 당시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인기가 대단했습니다. 그 시절 최고 사랑받았던 신발 랜드로땡의 광고에도 출연을 했습니다. 10년 전의 일기를 꺼내요. 좀 더 들어볼게요.

오늘은 낡은 책상 서랍에서 10년이나 지난 일기를 꺼내어 들었지. 왜 그토록 많은 고민의 낱말들이 그 속을 가득 메우고 있는지. 그 오랜 기록들이 어두운 거미줄에 쌓여있는 동안, 물론 힘겨운 날들도 많았지만 가끔은 깜짝 놀랄 만큼 재미있는 일도 있었다고 생각을 해봐. 그래, 지금은 모두 힘겹다고 하겠지. 하지만 다가올 날들을 상상해보면 어떨까? 세상은 그렇게 어두운

이번에는 20년으로 넘어갑니다. 2012년 8월 첫째 주 7위 곡은 따스하게 봄의 향기로운 바람 첫사랑에 대한 그리움을 담은 곡입니다. 당시에 신인이었던 주니엘 씨 어쿠스틱 기타를 든 예, 그 풋풋한 모습 또 라이브도 너무너무 잘했던 기억이 납니다. 일라 일라가 7위 드라마 신사의 품격 OST로 사용되면서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주니엘 일라 일라

이어서 6위 소개합니다. 먼저 1992년입니다. 8월 첫째 주 6위 곡. 신승훈 우연히입니다. 이 코너에 신승훈 씨 노래도 참 많이 나오는데요. 그 유명한 보이지 않는 사랑이 타이틀이었던 2집, 그 2집의 후속곡입니다. 신승훈 씨가 이 노래를 통해서 처음으로 댄스를 선보였다는 우연히 들어볼게요.

과거와 현재를 넘나드는 신개념 크로스 차트 금주의 인기가요 탑10 다시 20년으로 넘어옵니다. 2012년이에요. 6위 곡 처진 달팽이 방구석 날라리입니다. 무한도전 서해안 고속도로 가요제에서 유재석, 이적 두 분이 결성한 그룹이에요. 처진 달팽이 2011년 압구정 날라리가 많은 화제를 모으며 2012년 후속곡으로 방구석 날라리를 발매하며 이곡 역시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방구석 날라리

0: 들어가 내민소.
1: 여보세요?
2: 여보세요.
1: 제동이냐?
2: 네, 형님. 형님 뭐합니까?
1: 뭐 그냥 있어.
2: 그럼 클럽 안 갈래요?

이번에는 1992년으로 가볼게요. 1992년 8월 첫째 주 5위는 이상우 오사라입니다. 과거 저의 연기 파트너예요. 저랑 이상우 씨랑 남녀 주인공을 했습니다. 베스트 극장 사랑의 인사라는 작품이었는데요. 사랑의 인사 안판석 감독님 작품이었습니다. 아, 정말 그때 어렸네요. 이상우 오사라 이어드려요.

이번에는 2012년으로 넘어오겠습니다. 2012년 5위 곡 만나볼게요. 티아라 데이바이데이가 5위입니다. 떠나간 연인을 향한 애절한 그리움을 담아낸 곡인데요. 최근에 갸루가 유행하면서 한국의 원조 가루라며 그 티아라의 스타일링이 다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곡이 소소하게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는데 르세라핌 채원씨가 커버한 영상이 엄청나게 큰 화제가 됐습니다. 김채원이 말아주는 그 2세대 감성 여러분 영상 꼭 보시기 바래요. 티아라 데이바이데이.

금주의 인기가요 탑10 이제 4위로 넘어갑니다. 1992년이에요. 8월 첫째 주 4위는 2503 프란다스의 개 만화 주제가를 리메이크한 곡입니다. 이 동심으로 돌아갈 시간이네요. 왠지 그 어릴 적에 만화 보면서 들을 때하고 느낌이 조금 다른 것 같기도 하고

안녕하세요. 영국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키팅 역을 맡은 연정훈입니다. 아카데미 각본상 수상 명작이 한국 초연 무대로 찾아옵니다. 시대를 초월한 감동을 만나보세요. 9월 13일까지 노을시어터 대학로 우리카드홀. 8세 이상 관람가. 쇼리실라!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작품 같은 집. CL스톤을 선택한 당신의 안목이 확신이 되는 순간.
2: 내 아이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함께 누리고 싶은 삶의 공간.
1: 흔들림 없는 프리미엄 주거의 새로운 기준.
2: CL스톤 우암건설이 함께합니다.

0: 국내 최초 동물복지 닭고기 참프레.
1: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2: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7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세요. 뮤지컬 배우 홍지민입니다. 주위에 고민이 있거나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우리는 같은 편이야 라는 말을 건넵니다. 같은 편, 내 편이라는 표현을 좋아하기도 하고 들을 때마다 기댈 곳이 있는 것 같아 위로와 응원을 전하고 싶을 때 그 말로 대신하곤 합니다. 행복도 내 편이야 란 말도 참 좋아하는데요. 여러분들도 지칠 땐 꼭 떠올려 보세요. 나를 아끼는 사람들도 다 내 편, 행복도 내 편이라는 걸요. 그 사실이 큰 버팀목이 되어줄 거예요. 지금까지 홍지민이었습니다.
1: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세상은 SBS와 함께합니다.
2: 과거와 현재를 넘나드는 신개념 크로스 차트 금주의 인기가요 탑10. 금주의 인기가요 탑10. 오늘은 1992년 그리고 2012년 크로스 차트 이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기습 추억의 퀴즈 나갑니다. 1992년 8월에

어떤 일이 있었나 보니까 지금으로부터 34년 전 이때 일산 신도시의 입주가 시작됐습니다. 일기 신도시였죠. 일산 분당 중동 평촌 3번 주택 200만 호 건설 이런 표가 있었고요. 여기서 퀴즈 나갑니다. 다음 중 일산 출신이 아닌 인물은 누구일까요? 1번 개그맨 유세윤, 2번 가수 RM, 3번 야구선수 이대호.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고릴라로 정답 보내주시면 추억의 바나나 우유가 선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금주 인기가요 탑10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이번에는 2012년이에요. 8월 첫째 주 4위 곡입니다. Girl. 버벌진트와 산체스가 함께한 충분히 예뻐입니다. 나쁜 남자에게 상처받은 여자를 위로하는 곡이에요. 자존감을 잃은 상대한테 너는 이미 충분히 예뻐, 이미 충분히 소중해 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예뻐 이어드려요. 고개 들어봐 화장이 이게 뭐야 그 손

다시 시간을 돌려서 1992년으로 갑니다. 1992년 8월 첫째 주 3위 곡입니다. 김현철 까만 치마를 입고, 김현철 씨 2집 앨범이고요. 당시 기사가 있습니다. 퓨전 재즈 오랜만에로 인기를 끌었던 김현철이 불의의 교통사고로 활동을 중단한 지 2년 만에 2집을 발표 관심을 끌고 있다. 곡 소개도 있는데요. 이 앨범에는 까만 치마를 입은 여성에 대한 느낌을 다룬 블루스, 까만 치마를 입고 등이 실려 있다. 바로 들어볼게요. 까만 치마를 입고.

과거와 현재를 넘나드는 신개념 크로스 차트 금주의 인기가요 탑10. 이번에는 2012년 3위 곡 만나볼게요. You feel like there's no way out. Love is the only way. 컴백과 동시에 모든 음원 사이트를 휩쓸었던 곡입니다. To Anyone, I Love You가 3위. 기존에 강렬했던 컨셉과는 좀 다르게 사랑의 애절함을 섞어냈습니다. 당시 산드라박 씨 그 반삭발 헤어 기억하시죠? I Love You 이어집니다.

드라마 질투 OST 유승범 질투입니다. 이 전주에 그 최수종 씨, 최진실 씨가 갑자기 막 달려가면서 와락, 예, 카메라 막 빙글빙글 돌고, 예, 이 대한민국 트렌디 드라마의 시초라고 불리는 드라마입니다. 예, 이 드라마가 그 시절 전국에 피자와 편의점을 보급시킨 주역이래요. 유승범 질투 이어집니다.

금주의 인기가요 탑10 다시 20년으로 넘어가 봅니다. 2012년 2위 곡 만나볼게요. Sista Loving You 2위입니다. 이 당시 여름 차트에서는 시스타를 뺄 수가 없습니다. 시스타 노래답게 Loving You 중독성 강한 후렴이 특징이고요. 하와이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 뮤직비디오 여러분 꼭 보셔요. 보기만 해도 시원해집니다. Loving You

금주의 인기가 탑10 드디어 대망의 1위들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먼저 1992년 8월 첫째 주 1위 곡은 이현우 꿈. 이 곡이 1위입니다. 당시에 랩 음악이 막 떠오르면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던 때였는데요. 1992년 8월 첫째 주 1위 곡 이현우 꿈 더 들어볼게요.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화사도 찾는 유산균은 CJ 바이오컴. 유산균이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니까 장 건강, 피부 건강, 다이어트까지 이제 원하는 기능성 유산균을 선택해 바이오. CJ 바이오코어. 건강기능식품 적절한 운동, 식이조절과 함께 섭취하세요.
2: 숙면연구 35년. 흑표의 기술은 한판의 기술. 구들장과 황토판에 한약재까지 한판으로 착! 흑침대에 흑표가 붙으면 잠의 기술이 달라집니다.
3: 이러니 잠이 안 올 수 있나.
4: 박서현의 러브게임.

에서 드리는 상품입니다.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맛있게 매운 실비김치, 맛과 건강을 한 번에 식사 후 한 병 혈당차 히핏, 한방비건 AWE에서 5초속잠 주름 개선 선물 세트, 미국 프리미엄 레스토닉 침대에서 아르망디 매트리스, 진짜 치맥 전문점 전설의 치킨에서 치킨 교환권, 주방 안심 솔루션 자연그램에서 과일 채소 세정제, 유럽산 명품 템포 티슈에서 한 칸만 딱 5겹 롤 휴지, 똑똑한 제로웰 에어닥터에서 세균 잡는 공기청정기, 발냄새의 근본 토키퍼에서 구리이온 향균 패드, 글로벌 뷰티 브랜드 실크에서 고주파 홈 디바이스, 진짜 명란김 원조 해맛에서 국산 원초 명란맛김 세트, 에몬스에서 리클라이너 소파를 드립니다. 박소현의 Love Game 금주의 인기가 탑10. 오늘은 1992년 그리고 2012년 크로스 차트 이어드렸습니다. 이제 단 한 곡만 남겨놓고 있는데요. 그 전에 기습 추억의 퀴즈 정답 발표합니다. 92년 8월에 첫 입주를 시작한 일산 신도시. 이 일산 출신이 아닌 인물은 유세윤, RM 이대호 선수 중에 정답은 3번 이대호 선수. 이대호 선수는 뭐 부산 야구 역사의 산증인이고요. RMC도 일산의 자랑이죠. 그 고양시 관광정보센터 벽에 벽화도 그려져 있는 예. 유세윤 씨는 태어나기는 서울에서 태어났는데 중고등학교 모두 일산에서 나왔는데 고양시에 큰 흔적을 남겼습니다. 바로 고양시 화정동 아파트 단지 이름을 직접 지었거든요. 당시 중학생이었는데 아파트 마을 이름 공모에 참여해서 당선이 됩니다. 달빛마을, 은빛마을, 마을, 별빛마을, 옥빛마을 이 이름들이 모두 유세윤 씨가 지은 이름입니다. 지금도 아파트 입구 머릿돌에 적혀 있어요. 백신중학교 2학년 유세윤 군이 응모안이 당선되어서 마을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음. 오, 대단하죠. 추억의 빠유 받으실 분은 선곡표에 올려둘게요. 박소현의 러브게임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선곡표 확인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단 한 곡 2012년 8월 첫째 주 1위 곡은 비스트 아름다운 밤이야이야입니다. 음악과 사랑 감수성이 깨어나는 밤을 테마로 했고요. 이 곡으로 비스트는 연말 가요 시상식에서 아티스트상을 수상하기도 합니다. 비스트의 아름다운 밤이야이야 들으면서 저는 인사드리고 내일 찾아올게요. 사랑합니다.

0: 인쇄 가능한
1: 서머네드피아.
0: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서머네드피아.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0: 국민 인쇄 서머네드피아.
3: 하이 올리디아. 자연스러움을 바라는 당신을 위해 코 입술 주름 개선을 위한 PLLA 성분 필러 올리디아. 지극히 나답게, 지극히 자연스럽게, 나답게 자연스럽게 올리디아.
4: 의료기기 광고 심의 필.
5: 신차 선택할 땐 어디

0: 닥터피아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2: 세라하임 안녕하세요.
3: 이세영,
4: 정용화,
5: 도겸,
6: 최애나입니다.
3: 죽음의 문턱 앞에서 평범한 연애를 포기해야 했던 청춘들.
4: 다시 주어진 오늘, 청춘들은 어떤 사랑을 꿈꾸고 있을까요?
5: 삶의 끝을 마주했던 청춘들의 세상에서 가장 간절한 연애 기록.
6: SBS 내 남은 연애는 매주 월요일 밤 10시에 방송됩니다.
7: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탁구 국가대표 신유빈입니다. 경기에서 졌다고 생각한 순간 제가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이 된 국민들의 응원처럼 과중한 부채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새출발기금이 응원합니다. 원금과 이자 감면, 상환 연장과 추심 중단 등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을 지원하고 취업, 재창업 교육을 이수한 분들에겐 추가 원금 감면까지 끝이 아닌 시작 새출발기금 1660-1378로 지금 신청하세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8: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9: 샤브샤브 봄나마, 샤브샤브 봄나마,
8: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나마
10: 건강한 한 끼 샤브샤브 봄나마에서 정식을 알려드립니다.
11: 영 스트릿

우리가 먹는 음식들이 몸에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마음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 일상이 전혀 다르게 만들어지기도 하잖아요. 오늘 영스 가족들은 어떤 마음을 먹었나요? 지금부터 짜증과 걱정은 자제하고 행복과 기쁨 위주로 섭취해 보시죠. 여기는 영스트리트, 저는 웬디입니다.

0: 왠지. 2026년 8월 8일 토요일 웬디의 영스트리트 첫 곡은 Seven Go Up의 얌얌이었습니다. 좋은 음식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 좋은 음식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죠. 마음도 비슷한 것 같아요. 덥다고 계속 짜증을 내고 화가 나 있으면 일상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거든요. 우리 장윤선님, 남편이 일하고 지친 모습으로 돌아와서 저녁으로 외식하러 갈까 하다가 냉장고 파먹기 했어요. 냉장고에 마라샹궈가 잠자고 있더라고요. 고수 듬뿍 넣어서 남편과 둘이 맵다고 하면서 싹싹 다 비웠네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근데 뭔가 요새 날이 너무 더워서 요리를 하기에 되게 지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뭔가 새로운 재료를 구매해서 또 막 고민하는 거 있잖아요. 아, 오늘 메뉴는 또 뭐로 해? 이런 고민들. 근데 그럴 때는 가끔씩 냉장고 비우기 용으로 요리를 해도 좋다고 하더라고요. 아주 남은 마라샹궈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영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3, 4부에는 영스 뮤직 페스티벌. 오늘은 여름방학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방학에 들었던 노래, 방학인 것 같은 기분을 느껴지게 하는 노래들 보내주시면 돼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1, 2부에서는 한 주 리뷰와 함께합니다. 이번 주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별점과 함께 사연 보내주세요. 지금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그럼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3: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에메디, 튼튼하게 코에메디, 오래오래 코에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에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에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0: 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1: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2: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1: 비다샵.
2: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1: 비다이렉트샵.
2: 믿을 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1: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3: 어디까지 가시나요?
4: 살아서 장까지요.
3: 혹시 닥터 캡슐 천?
5: 써서 간다, 장까지 간다.
4: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5: 닥터 캡슐.
4: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6: 소시지 베이커리 오딸 탱글탱글 소시지 오팜. 우리 가족 밥 도둑은 오팜. 탄력적인 맛과 향 오팜. 캠핑에도
7: 든든하게
6: 집에서도 간편하게 소시지 베이커리 오딸.
8: 감탄사를 부르는 스테디셀러 햄 오팜. 오늘 오딸
6: 오딸.
9: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탕탕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1: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0: 닥터피에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에 닥터피에.
1: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초보.

0: Renault.
1: 르노 그랑콜레오스 하이브리드 이텍 리터당 15.7km 동급 최고 수준 복합연비 8월 한정 60일 반납 보장 프로그램으로 만나보세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구매 후 최소 30일부터 최대 60일 이내 반납 가능 차량 반납 기본 조건 및 자격 운행 기간 등 자세한 사항은 르노 코리아 홈페이지 참조.
0: 르노.

웬디영 시즈 1부 시작했습니다. 1, 2부는 한 주 리뷰 코너로 함께 할게요. 출장 갔다가 집에 와서 너무 기분이 좋아요. 뿌듯하니까 별점 5점 만점 주겠습니다. 별점 2점이요. 가방 속 필수템인 이어폰을 잃어버려서 마음이 불안해요. 이런 식으로 완소들의 한 주에 있었던 일과 별점 리뷰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고요. 이제 남겨주신 사연 바로 만나볼게요. 0801님, 새발낙지 먹으러 신안까지 왔습니다. 에너지 충전 완료! 5점 만점에 5점이요. 완디는 새발낙지 먹어봤나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먹어봤고요. 저는 약간 낙지 오징어 이렇게 식감이 좀 쫄깃쫄깃하고 질기고 쭈꾸미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도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도전을 해봤고요. 최근에 먹은 보양식이 있다고 하면 그냥 고기류? 고기류는 그래도 꾸준히 잘 먹고 있고 사서도 먹고 한데 자 처음부터 저희가 그 삼계탕과 그 복날 때 영스랩스를 했잖아요. 삼계탕과 장어 중에 어떤 걸 좀 더 선호하냐? 저는 이제 장어가 생각나서 골랐었는데 아직 못 먹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활동이 이번 주까지 하면 바로 다음 주에 이제 장어를 또 먹을 계획입니다. 5138님 날씨가 미쳤어요. 너무 더운데 손님이 많아서 별점 5점이요. 에어컨 안 틀면 운전이 힘들지만 8월 시작이 좋아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가게를 또 운영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떤 가게를 운영하는지 너무너무 궁금하긴 한데 다음에 또 문자에 추가해서 보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드릴 것 같고요. 진짜 날씨가 장난이 아니에요. 예, 그 인터넷에 보면은 내일 날씨 이렇게 해서 누르잖아요. 그러면 거의 서울이 막 40도, 막 39도, 40도 막 이렇게 뜨니까

와, 이게 밖에 나가면 갑자기 숨이 턱 막힐 정도로 너무너무 더워서 다들 수분 충전 많이 많이 해주시고 섭취도 많이 해주시고 더위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쯤에서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이번 주에 있었던 일과 별점 리뷰를 함께 보내주세요. SM타운의 태양은 가득히. The way of your move.

SM타운의 태양은 가득히 듣고 왔습니다. 남겨주신 완소들의 리뷰 만나볼게요. 1825님, 집에 새로운 식구가 생겼어요. 이름은 토순이와 토백인데요. 정체는 토마토예요. 아직 열매가 열리지 않아서 언제 자랄지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립니다. 별점 5점이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오, 토순이와 토백이 이름 너무너무 귀엽다. 근데 뭔가 이렇게 식물들한테도 이름을 지어가지고서

이름을 불러주면서 키우면 더 빨리빨리 자랄 것만 같은, 무럭무럭 자랄 것만 같은 생각이 듭니다. 곧 열매가 열리지 않을까요? 네. 왜 이름을 안 지어줬냐고요? 어떤 거요? 저 있는 식물이요? 그러게요. 그래서 애가 시원찮은가 봐요. 금방 시들더라고요. 저도 이름을 다음엔 또 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성훈님 별점 2점입니다. 근력 운동을 하고 거울을 봤는데 변화가 없더라고요. 헬스 초보인데 혼자 운동해서 그런 걸까요? 전문가에게 배워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지금 단백질이나 이런 거는 다 잘 챙겨 드시고 계신가요? 원래 운동도 꾸준히 하는 것도 답이지만 먹는 것도 잘 먹어야지 그거에 맞춰서 근육도 생성되는 데 도움이 또 잘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만약에 어렵다 하면, 근데 요새 혼자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되게 잘하셔가지고 너튜브나 뭐 SNS나 그 하시는 것들 방법들을 올려놓은 분들, 아니면 트레이너 분들도 엄청 많이 올려놓거든요. 자기 몸무게 얼마큼의 단백질을 먹어라 부터 시작해서 탄수화물 양이나 뭐 이런 것들도 적어놓고서 해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를 하셔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내가 갈피를 못 잡겠다, 그걸 봐도 이해를 못하겠다 싶으면 PT 같은 거를 끊는데, 뭐 매주 가는 것도 아니고 한두 몇 번 정도만 받아서 아 루틴을 이렇게 짜서 하면 되겠구나 라는 거를 좀 익숙해지신 다음에 혼자서 해보시는 것도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완소들의 한 줄 리뷰를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저희는 Imagine Dragons의 Believer 듣고 올게요.

Imagine Dragons의 Believer 듣고 왔습니다. 완소들의 한 줄 입을 사연 조금 더 만나볼게요. 현은님, 남자친구랑 싸웠어요. 전 평소에 연락을 자주 하지는 않거든요. 할 말이 있을 때 하는 편인데 남자친구는 사소한 것도 말해줬으면 좋겠대요. 이번 주에 제가 아파서 연차를 썼거든요. 집에서 쉬다가 저녁이 되어서야 연락했더니 남자친구가 아픈 건 말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결국 다 떴어요. 별점 1점입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이게 성격 성향에 따라서 엄청 연락 빈도수라던가 뭐 연락하는 이유라던가 그런 게 조금 다른 것 같은데 근데 연락은 자주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도 뭔가 밥을 먹으면은 나 밥 먹고 있어. 다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싸우는 이유 중에 연락 때문에 많이 싸우는데 아니 화장실 갈 시간도 없나? 화장실 갈 때 뭐 연락이라도 남겨주면 되지 않나? 이런 것처럼 그냥 밥은 먹었는지 상대방이 너무 좋아하니까 걱정이 되고 아 뭐 일은 잘하고 있는지 뭐 그런 거 있잖아. 뭐 밥을 나 지금 오늘 뭐 이런 거 이제 점심 먹으러 왔어. 근데 앞으로 내가 지금 또 일이 많아질 거라 뭐 저녁 끝날 때쯤에 연락할게 라던가 그런 걸 또 남겨주면 좋지 않을까. 심지어 또 아픈 걸 말 안 하니까 남자친구분께서는 뭔가 화났다기보단 되게 속상하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자기가 못 챙겨줘서. 네, 대화를 좀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8415님 별 5개입니다. 중2 사춘기 딸이 기분 좋게 저와 둘이서 점심 먹으러 나가줬습니다. 얼마 만에 데이트인지 이런저런 대화도 하고 행복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아, 근데 사춘기 아닌 거예요. 이 정도면 보통 아 무슨 밥이야 됐어 나 안 갈래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같이 나갔다는 건 우리도 사연자님을 얼마 되게 많이 좋아한다는 뜻이고 네 아 너무 좋네요. 앞으로도 기회만 된다면 시간만 된다면 이런 데이트 시간 되실 때 또 자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내주신 사연들 감사드리고요. 2부도 한주 리뷰 코너로 함께합니다. 이번 주에 있었던 일과 별점을 보내주세요. 사연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럼 저희는 수지의 Holiday 듣고 2부로 돌아올게요.

0: 안녕하세요. 골프 선수 김민선입니다. 제 이름 옆엔 항상 럭키 세븐이 함께하는데요. 동명이인 선수들과 구분하기 위해 김민선 세븐으로 활동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제 실력은 행운에서 비롯된 게 아닙니다. 최대 무기인 장타력도, 위기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정신력도, 연습이라는 완벽한 준비 덕분이죠.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도 행운에서 비롯되는 게 아닙니다. 가스 감지기가 준비됐을 때 비로소 안전이 완전해지는 법이니까요. 완전한 안전이 일상이 되는 그날까지 럭키 세븐 김민선이 가스트론과 함께하겠습니다.
1: SBS 가스 안전 캠페인은 안전을 완전하게 만드는 사람들, 가스 감지기 제조 기업 가스트론과 함께합니다. 두피부터 복부까지 스트레스 리셋. 자비니 스타, 국민 스타 자비니, 모두의 스타. 두피 탈모 복부 관리 자비니 스타, 부담 없는 헤드 스타. 싹 관리했더니 자비니. 혈색이 싹 도네. 스타 자비니
2: 스타.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3: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2: 디자인도 예쁜데?
3: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4: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3: 필립스 멀티탭.

0: 줄린 퍼플렉스. 변색, 곰팡이 걱정 덜어주는 인테리어의 완성, 퍼플렉스. 프리미엄 타일 줄린 퍼플렉스가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SBS 생활정보.
2: 어제 그 과일을 위해 만들어진 한자가 있습니다. 포도포 포도도, 바로 포도인데요. 포도는 조선의 왕들도 무척 사랑한 과일이었다고 하죠. 특히 태조는 병석에 누워있을 때 지금의 청포도인 수정포도를 먹고 싶어 했는데요. 세자와 왕자들이 사람을 시켜 어렵게 포도를 구했고, 잘 익은 수정포도를 바친 이에게는 쌀 10석을 상으로 내릴 만큼 크게 기뻐했다고 합니다. 세종 역시 병중에 포도를 맛보고는 답답했던 가슴이 상쾌해졌다고 했다는데요. 그만큼 귀하게 여긴 과일이었던 거죠. 조선시대 왕들도 기다렸다는 달콤한 포도의 맛. 지금이 가장 맛있게 익어가는 제철이니까요. 올 여름 꼭 한번 즐겨보세요. 지금 서울 기온은 28.8도입니다. 정기한입니다.
3: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웬디의 영스트리트.
1: 웬디의 영스트리트 2부 시작했습니다. 계속해서 한 주 리뷰 코너로 함께 할게요. 기다리던 연락을 받아서 별점 5점, 만족하지 못한 결과 때문에 별점 1점, 이런 식으로 한 주 일상과 별점을 보내주세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이나 영수 홈페이지 한 주 리뷰 게시판도 열려 있습니다. 이번엔 여행과 관련된 리뷰도 만나볼게요. 이진주님, 별점 만점, 경주로 무계획 여행을 즐기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발길 닿는 대로 갑자기 떠오른 장소로 이동해주는 남자친구가 너무 고마워요. 항상 최선을 다해서 맞춰줘서 고맙다고 얘기 한번 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우와! 근데 가끔 전 무계획 여행 되게 좋아요.

진짜 한번 해보고 싶고 저도 가끔 투어 가면 밖에 나가잖아요. 그럴 때 유명한 곳들만 좀 가고 싶은 곳들 그런 곳들을 좀 찾습니다. 찾아서 여기는 꼭 가자 하고 나머진 진짜 다 무계획이에요. 그래서 그냥 거기 둘러볼까? 카페들 좀 가볼까? 좀 걸어볼까? 걸어서 그냥 거기 동네나 이런 걸 구경하는 걸 좋아해서 큰 목적지 하나만 정해두고 그 주위를 그냥 걸어 다니는 거죠. 근데 경주는 이제 차도 필요하고 더 크게 저보다 크게 이제 돌아다녔을 것 같은데 너무너무 재밌었을 것 같고 무계획에서 오는 느껴지는 그런 행복들이 너무 좋았을 것 같습니다. 네. 하승규님, 애기랑 와이프랑 가족여행 가려고 이번 주에 폭풍서치에서 예약 다 했어요. 아이가 비행기를 계속 타보고 싶다고 해서 첫 해외여행 잡았습니다. 아직 3개월이나 남았지만 벌써부터 설레네요. 별점 5점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아이는 심지어 해외여행이면 여권을 만들려고 여권 사진도 찍어야 되고 여권 발급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점점 더 실감이 나고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애기들은 그 성인이 됐을 땐 모르겠지만 애기들만의 그 여권 사진 느낌이 있잖아요. 나중에는 또 성장하면 또다시 찍어야 하고 너무너무 이 시간이 빨리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현진님, 100일 되어가는 손녀와 첫 나들이로 거북섬에 해양과학관 다녀왔어요. 아내는 시원하고 예쁜 아가와 함께 시간을 보내서 너무 행복했어요. 제 기분은 별이 다섯 개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와! 너무 좋으셨겠다. 네, 100일 되어가는? 아직 안 된 거잖아요. 어쩜 좋아. 얼마나 쪼매날까. 제가 애기들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좋은 시간, 좋은 추억 되셨길 바라고요. 아이들은 쑥쑥 큰다고 하니까 사진도 많이 많이 남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쯤에서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완소들은 한 줄 리뷰 사연 계속해서 남겨주시면 됩니다. 카리나 피처링 잔나비의 사랑의 이름으로.

카리나 피처링 잔나비의 사랑의 이름으로 듣고 왔습니다. 한주 리뷰 사연 이어서 만나볼게요. 9807님, 완디 너무 기쁜 일이 있어 글 남겨요. 우리 집 첫째가 초등학교 부회장에 당선됐어요. 부모로서 많이 응원해서 더 자랑스럽네요. 규민이 부회장 당선 축하하고 오빠를 위해 열심히 선거운동한 동생 규희도 너무 예쁘다. 완디도 축하 부탁드려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축하드립니다. 그 당선되기까지 정말 노력이 정말 컸을 것 같아요. 발표 같은 것도 해야 되잖아요. 제가 이 학교를 위해 뭐뭐를 하겠습니다 뭐 이런 게 있는데 정말 너무 대단한 것 같고, 또 선거운동을 또 동생분도 같이 해줬다고 하는데 두 분 다 너무너무 고생 많았고 열심히 한 만큼 좋은 결과가 있어서 제가 다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6033님, 이번 주 별탈 없이 무난해서 별점 4점이었는데 업무 실수를 하는 바람에 갑자기 야근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1점으로 떨어졌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아, 야근이라는 게 조금 이제 좀 그렇고 또 실수했다는 거에 조금 마음이 걸리긴 하지만 그래도 나머진 다 완벽하셨잖아요. 그 별점 4점을 조금 더 집중해서 생각해 봐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고요. 빨리 퇴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이쯤에서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5 Seconds of Summer의 High.

0: 5 Seconds of Summer의 Hi 듣고 왔습니다. 남겨주신 사연 조금 더 만나볼게요. 3861님, 그린그린은 모임의 장인데 약속 잘 안 지키는 회원들 때문에 별점 2점입니다. 모임을 잘 이끌고 싶은데 마음대로 안 되는 것 같아 속상하네요. 완디가 응원 보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아, 우와, 그린그린은 모임? 너무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이게 사람이 내 뜻대로 잘 안 되는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나 혼자만이 하는 게 아니라 또 그룹, 다인원으로도 했을 때 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고, 약간 한번 다 모였을 때 얘기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뭐 약속을 안 지켰을 때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들 있잖아요. 뭔가 요새 저희가 좋은 마음으로 좋은 같은 취미를 가지고 이 한자리에 모였는데 그랬을 때 뭐 어떤 상황에 놓여졌을 때 뜻하지 않게 누군가가 조금씩 피해를 보는 일들이 좀 생기는 것 같다. 근데 이게 저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단체로서 또 같이 좋은 마음을 가지고 하는 그런 모임이기 때문에 만약에 약속이나 이런 게 조금 어겨졌을 땐 저희도 다 이날을 위해 시간을 빼고 오는 건데 그럴 때는 예를 들면은 뭐 벌금처럼 그런 걸 있어서 나중에 저희가 다 같이 회식을 할 때 쓸 수 있게 그렇게 한다던가 그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해보시면 안 지키셨던 분들 칼같이 시간 지키실걸요? 한번 그런 방법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또 이번에 휴가 계획을 했는데 못 간 분들이 리뷰사연을 남겨주셨는데요. 6211님, 내내 바쁘다가 처음으로 일주일 동안 여름 휴가를 냈는데 남편이 갑자기 직무교육 워크숍을 3일이나 가게 됐어요. 덕분에 아기랑 휴가 동안 집에만 있을 예정입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와, 여름 휴가 너무 좋습니다. 근데 이제 사연자님은 여름 휴가를 냈지만 남편분께서는 워크숍을 또 당첨이 돼가지고 근데 요새는 어디 나가기에 너무 힘든 날씨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좋다. 예, 네, 오히려 좋다. 그래서 집에서 맛있는 것도 시켜 드시고 에어컨 바람 조금 쐬시면서 맛있는 배달 같은 것도 시켜서 드시고 좀 못 봤던 OTT나 아니면은 뭐 그런 것들을 좀 챙겨보고 드시면서 좋은 시간 좀 휴식을 잘 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9348님, 이번 주에 가족들과 계곡에 놀러 가기로 했는데 제가 장염에 걸렸어요. 가서 물놀이도 하고 백숙도 먹고 싶었는데 너무 슬퍼요. 아쉬운 마음을 달랠 방법 추천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아이고,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장염 고생하잖아요. 링겔은 맞으셨나요? 링겔 맞으면 좀 낫던데. 네, 저도 이제 걸려봤었던 적이 몇 번 있기 때문에 또 이 마음을 정말 잘 이해를 하는데 그래도 이번이 다가 아니다. 그래도 가족들과 함께 물놀이를 가고 백숙을 먹는 기회는 이번 한 번뿐이 아니라는 거를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번에 또 이런 기회가 있을 땐 그땐 되게 건강한 모습으로 또 놀러 가셔서 즐길 거 다 즐기고 먹을 것도 많이 드시고 또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회복에 더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쯤에서 저희는 이재훈 피처링 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오아시스 듣고 올게요.
1: 막 이래.

0: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1: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2: 화사도 찾는 유산균은 CJ 유산균이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니까 장 건강, 피부 건강, 다이어트까지 이제 원하는 기능성 유산균을 선택해 바이오 CJ 바이오코어. 건강기능식품 적절한 운동, 식이조절과 함께 섭취하세요.
3: 소시지 베이커리 5달 생글생글 소시지 오팜. 우리 가족 밥 도둑은 오팜. 탄력적인 맛과 향 오팜. 캠핑에도
4: 든든하게
3: 집에서도
5: 간편하게
3: 소시지 베이커리 5달.
5: 감탄사를 부르는 스테디셀러 햄 오팜. 오늘 5달
3: 5달.
6: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0: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1: 언제 어디서나
2: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안전화.
3: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4: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웬디의 영스트리트 광고 듣고 왔습니다. 사연 보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3, 4부는 토요일마다 열리는 영스 뮤직 페스티벌 YMF를 함께합니다. 그럼 저희는 투어스의 오버드라이브 듣고 3부로 돌아올게요.

0: NH농협생명과 함께하는 SBS 건강 캠페인. 일사병과 열사병 둘 다 온열질환이지만 다르죠. 어지럼증을 보이는 일사병은 쉬면 회복되지만 쉬지 못하면 의식이 흐려지는 열사병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만일 누가 온열질환 증세를 보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중요한 건 체온을 낮추는 거니까요. 시원한 곳으로 옮겨 옷을 느슨하게 풀어주고 찬 물수건으로 몸을 닦아주세요. 또 의식이 흐리다면 바로 119에 신고해야 합니다. 무더운 날 핀 도는 어지러움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SBS 건강 캠페인 평생을 든든하게 일상을 건강하게는 사랑받는 평생보험 NH농협생명과 함께합니다.
1: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역함?
2: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아?
3: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2: 그럼 몽잘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탄력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대.
1: 헐, 몽잘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4: 근거중심 라이프케어.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닥칠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네가 좋아, 네가 좋아, 네가 예뻐서 좋아.
4: 사실은 말이야, 그냥 뮤직 투나잇 듣는 너라서 좋아. 오늘 밤에도 놀러 올 거지? 8시 5분 매일 기다릴 거야.

0: 안내하고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선일구조 필리폼.
1: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2: 어제는 비가 오더니 오늘은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이 중요한데.
3: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자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배수구, 시설물, 기계장비 결속 상태 등 안전점검 실시. 침수 붕괴 위험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2: 여름철 재해 예방 수칙으로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산재 위험 상황은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세요.
3: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0: 취업이 잘 되는
1: 경복,
0: 잠재력을 전부 깔아
1: 경복,
0: 4호선 캠퍼스
2: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1: 경복대학교.
2: 수도권 대학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0: 웬디의 영스트리트.
1: 즐길 준비 되셨나요? 놀 준비 되셨나요? 매주 토요일 밤 열리는 방구석 음악 축제 Young's Music Festival YMF. 웬디의 영스트리트 3부 시작했습니다. 3, 4부는 영스 뮤직 페스티벌 YMF로 함께하는데요. 다음 주까지 여름방학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여름방학 추억이 담긴 노래, 방학 때 집에 있는 자녀분들과 함께 듣고 싶은 곡을 추천해주세요. 떠오르는 라인업이 있다면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이나 영스 홈페이지 영스 뮤직 페스티벌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3, 4부에는 각각 라인업 퀴즈가 준비되어 있으니 꼭 참여해 주시고요. 그럼 추천해 주신 라인업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05님, 마이티마우스의 랄랄라요. 초반에 들리는 파도 소리부터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 곡에서 랄랄라가 반복되는 부분을 누나는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전 여름마다 듣게 되네요. 누나 옆에서 들으면 더 좋은 노래 같아요. 뭔가 이게 참 재밌는 것 같아요. 누나가 싫어하니까 더 듣게 된다. 그 모습을 보기 위하여. 네, 참 재밌는 사이고 이걸 직접 목격하면 더더욱 재밌고 웃길 것 같긴 한데 누나분은 이 문자를 보면 더 화가 날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듭니다. 혹시 라디오를 같이 듣나요? 같이 들으면 저야 너무 감사드리는데 이 문자만큼은 같이 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노래 듣고 올게요. 소야 피처링 마이티마우스의 랄랄라.